한동안 만 시간의 법칙이 마치 유행처럼 회자되던 때가 있었는데요. 한 분야의 전문성을 얻으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은 투자해야 한다 하는 이론이었죠. 우리의 뇌가 일정한 숙련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기 위한 시간이 1만 시간이란 건데요. 물론 이견이 제시돼 있긴 하지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적어도 만 시간을 투자해야 어느 분야든 일정 경지에 도달한다는 이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지난날의 우리 예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1만 시간의 법칙 이상으로 자신의 기예를 연마하고 마침내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예인이 됐던 유사한 사례가 여러 기록에서도 보입니다. 끊임없는 연습, 연마 과정 무척 중요한데요. 우리 음악인들이 수없이 반복 연습을 하는 중요한 곡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밑도들인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들어봅니다. 조성래의 대금 연주입니다.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 지곡 들으셨는데요. 조성래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정 분야의 일가를 이룬 분들이라면 아마도 그 누구라도 긴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그 결과 일가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걸로 정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어 있긴 합니다.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고 지능이 다르고 또 몇 살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이견입니다만 중요한 건 한 분야에 입문을 해서 꾸준한 시간을 투자하고 한 길을 걷는다면 언젠가 일정한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정직한 그 이치겠죠. 오늘 밑도들이를 듣다 보니 10년간 매일같이 인왕산에 올라가서 밑도들이를 연주했던 대금의 명인 정약대 이야기 그리고 남들보다 몇십 갑절 연습을 했다 하는 김계선 명인 우리 지난날 명인들 이야기가 생각나서 1만 시간 법칙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어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는 당악곡의 하나, 낙양춘 준비했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낙양춘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소용이 불안이 뗄지라도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남창가곡 중에서 떠들썩한 기분으로 호탕하게 부르는 노래 바로 소용이입니다. 소용이란 제목이 시끄러울 소자와 솟구칠 용자를 써서 표기하는데요. 이 가곡의 후반부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때론 해악도 곁들여지고 약간의 과장도 나오는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용이도 바로 그런 곡에 속하는데요. 다른 말로 삼뢰라고도 표기합니다. 석삼자와 우뢰뢰자를 쓰는데요. 삼수대업을 뇌성처럼 부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남성들의 다섯 가지 희망사항을 담아놓은 노래 우조 소용이의 노랫말 장별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초장 불안이 뗄지라도 절로 익는 솥과 2장 여무죽 안이 먹여도 크고 살저 한 걷는 말과 3장 길쌈 자라는 여기첩과 술 샘는 주전자와 양부로 낳는 가문 암소 4장 평생에 5장 이 다섯 가지를 두량이면 부러울 것이 없어라. 남창가곡 우조 소용이 불안이 뗄지라도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입니다.

불 아니 뗄지라도 절로 익는 솥과 여무죽 아니 먹여도 크고 살쪄 한 걷는 말과 길쌈 자라는 여기첩과 술 샘는 주전자와 양부로 낳는 가문암소 평생에 이 다섯 가지를 둘량이면 부러울 것이 없어라. 남창가곡 우조 소용이 불 아니 뗄지라도 들으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진회상의 첫곡 상령산 듣겠습니다. 정릉와크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가진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정농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입니다. 평농은 조선 후기에 형성된 음악인데요. 농낙편 풀어서 평농 계락 편수대업 이런 음악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면서 음악의 속도나 내용 면에서 근엄했던 가곡이 한결 속도도 빨라지고 내용 면에서 해악도 곁들여지거나 또 긴장이 완화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들으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과 같은 노랫말도 그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우리 소원을 들어준다는 별로 섬겨왔던 북두칠성에게 무언가를 빕니다. 비는 내용은 연인과 더 함께 있고 싶으니 샛별을 뜨지 말게 해달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요. 이 농락편과 같은 음악에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듯한 혹은 재치 있는 그런 내용의 노랫말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겠죠.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소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던 임을 만나 정엔 말삼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 놓아 샛별 없이 하소서.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여창가곡 개면조 평롱 북두칠성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박범훈류 피리산조 준비했습니다. 박범훈류 피리산조는 스승 지영희가 경기 남부지역의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형성해 놓은 피리가락을 기반으로 한 음악입니다. 거기에 작곡의 개념을 더해서 자신의 피리산조를 완성했습니다. 사실 피리라는 악기는 몸체가 작고요. 음역도 좁은 편이라서 이 악기로 산조를 연주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피리산조가 늦게 형성된 이유이기도 하죠. 박범훈은 피리 연주자 겸 작곡가이기도 해서 좁은 음역의 피리로 산조를 연주할 때 다양한 전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피리에 다양한 주법을 넣어서 피리 산조의 멋을 한결 더하고 있습니다. 진양부터 자진 몰이까지 연주되는 박범훈류 피리 산조 짧은 산조 듣겠습니다. 이종대의 피리,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범운유 피리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남도민요 오곡타령 준비했습니다. 오곡하면 곡식을 먼저 연상하실 텐데요. 오곡백화의 오곡이 아니고요. 음악 다섯 곡을 말합니다. 조국래의 명창이 평소에 자주 부르시던 노래 다섯 곡을 모아서 엮어 부르는 곡인데요. 목화밭을 맬 때 부르는 염장소리, 또 매화타령, 개고리타령,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을 이어서 부르는 음악이죠. 조국래 외 여러분의 소리로 오곡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골아 좋단 말이 담배와 놓고라 은잔잔이 젖

날려나

긁어 올리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라. 에헤이용에 돌아오겨라 방해로 권한 나기나 얼싸졌네.

된다. 너는 어찌 구석탈랑가 말랑가 한박 족박이 요동을 하고 남학생이 훈련시험 놓고 반쯤이 돼 갱아지 할 놈이 도전 골패만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일 오전 11시 강원 영월, 철원 강릉산지, 정선평지, 경기 부천, 경남 거창북부, 경북 영주, 김천 남부, 영양산지, 인천 옹진, 전남 진도 구례산간, 무안남부, 전북 진안, 장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남도민요 5곡 타령 들으셨는데요.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웃다리 풍물가락 들려드립니다.

0: 웃다리 풍물가락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 배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단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운담 풍경인데요. 운담 풍경, 구루문자, 맑을 담자, 바람풍자, 가벼울 경자를 씁니다. 구름은 맑고 바람은 가볍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산천의 여러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이 곡의 제목이 운담 풍경 근오천으로 시작되는 송대의 정명도의 시에서 가져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가 운담 풍경을 장서윤의 소리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운담 풍경

총회로 건너오니

성곡선

단가 운담 풍경 들으셨는데요. 장서윤의 소리,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비나리 골랐습니다. 이 8월을 시작을 잘 해보자 하는 의미로 골랐는데요. 비나리 선고사 소리 듣겠습니다. 전병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발언. 이 8월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드네요. 비나리 선고사 소리 들으셨는데요. 전병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라서 오늘은 뭔가 신선한 기분이 드는데요. 8월은 전체적으로 7월의 기분과 많이 달라진다 하는 생각이네요. 앞으로 한두 주 휴가 기간이 집중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주로 가면 날씨 변화가 많아집니다. 날씨에 따라 기분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좀 더 쾌적한 기분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즈음이 8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8월의 첫째 월요일 시작 산뜻하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물질 문명도 좋은 점이 많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혼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건 같습니다. 고전 번역에 평생을 바쳤던 고 천병희 님이 남긴 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어주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우리나라 1세대 아코디언 연주자인 심성락과 또 리차드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로 꽃밭에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8월의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동안 좀 멈춰뒀던 일을 해내느라 분주한 하루를 시작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해야 할 일은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꼼꼼하게 적어두면서도 정작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은 뒤로 미루게 될 때가 많죠. 오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을 조금은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 역사한옥박물관 관장 표문송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카피라이터로 20여 년간 활약해온 이력도 갖고 계신데요. 카피라이터로 살아온 삶이 박물관에서 또 어떤 시너지를 만들었는지

만들고 있는지 또 한옥의 매력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한철, 김준수의 노래입니다. 사철가.

네, 이한철, 김준수의 사철가 함께 들었습니다. 7943번 쓰시는 분께서 아침부터 마음이 어수선했는데

첫 곡부터 생각이 정리되네요. 아까 꽃밭에서의 아코디언 연주를 듣고 아마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마음 돌보는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하고 당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426번 쓰시는 분도 문자 주셨는데요. 아침에 할 일 다 마치고 카페에서 내 영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부러운 시간이네요.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5962번 쓰시는 분 지난주 여름 특집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을 또 청취자가 이렇게 알아주시고 좋아해 주셨다는 점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일이네요. 고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서울 은평구에는 한옥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고 한옥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올해로 개관 12년을 맞이하는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인데요. 이곳의 관장님이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한옥이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듯이 카피라이터에서 박물관 관장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온 분인데요. 표문송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아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또 오늘은 월요일이라 박물관이 휴관인가요, 혹시?
1: 박물관이 문을 닫죠. 대문대 네. 박물관이 월요일 휴관인데 네. 많이들 그런 오해를 합니다. 문 닫으면 쉬는가 혹은 네. 노는가. 네. 사실은 일주일 동안 밀린 일을 하고요. 가령 고장난 거 고치기도
0: 그렇죠.
1: 하고요. 여름철 네. 물이 샌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마치 백조가 물밑에서 굉장히 바쁘게 겉으로 노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월요일 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또 우리 관장님은 이 월요일에 또 문화시대에 출연해 주셔서 이 박물관과 또 다르게 운영하고 계신 그 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러 오셨는데 휴가 계획은 없으세요?
1: 지금 또 방금 제가 피서지에서 온 길인데요.
0: 아, 그러세요?
1: 삼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0: 삼관이요?
1: 예, 예. 아, 잘 모르시는데
0: 예.
1: 한번 제가 거꾸로 질문 던질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딜까요?
0: 가장 시원한 곳이요? 네.
1: 그게 삼관인데요.
0: 예.
1: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0: 아. 정답입니다.
1: 그, 네, 예. 항온항습. 그래서 여름철에도 아주 뽀송뽀송하고요.
0: 그러네요.
1: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래서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0: 네.
1: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해외여행 휴가를 간다. 파리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죠.
0: 그럼요.
1: 루브르 박물관.
0: 네.
1: 뭐 피렌체 가면 우피치 미술관 네. 가는데 꼭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0: 네.
1: 놀러 오십시오.
0: 삼관을 아, 제가 이렇게 네. 모르고 있었다니 세상에.
1: 게다가 심지어 저희 은평 역사한옥 박물관은
0: 예.
1: 바로 앞에 전 세계 최고의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북한산이네요.
0: 그렇죠. 예.
1: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 너무나 그게 흔해서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그 전 세계 모든 수도에
0: 네.
1: 수도 안에 국립공원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 서울의 북한산 국립공원이 유일합니다.
0: 아, 그런가요?
1: 엄청난 예. 천혜 환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저희 박물관 앞에는 병풍처럼
0: 예.
1: 그 모습을 둘러싸고 있어서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피서지인 것 같아요.
0: 네.
1: 휴가지고요. 그래서 네. 많이들 부러워하거든요.
0: 예.
1: 부러워하면 집니다.
0: 네.
1: 그래서 오시면 됩니다.
0: 아.
1: 이곳에 오십시오.
0: 네. 아, 제가 그냥 그냥 근황 한번 여쭐려고 질문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막 삼관부터 은평의 그 북한산 그 풍광까지 지금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서울 은평구에 가면 꼭 가보셔야 되는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 관장을 지금 맡고 계신 거잖아요.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그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은
0: 예.
1: 은평 뉴타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0: 네.
1: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팠더니 유물이 나온 겁니다.
0: 예.
1: 무덤이 한 5천 기.
0: 엄청나게 나왔죠. 예.
1: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 성저심리라고 해서 한양 도성의 사방 심리는
0: 예.
1: 금장 지역이었어요.
0: 아.
1: 왕실이 관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저희 박물관이 바로 있는 그 진관사가 딱 심리밖이에요.
0: 아.
1: 이곳이 그러니까 공동묘지.

0: 같은 곳이었죠.
1: 아,
0: 그래서 이곳은
1: 그러니까 도성내 10m
0: 10리
1: 안쪽으로는
0: 밖에, 안에는
1: 절대 마치
0: 금장구역이었죠.
1: 개발 제한구역처럼
0: 맞습니다.
1: 두고
0: 네네.
1: 그 바로 바깥이 바로 이 공간이었던
0: 네네. 네네.
1: 거네요. 아.
0: 그래서 조선시대 어떤 장례 문화, 생활사에 귀중한 어떤 역사적인 사료라고 판단이 돼서
1: 네.
0: 박물관을 건립을 추진하게 됐죠. 그래서
1: 네.
0: 2004년에 짓게
1: 예.
0: 됐으니까
1: 네.
0: 벌써 이제 12년째 됐고요.
1: 2014년에.
0: 네, 14년.
1: 네. 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0: 더불어서 은평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한옥.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한옥 컨셉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은평의 역사와 더불어서 한옥의 아름다움, 그리고 바로 그 박물관 앞이 은평 한옥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1: 네.
0: 한옥마을은 또한 우리나라 최초 유일의 어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옥마을이라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지만
1: 그렇죠.
0: 이곳은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든 한옥
1: 아,
0: 클러스터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한옥 마을과 더불어서 한옥의 어떤 가치, 의미, 전통뿐만 아니라 신한옥을 조명하고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계속 발전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그런 전문 박물관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저도 사실 아직 이 한옥마을과 여기 역사 한옥박물관을 못 가봐서, 근데 너무 영상과 사진으로 많이 구경을 하면서 빨리 여기를 가봐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박물관이 있고 또그 옆으로 한옥마을이 계획적으로 조성이 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는 이건 그냥 뭐 관광객들을 위해서 보여주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한옥마을인 거죠?
0: 네,
1: 예.
0: 3차 분양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한 100여 가구 정도의
1: 네.
0: 정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주택지죠.
1: 그러네요.
0: 일반 거주지 정주민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1: 네.
0: 요즘은 그게 약간 저희들의 골칫거리가 될 정도로 너무 많은
1: 네.
0: 관광객, 특히 외국인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1: 아.
0: 정주민들이 약간 삶의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지만 그 주민들도 우리 마을, 그리고 한옥의 아름다움 가치를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누린다는 점에서
1: 예.
0: 함께 동참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한옥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한옥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어떻게 집단화, 형성화 되는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하나의 전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주민들도 자부심, 자극심을 갖고 같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전통 한옥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신한옥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지역 내에서 서촌이나 북촌에서 봤던 한옥, 혹은 경주에 가서 보게 되는 그런 한옥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건가요?
0: 가장 큰 차이는
1: 예.
0: 2층 한옥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은 전부 1층이었죠.
1: 그렇죠. 단층이죠.
0: 단층인데
1: 예.
0: 그게 저희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옥의 전통적인 특징, 즉 온돌이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온돌이기 때문에 단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화되면서 현대 기술은 보일러를 깔면은 2층, 3층도 지을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신한옥이라는 게꼭 전통을 그대로만 고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대의 생활 속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전통 한옥에 가서 한 3일만 살아봐라. 아마 특히 이런 더운 여름에 하루
1: 너무
0: 못 견딜 겁니다.
1: 힘들겠죠.
0: 그
1: 예.
0: 안에서 냉난방도 해야 되고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새로운 시대의 생활 방식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1: 네.
0: 그랬을 때 새로운 한옥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은평 한옥 마을에서 지금 실험되고 있고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의 어떤 모형이라는 게 정말 성냥갑 같은 아파트라는 그런 구조 안에 사람이 꼭다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늘 하게 되는데, 우리의 전통 방식의 한옥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생활 공간이니까 삶의 편리도를 고려해서 신한옥의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이런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0: 그렇죠.
1: 네, 궁금하네요. 또
0: 그게
1: 어떻게 또 알고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고요? 예.
0: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1: 예.
0: 뭐냐면 한옥을 있는 그대로 지킨다. 그건
1: 예.

0: 해야 될 일이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는 지금 시대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신기술에 맞춰서 바뀌는 거죠.
1: 네.
0: 지금 이곳이 갖는 의미는 한옥의 전통의 의미, 같이 원형과 그리고 새롭게 바뀌고 있는 한옥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 때문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그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올 뿐더러 다양한 나라에서 옵니다. 그래서
1: 네.
0: 제가 이유가 뭘까 하고 살펴보니까
1: 네.
0: 어느 주는 보면은 베트남 사람이 오고
1: 네.
0: 어느 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오고 어떨 때는 유럽의 프랑스 사람들이 오고
1: 네.
0: 보니까 그 해당 국가의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여기서 뭔가를 찍고 가요.
1: 그래요?
0: 그럼 그 다음 달에 그 나라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점차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저희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가령 제가 이곳 박물관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문화상품점을 만들었는데
1: 네.
0: 24년에 저희가 문을 열었는데
1: 점차
0: 외국인들의 그 판매 비율이 높아지더니 작년 그리고 올해는 6, 70%의 판매가 전부 외국인들이 사가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적인 것에 대한
1: 관심,
0: 매력, 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네. 반증이 되겠죠.
1: 그렇습니다. 네. 우리 관장님은 2023년부터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다 이런 설명을 드렸거든요. 20여 년간 광고계에서 일하셨어요. 카피라이터로.
0: 네네.
1: 일단 우리가 되게 알만한 그런 광고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소개 몇 개 해주세요.
0: 네. 짜장면 시키신 분. 아마 전국민 아마 모두가 알 만한.
1: 알죠. 알죠.
0: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 예.
0: 가령 우리 진행자도 오늘 제가 처음 뵙잖아요.
1: 네.
0: 하지만 제가 만들고 제가 광고했던 제품을 아마 안 써보고 살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1: 네.
0: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가령 지금 뭐 짜장면 시키신 분뿐만
1: 예.
0: 아니라
1: 네.
0: 이 편한 세상 이름도 짓고 제가
1: 네네.
0: 런칭 탄생을 시켰고요.
1: 예.
0: 처음처럼 흔들어라 처음처럼
1: 수주 네.
0: 이런 것도 다 제가 개발하고 카피를 만들고 런칭 시킨 것들입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이제 카피라이터로 시작을 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예. 정확히는 25년 됐어요.
1: 예.
0: 25년이고
1: 광고계에 계셨던 것이요.
0: 예. 예.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 시인 남진우 시인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올페는 죽을 때 나의 직업은 시라고 하였다. 이 말을 그대로 바꿔보자면 나는 죽을 때 나의 직업은 크리에이티브다.
1: 네.
0: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카피라이터로 시작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1: 네.
0: 그리고 최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그제큐티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리고 최고 크리에이티브 경영자, CCO 뭐 이렇게 전부 제가 했던 모든 일이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크리에이티브를 지금 현재는 박물관에 접목 이식시키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1: 그러니까요.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 일이 모두 크리에이티브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아니 광고계에서 25년 가까이 카피라이터로 일하시다가 어떻게 박물관계로 들어와서 관장님까지 하실까? 요거는 이 연결 지점은 어디가 시작일까요?
0: 제가 이 얘기를 오면서
1: 예.
0: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1: 네.
0: 이보영 배우가 주연을 했던 대행사라는 드라마
1: 네, 네, 네. 예.
0: 거기도 보면은 유리 천장을 뚫고 그 이제 이보영이 임원이 되고,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뭐 나중에는 어떤 그 서바이벌 오피스 서바이벌 드라마였죠.
1: 그렇죠.
0: 배신도 있고
1: 네.
0: 모략도 있고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저도 너무 빨리 임원이 되면서 가령 제가 이제 롯데그룹에 평균 임원이 되는 나이가 52.3세일 때 46살에 임원이 됐어요.
1: 네. 그러니까
0: 너무 빨리 됐더니 너무 빨리 저에게 이제 공격을 받고 뭐 등등 이러면서 제가 경쟁에 대한 어떤 의구심,
1: 네.
0: 한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한 9년 동안 이대에서 학생들을 이제 겸임 초빙으로 가르쳤는데 그때 느낀 게 제가 평생 했던 크리에이티브란 일이
1: 네.
0: 하나의 공공재일 수 있겠구나. 제가 잘해서 그걸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다. 그래서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공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1: 네.
0: 이제 그 당시에 경기도 정책자문위원도 했었고 문화재청에 제 자문위원 등.

0: 개발을 하면서 박물관 계통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겨서 경기도에 도립박물관, 이제 어린박물관에 이제 관장으로 가게 되면서 박물관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커리어 체인지를 하게 된 거죠.
1: 네. 듣고 보니까는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업계에서 박물관계로 넘어오셔서 또 여기에서도 그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많이 내시고 있고 또 그런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음악을 그래서 한곡좀 듣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직접 선곡 부탁드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한곡 추천해 주셨죠.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그 강은일 해금 연주자죠.
1: 네.
0: 강은일 연주자의 감정 표현이란 곡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시기를 이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관장이면서 동시에 하나 더 있습니다.
1: 네.
0: 2024년 11월 30일에 문을 열었는데 이호철 북콘서트홀이라고 역시 은평구의 또 하나의 국립박물관입니다. 두 박물관의 관장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호철 북콘서트홀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코앞에서 만나는 두 세계라는 음악회를 매달 하고 있는데, 그 음악 감독을 강은일 선생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악 공연 관련된 부분을 함께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강은일 연주자의 감정 저의 감정도 표현해서 선곡을 했습니다.
1: 좋네요. 이호철 북콘서트홀의 코앞에서 만나는 두 세계라는 그 프로그램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기도 한 강은일 해금 연주자의 해금 연주 감정 표현 함께 듣겠습니다.

0: 마지막이 아주 신명나게 끝났습니다. 강은일의 해금 연주로 감정 표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의 감정은 어떠신가요?
1: 저희 박물관의 가치, 예. 요즘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 네. 국악방송이 대단하구나.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 이효철 북커스 토홀에 코앞에서 만난 두세 개가 크게는 왜 두세 개냐. 양악과 국악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는데 네. 사실 제가 양악 쪽은 좀 아는데 국악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12달 중에 절반은 국악인데 네. 강은일과 친구들
0: 네.
1: 그리고 양악 절반은 관장인 저와 친구들이
0: 평문송과 친구들
1: 그래서 강은일 선생이 정말 무상으로 자원봉사죠.
0: 아 그런가요?
1: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감사, 고마움 예. 그 감정을 표현하려고 그 선곡을 했습니다.
0: 네. 와 거기는 엄청난 팀워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259번 쓰시는 분께서 관장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박물관 가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1: 현관에서 표문성 관장을 표관장을 찾으십시오.
0: 네, 네, 네, 네, 네. 표관장님을 네.
1: 표간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 신문에 표관장이 표간장으로 나간 이후로 제 별명이 표관장이 됐습니다.
0: 이제 훨씬 친근하긴 하네요.
1: 네, 친근해요. 예, 예, 예.
0: 네. 꼭 찾아주시고요. 또 2630번 쓰시는 분 관장님 굉장히 위트 있게 얘기해 주시네요. 전 한옥이 좋아서 한옥 카페, 한옥 호텔 일부러 찾아가거든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6780번 쓰시는 분 이호철 북콘서트홀의 코앞에서 만나는 두세 개였죠. 그 콘서트 팬입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또 역시 즐겨보신 분은 아니까 직접 그러네요. 이렇게 홍보를 네, 또 해주시기도 네. 하십니다.
1: 일단 끝나고 번호 알려주십시오. 제가 감사 표현 해야겠습니다.
0: 어머머 세상에. 예.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은평 역사한옥박물관과 이효철 북콘서트홀의 표문송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자 이제 아까 그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박물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박물관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 은평 뉴타운 개발 시기에 개발을 하려고 땅을 파다 보니 엄청난 유물이 나오더라.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때 무덤 5천기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온 유물이 9천여 점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었던 거예요?
1: 말씀드린 대로 성저 심리, 예. 그래서 한양 도성을 컴파스로 돌려서 심리 밖에 이제 공동 묘지가 있었는데 여기만 있진 않았겠죠. 그런데 유독 이 지역을 이 무덤을 보니까 예. 주로 환관, 궁녀, 궁위 이런 궁중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무덤이 많았어요.
0: 네.
1: 이유가 뭘까? 저희가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 지리적인 환경 추론을 통해서 보는 거는 일단 이쪽 길이 지금 이제 통일로라고 하는데
0: 네.
1: 북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서울에서 그러니까 남한에서
0: 예.
1: 북쪽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 이제 통일로라고 네. 하는 구파발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길 또 하나는 연천 전곡을 해서 올라가는 길
0: 네.
1: 함께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보니까 북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파발이 지나갔었죠.
0: 아,
1: 계속 구파발인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관리들이 오가면서 이쪽 지역을 지켜봤

0: 만들었을 그 공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이말산에 많은 그 궁녀들의 그 무덤이 있었는데, 바로 인근 지역에 금성당이라고 해서
1: 네네.
0: 조선시대 왕궁의 그 굿당이 있습니다. 왕실 굿당인데,
1: 네.
0: 현재 저희 박물관의 부속 시설로도 돼 있고, 국가 민속유산입니다.
1: 네.
0: 근데 그곳이 이제 왕실에서 이제 굿을 지내거나 국태미난 이런 거죠. 뭐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궁녀들이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족이 좋네 라고 여겨서
1: 예.
0: 본인들, 부모님들의 무덤을 이곳에다가 하지 않았을까.
1: 아.
0: 그래서 이말산을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자들의 황궁이다. 즉,
1: 네.
0: 궁녀라든지 환관 이런 분들이 이제 황궁에서 살았지만 사실 왕은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죽어서 남아 이말산에 묻히면서, 그곳이 사자, 사후의 황궁이다. 죽어서 그곳에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 그런
1: 네.
0: 의미로 무덤들이 만들어진 거죠.
1: 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
0: 네.
1: 아니, 그러면은, 아니, 5천 개 정도의 무덤이 나왔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그 무덤으로 인해서 뭐, 그 당시, 뭐, 유물사적으로, 만약에 그 평가를 해봤을 때도 뭐, 그 당시 장례 문화나 거기에서 나왔던 뭐 유골 같은 걸 통해서 당시에 사람들은 뭐, 어떤 질병이 있었거나 어떤 뭐, 의복 활동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알수 있었겠네요.
0: 주로 이제 부장품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건데,
1: 예.
0: 결국 당시 장례 문화라는 게 결국은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기원, 바람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1: 그렇죠.
0: 부장품들이 다 이제 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박물관에 와 보시면은 그 당시 무덤에서 발굴된 부장품들이 있는데,
1: 네.
0: 정말 저도 사실 관장으로 가서 처음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를 치장을 하면서 의복도 갖추고, 그리고 장신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사실 우리가 아는 무슨 금관총에서 발견된 이런 거다 이제 죽은 자들의 유품인 거죠.
1: 그렇죠.
0: 유물인데,
1: 예.
0: 부장품인데, 가령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귀걸이라든지 어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오투쿠티르 명품보다
1: 저리가래요.
0: 디자인이
1: 예.
0: 훨씬 더 좋아요.
1: 아.
0: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1: 그런
0: 정도의 미적
1: 유물,
0: 감각. 예,
1: 아.
0: 그게
1: 예.
0: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미적 감각을 바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1: 그러면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에 한옥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이 당시에 발견되었던 유물과 부장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0: 네. 네.
1: 예.
0: 아, 그게
1: 예.
0: 저희 박물관의 굉장히 유니크한 면이기도 하면서 위크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1: 예.
0: 제가 아까 한옥 박물관이 유일한 그 한옥 컨셉을 가진 유일한 박물관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컨셉이 혼재하고 있는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은평의 역사. 그러니까 2층의 은평 역사실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발굴된 유물들이 지금 전시가 돼 있고, 3층에는 한옥관. 그래서 한옥
1: 네.
0: 전문관으로서 두 가지 컨셉이 혼재해 있어요. 그래서
1: 아,
0: 이
1: 예.
0: 부분이 앞으로 제가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으로 있습니다.
1: 어떤 식의 조화를 이룰지 아니면 분리를 할지 뭐 이런 식의
0: 원
1: 계획.
0: 컨셉으로 가야죠. 한
1: 아,
0: 방향으로.
1: 예.
0: 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 장기 마스터 플랜 로드맵을 지금 갖고 있고, 현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그 어쨌든 그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도 그 은평의 박물관으로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제 이 타이틀 자체가 한옥 박물관이니까 또 한옥에도 더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 마음은 방향성은 확실히 정해지신 건가요? 어느 쪽으로 좀더 비중을 둘 것인가?
0: 제가 23년 9월에 박물관장으로 부임을 해서,
1: 예.
0: 가장 먼저 가졌던,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왜 이름이 두 가지가 혼재하고 있지? 컨셉이 섞여 있지?
1: 예.
0: 한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고도화, 전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바로 3개월 동안 저희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미래 전략, 비전, 미션을 새로 수립을 하면서 방향을 하나로 잡았어요.
1: 네.
0: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제가 광고계 출신이다 보니까
1: 예.

0: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그 브랜드의 관점에서 이 박물관은 한옥 박물관으로 가는 게
1: 네네.
0: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1: 네.
0: 어떻게 보면은 은평 역사에 역사를 없앤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1: 네네.
0: 내부의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구청장님이라든지 구현들 한분한분 만나서 설득하고

0: 네, 그건 뭐 따로 별도의
1: 어,
0: 어떤 그
1: 사업이 될
0: 홍보관을
1: 거고요. 아.
0: 만든다고 계획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한옥으로 보다 저 전문화, 고도화된 단일 컨셉의 박물관으로 가는 것이 어떤 시대적인 요청도 있고요. 특히 뭐 요즘 뭐 K컬처 부분도
1: 그렇죠.
0: 있고, 그리고 박물관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산업의 관점, 즉 문화산업의 관점에 있어서도 한옥이 갖고 있는 가치를 보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한옥 박물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와 저희 박물관 학예사들 그리고 구청 의회 모두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금 의지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역사 한옥 박물관에서 지금 뭐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프로그램 저희 이제 방송 전에 조금 살펴봤는데 지금 박물관에서 하는 기획 전시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전시 제목이 1.5m의 우주입니다. 이거 어떤 전시일까요?
0: 특히 이제 올해서부터 저희 전시는 이제 향후 모든 전시는 한옥에 포커싱을 하자라고 지금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1.5m의 우주 좀 제목이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을 것
1: 네,
0: 같은데요.
1: 소설 제목 같기도 해요.
0: 한옥의 담을 소재로 한 전시입니다. 담만
1: 아,
0: 찍은 사진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1: 그이 1.5m가 담 높이인가요, 그러면?
0: 1.5m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전통 한옥의 담 높이고요. 또한 동시에 사람의 눈, 눈의 높이가 딱 1.5m 평균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은 그 담이라는 것은 경계고 차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고 있는 건데 완벽하게 막지를 않아요. 적당한 높이. 그래서 까치발만 하면은
1: 보일 수
0: 안을
1: 있게.
0: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절제, 배려, 예의가 필요한 것이죠. 막았지만 허락하고 있고, 다가설 수 있지만, 절제하는 모두에게, 안팎으로 모두에게 요구되는 미덕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 1.5m가 있었기 때문에 한옥이 갖고 있는 여러 매력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차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양은 가령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빌려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빌려오고, 그것이 가능한 게 1.5m의 높이의 담이 있기 때문에, 가령 대청이라든지 안방의 창과 문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프레임이 됩니다. 액자처럼 프레임이 되고요. 이렇게 안방에서 대청에 서서 보면은 담밖이 보이기 때문에, 저먼 경치가 보이기 때문에 경치를 빌려올 수 있는 거죠. 차경. 그래서 1.5m가 갖고 있는 게 우리 전통 한옥의 어떤 그 건축 양식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미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또
1: 그렇군요.
0: 하나 이제 1.5m 이제 그런 의미인데, 왜 1.5m의 우주인가? 네, 우주는 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우주라는 말, 저 지금 저 우주 공간, 그 우주라는 말 속에는 집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한문에서 나온 말이죠. 지부, 집주. 그래서 우주의 지부, 집주는, 집우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집주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시공간이 합쳐진 게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단위가 집이에요. 우주를 축소 축소해서 최소 단위로 오면은 집이 되는 거고, 한옥, 그리고 담장 너머로 확대해 나가면 저먼 우주 공간이 되는 거죠. 그 경계선에 선게 바로 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m에서 안팎으로 우주가 만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1.5m의 우주라는 제목을 담았고,
1: 엄청
0: 이거는,
1: 근사하네요.
0: 사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미적 감각, 철학적인 사고가, 한옥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서 규명하고 알려주는 게 한옥 전문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소우주와 대우주가 만나는 1.5m 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엄청난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 주셨지만 이게 철학적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미학적인 이야기인 것도 같은 게막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옥이 담고 있는 그 어떤 그냥 뭐 아담하고 소박한 그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 같아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0: 한옥을 보시면
1: 예.
0: 거기서 우주를 느끼시면 되고요. 심지어 지금 이제 한옥이 아담하고 소박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1: 네.
0: 한옥이 갖고 있는 매력 중에 정말 독특한 게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게 지구의 기후대를 전부 이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뭐냐면 온돌은 북방 건축 양식이고요. 대청 마루를 가면은 남방 건축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안방에 들어가면 구들장이 절절 끓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한여름에 대청마루에 가면은 거기서
1: 시원하죠.
0: 자면 입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지구에 있는 기후대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정말 엄청난 그 건축 양식이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도전하고 그곳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낸 굉장히 정말 창의적인 그 건축
1: 네.
0: 양식이죠.
1: 예.
0: 예.
1: 이 전시회는 언제까지 하나요? 예.
0: 올 9월 6일까지 전시를 하고요.
1: 네.
0: 그 다음 주에 한옥이 된 나무 소리라고 해서 소나무가
1: 네.
0: 한옥이 되고 싶어서
1: 예.
0: 열심히 자라서
1: 예.
0: 멋진 한옥으로 성장해 가는 일종의 성장 소설 같은 이야기를 어린이 전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린이에게 우리 전통 건축 양식 한옥의 아름다움 가치를 인지시키면서 동시에 어른이 함께 볼수 있는 그래서 동화책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의 지금 밑그림이 다 완성이 되고 있는데 그 동화책을 도록을 대신해서 만들고 전시로 이어져서 어떻게 우리 건축 양식인 한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한옥은 거의 100%다 천연 소재거든요.
1: 그렇죠.
0: 나무, 흙,
1: 네.
0: 뭐 종이, 뭐 이런 것들 다 생분해 정말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한옥 나무 목적 건물의 특징을 한 소나무 어린 소나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한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하순부터니까 한번 오십시오. 네. 9월 30일 날 개막합니다.
1: 네. 먼저 1.5m의 우주를 보시고 그 이후에 소나무의 성장기까지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역사 한옥 박물관 이야기를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었는데 우리 관장님은 또 하나의 일을 더 하고 계십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2024년 11월에 개관한 이호철 북콘서트홀 관장도 함께 맡고 계시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호철이라는 이 소설가는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0: 네. 제가 이제 두 박물관 5대5로 갖고 있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1: 예.
0: 한옥 박물관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다 썼는데
1: 사실
0: 10분밖에,
1: 10분도 남지
0: 네. 1시간
1: 않았습니다.
0: 더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호철
1: 예.
0: 선생님은 분단문학의 거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월남했죠. 6.25 전쟁 때 고3이었는데 피난을 와서 호를 단신으로 와서
1: 네.
0: 소설가로 1955년에 이제 타량이란 소설로 등단을 했고 전후 분단문학의 거장으로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문학적 성찰, 통찰 그리고 그것이 단지 이제 분단은 남북만이 분단이 아니고요. 두 조각 난 거는 다 분단입니다. 특히
1: 네.
0: 어떻게 보면은 2026년의 한국 양극화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죠.
1: 네.
0: 그런 점에서 이호철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가치, 그리고 그것이 추구하는 어떤 분단 극복, 추구하는 통일의 의미, 평화의 가치를 오늘의 관점에서 되새기자 하는 의미에서 만든 문학 기념관입니다.
1: 네.
0: 근데 일반적인 문학관들과는 좀 다른 부분은, 이름에서 일단 문학관이라는 걸 뺐어요.
1: 그러네요.
0: 이호철 북콘서트 홀.
1: 콘서트 홀. 예.
0: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인 궁극의 목적은 이호철을 읽어라인데, 요즘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1: 네.
0: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호철을 읽어라는 강요가 되니까, 그렇다면 왜 이호철을 안 읽는가 하고 보니까, 이호철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책을 잘안 읽잖아요. 그건 요즘 사람들 탓한 문제가 아니고요. 전부
1: 네,
0: 손에
1: 맞아요.
0: 스마트폰을 죽인데 아무도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1: 네.
0: 하지만 그럼에도 책, 문학, 예술이 갖고 있는 힘, 을 우리가 한번 되살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곳에서 북콘서트를 하자.
1: 네.
0: 그래서 이호철이 아닌 다른 더 많은 작가들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주 생생한 현장의 문화예술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해서 북콘서트 전용 공간으로
1: 예.
0: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의 공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네.
0: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 예.

0: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좀 이제 거꾸로 반대하거든요. 일단 손가락이 예뻐야 손가락이 멋있게 생겨야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보고 그
1: 달까지
0: 손가락이
1: 본다는
0: 가리키는
1: 거죠?
0: 달을 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달은 이호철이지만 손가락은 지금 이 시대의 다양한 문화예술. 그래서
1: 네.
0: 이것이 멋있고 재미있고 흥미로우면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될 거고 언젠가는 이호철의 책도 읽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최초의 북콘서트홀이라는 개념으로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현재 이제 문예 북흥이라는 대표 프로그램을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관
1: 문예 북흥. 네.
0: 문예 부흥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1: 아, 예.
0: 책으로 북으로 문예 부흥하자.
1: 오, 예.
0: 실제로 은평구가
1: 역시 이거 직접 만드셨죠?
0: 전직 카피라이터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 이호철 북콘서트홀이란 이름도 제가 직접 지었고 아예
1: 네,
0: 그
1: 예.
0: 북콘서트홀의 컨셉 설계 컨셉부터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까지 직접 다 했고 물론 이제 저희 그 직원들 학예사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방향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디서도 보지 못한 프로그램을 해보자 해서 문예 북흥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은평구가 과거에는 문화의 중심 특히 문학 동네였습니다.
1: 네,
0: 70년대
1: 문인들이 많이
0: 많이 살았죠.
1: 거주했었죠. 예.
0: 특히 이제 기자촌을 중심으로 해서 당대의 거장들이 많이 살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 개발 논리에 따라서 모든 문화 예술의 축이 강남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문화 소외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1: 네.
0: 과거의 그런 영광, 과거의 문학의 향기를 되살리자 하는 의미에서 르네상스 문예 부흥. 그런데 무엇으로? 책으로. 그래서
1: 책으로.
0: 살짝 바꿨죠. 문예 북흥. 그래서
1: 예.
0: 개관한 첫 주부터 시작해서 매주 단한 주도 빼지 않고 52주 연속 그 강연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1: 와.
0: 당대 최고의 작가들을 매주 모셨습니다.
1: 그 직접 혹시 관여도 하십니까?
0: 직접 다 섭외했고
1: 예.
0: 북콘서트를 하고 제가 직접 대담하고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 계속 뭐 만원 사례도 많고요. 가령 문을 열면서 저희 그 현경 소설가 황지우 작가 시인 뭐 유홍준 국립박물관장 뭐 등등 그리고 올 초에는 황석영 선생님
1: 예,
0: 문영배 재판관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과 흥미 참여 다음 다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편혜영 소설가 그
1: 예.
0: 다다음 주에는 김혜란
1: 김혜란
0: 작가
1: 소설가도 예.
0: 오픈런 그
1: 아.
0: 저희가 홍보하자마자 바로 반나절 만에 150명 네네 그
1: 150명이 예.
0: 만원 사례 그래서 생각보다 여전히
1: 예.
0: 문화의 힘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소비자 그 니즈가 있구나라는 걸 배워서 더 좋은 프로그램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학에서 예술로 다양한 뭐 음악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미술 활동 그래서
1: 예.
0: 다양한 그 문화 예술이 들끓는 용광로처럼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중심 축이 너무 강남으로 쏠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1: 네.
0: 서울 서북부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만드는데
1: 예.
0: 이호철 북콘서트홀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좀 흐뭇하게 생각하고
1: 네.
0: 더 좋은 프로그램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 와.
0: 얘기가 너무 시간이 없네요.
1: 그러니까 이거 다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숨도 안 쉬고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그 은평의 지역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0: 당연히 아니죠.
1: 예.
0: 예.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회원들이
1: 예.
0: 저희 직원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열고 직원 저 회원 가입을 받고 있는데 마치 코로나가 퍼져나가듯이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1: 예.
0: 저희도 굉장히 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국중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1: 네.
0: 이제 국립박물관과 함께 더불어서 국립사립박물관, 그래서 국공립사립박물관이 있는데 국립박물관을 이제 그 국중박이라고 줄여 말한다면 저는 구중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구중박.
0: 국립중앙박물관.
1: 예.
0: 저희 은평구에 굉장히 많은 박물관들이 있는데
1: 네.
0: 그 중심 역할을 저희 은평역사한옥박물관과 이호철 북콘서트홀 두 국립박물관이 함으로써 국민들 그리고 나가서 시민들 그리고 한옥은 시민들만의 것이 아니죠.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예. 모든 국민에게 열린

0: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열린 박물관으로서 도약을 하고 있고, 제가 오면서 그 관람객이 제가 왔을 때한 8만여 명이었는데, 요 3년 사이에 지금 22만 명, 작년에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거는 저희 프로그램, 박물관 전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구청과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많은 참여, 그리고 외국 관람객들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 부분이라서, 미래가 굉장히 밝고, 이곳에 오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의 한옥의 어떤 의미, 가치, 아름다움,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그 생생한 문화예술을 함께 논의하고 만날 수 있는 곳이 은평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은 그 앞으로의 목표와 소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그리고 그 역사 박물관이, 역사 한옥 박물관이 구중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처음에 소개해 주셨을 때 3관 말씀 주셨는데,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에 많이 들르셔서 이번 이 뜨거운 여름을 또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과 이호철 북콘서트홀의 관장이신 표문송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 가운데서 새로움이 태어납니다. 표문송 관장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아까 이호철 북콘서트홀의 그 주인공 이호철 작가가 번안을 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를 끝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지금 느끼는 이 불안은 삶의 다음 챕터를 준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제는 딴짓이 필요합니다. 딴짓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재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늘 똑같은 일상에 갇혀있거나 앞날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 한구석의 불안을 마주하곤 하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나를 향한 채찍질이 아니라 일상에 살짝 틈을 내어주는 기분 좋은 딴짓일지도 몰라요. 마음 내키는 대로 다른 길로 돌아서 가보기도 하고요.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작은 일에 눈길을 줘보는 것. 그런 딴짓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던 진짜 내 모습과 취향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자루의 연주로 3인놀이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 상자루 이 팀이야말로 일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벗어나는 딴짓과 참 잘 어울리는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자루의 연주로 3인놀이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그렇지 않아요? 좀 효율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 쓸모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매여서 뭔가 정답이 정해진 일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바짝 다그치고요. 그런데요,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좋아서 빠져드는 딴짓이야말로 지친 일상에 숨구멍을 틔워주고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어주기도 해요. 퇴근길에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나에게 선물해보거나 아니면 학창시절 이후로 내려놓았던 붓을 다시 들고 서툴게 수채화를 그려보거나 부엌 한 구석에서 오롯이 나만을 위한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요. 누군가는 그게 무슨 돈이 되나,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 목적 없이 그냥이요 정말 온전히 몰두하는 그 시간 자체가 힐링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만큼은요. 나를 위한 아주 근사한 딴짓 하나 허락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쓸모없어 보이는 그 엉뚱한 순간들이 모여서요. 우리 삶을 한층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충분히 느껴보셔도 좋겠어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자유 전해드립니다.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자유 전해드렸습니다. 7416님께서요. 진영님, 오프닝 멘트 듣고 딴짓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딴짓은 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다. 완전 공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딴짓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요. 전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과 관련이 없는 행동을 딴짓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다가도 괜히 연필 깎고 책상 정리하고 일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친구에게 문자로 안부 묻고 이런 거 연결성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딴짓을 한 번씩 했을 때 좀 환기가 된다고나 할까요? 좀 쉬어가는 구간? 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참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서울 35도까지 올라요. 오후에 출근해야 되는데 음악마루 들으면서 더위 식힙니다. 아유, 35도뿐인가요? 이제 한낮 기온 보니까 37도까지도 올라가던데 이번 주가 아마 절정이지 않을까 모르죠. 혹시 다음 주까지도 이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 아무튼 최고조의 이 더위가 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아,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기본적으로 우리 건강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수분 섭취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마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챙겨 드시는 거 필요하겠죠. 영디바라기님께서 행복한 주말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신 덕분에 잘 또 쉬고 왔습니다. 오늘도 덥지만 목소리 들으면서 즐겁게 일합니다. 파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시고 김인설님께서 12시는 딴짓하지 마시고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함께 좋습니다. 아니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딴짓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업무나 일상을 하시는 중에 그렇죠? 하지만 이 딴짓이라는 게 또 힐링이 될 수 있으니까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러시면서 아 덥다라는 얘기 많이들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같은 날 밖에 외출 금지, 물 많이 드세요 라고 해주시고 7208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덥지만 이곳에 앉아서 좀 쉬었다 가세요. 힐링 될 수 있는 곡들 많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좋은 글도 만날 수 있죠.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에고 작가의 내 인생에 묻습니다. 함께 할 텐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는 불안하고 이대로 흘러가도 괜찮은 건지 걱정될 때 마음을 돌아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고요.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 하시죠. 조선시대 대립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문자 보내고 싶다.

하신다면 이 번호 이용해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7426님께서 아까 딴짓 얘기하시면서 시원한 소나기를 기원하면서 이 곡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알 수 없는 자연의 흐름과 여름의 강렬한 기억을 담은 곡인데요. 비 온다 와르르르르 준비했습니다. 오주화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고 오시죠.

부드득 무 어딘가 날아가 알 수 없는 소리가 와장창 부서져 내 맘도 부서져 비 온다 비가 온다 뚝뚝 젖은 지붕 위로 부드득 무 어딘가 날아가 알 수 없는 소리가 와장창 부서져

마르르르르르 어마어마한 뭔가 머리 위에서 북적 여기저기서 번뜩 뜻밖의 와르르르르

0: 부드득 무언가 날아가 알 수 없는 소리가 와장창 부서져 내 맘도 부서져.
1: 오주하의 노래와 연주로 비 온다 와르르르 듣고 오셨어요. 742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1178님께서 주말에 부여 백제 문화단지에 갔다 왔어요. 여유 있게 한두 시간 둘러보고 근처에 있는 맛집에서 점심 먹고 귀가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너무 더워서 온열 질환으로 주말에 힘들어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 꼭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머나 즐겁게 잘 다녀오셨는데 그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부여 백

국제문화단지. 근데 정말 그 사진으로 보면 너무 좋은데 청량감 있고 막 연꽃 그 약간 저수지 같은 곳에 연꽃도 있고 근데 야외다 보니까 아유 그럴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바깥 활동 한 시간이 뭐예요? 한 진짜 20, 30분만 있어도 너무 힘들잖아요. 병원을 가고 계시다고 하니까 많이 힘드셨군요. 지치셨군요. 근데 여러분도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물 자주 드시고 나 좀 이상하다. 몸이 평소와 다르다. 그러면 진짜 바로 병원 가보시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한낮 시간은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외출 안 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 듣기 전에 아빠솜님께서 에리님 목소리가 언뜻 들려서 주말인가 했네요 라고 하셨는데 기우제 노래인가요? 좋습니다. 아 방금 전에 비 온다 와르르르 전해드렸는데 그 곡 들으시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황혜리 님이죠. 오주하 오 황혜리 님이 있는 팀 오주하 네. 그 목소리 들으시고 또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비가 좀 한번 쏟아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쨍쨍한 날씨 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악 마루가 또 그런 좋은 쉬어가는 마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튼 짓 준비하고 있어요. 허튼 타령 장단을 바탕으로 한 곡인데요. 효율과 속도만 따지는 사회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행동의 가치를 되묻는 곡입니다. 서로 각자의 매력을 연주하다가 하나로 화합하는 새로운 질서를 담은 곡인데요. 포지세 연주로 허튼 짓 전해드려요.

한옥 찻집. 인간의 마음은 불완전하다. 파도처럼 쉴 새 없이 일렁이며 모습을 달리한다. 어떤 날은 사나운 기세로 몰아쳤다가도 또 어떤 날은 어떤 것이든 포용할 듯 너그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의 항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와 삶을 함께하고 싶은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수시로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며 3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 22%는 사소한 일들, 4%는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 나머지 4%야말로 진짜로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말한다. 그 말에 따르면 무려 96%가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태껏 해왔던 무수한 걱정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갖고 있었던 불안의 크기나 무게감과는 달리 그때는 왜 그런 것들까지 걱정했을까 싶을 정도로 인생에 있어서는 사소한 일들에 불과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은 늘 혼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말의 의미를 알 것만 같다. 내 안에서 수시로 피어오르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우울감까지도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며, 제 아무리 고독을 피하려 타인과 맞붙어 보아도 결국 잠이 드는 순간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혼자가 된다. 삶이란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각자의 방식대로 채우는 여정이라던가. 그러니 외로움과 친해진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일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인간관계가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꽃들이 차례로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나는 강박적으로 정성을 쏟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태풍이 찾아왔다. 강풍이 휩쓸고 지나간 정원은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황폐해졌다. 그동안 외적인 면에만 치중하느라 텅 비어버린 집안이 너무 휑하게만 느껴졌다. 정원이 꽃으로 가득 찰 동안 집안은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은 알지 못했다.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때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와 맞지 않는 일,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에 계속해서 심적, 물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나와 맞는,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인 자원이다. 어쨌거나 그게 무엇이든 기준을 정해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이룰 수 있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지키는 방법이

줄타기 듣고 오셨어요. 김주리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투에고 작가의 내 인생에 묻습니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는데요. 글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손절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네요. 우리는 흔히 뭔가를 포기하거나 관계를 끊는 걸 실패처럼 여기기도 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통장 잔고에도 한계가 있듯이 우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도 딱 정해져 있다 싶었어요. 붙잡아 봤자 나만 시들어가는 관계나 또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쏟기만 하면 정작 나를 웃게 만드는 일에는 쓸 마음이 남아나질 않는 거죠. 수익이 안 나는 투자에서 발을 빼는 걸 손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자꾸 갉아먹는 일에서 손을 떼는 건 절대 도망치는 게 아닐 거예요. 내 삶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영 깔끔하지 않은 마음이 들 때, 아, 이건 내 몫이 아니구나, 그렇게 털어버리는 연습. 어쩌면요, 노력이 아니라 그런 미련 없는 손절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아닐까 싶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투에고 작가의 내 인생에 묻습니다와 함께 해봤어요. 이희문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이리렁성 저리렁성 듣고 오겠습니다.

이희문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이리렁성 저리렁성 전해드렸습니다. 이하로 작곡의 곰비임비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곰비임비라는 말은요. 물건이 거듭 쌓이거나 일이 자꾸 계속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박소진, 김도연, 허지원의 가야금 연주로 곰비임비 감상해 보시죠.

이하로 작곡의 곰비인비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로는 바로 1부 끝곡은요. 노자노자 준비했어요.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가면 행복하다 하고 미치고 취업에 지고 지고 지고 도대체 너는 게 너는 게 나 이게 뭐지 취업하면 잘 산단 나 업무에 지고 언제나 바쁘고 바쁘고 바쁘고 도대체 도대체 사는 게 나 이게 뭔지 점점 더 사라져가는 내 진짜 모습 원하는 게 뭐였는데 인생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

좋아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전해드렸어요. 부족민을 이끌어서 서로 잘 살아가 보자는 흥을 돋우는 곡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나실 수 있어요.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 오늘은요. 돈을 받고 남의 군역을 대신해주던 조선시대의 대립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고 음악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곳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돼요. 7208님께서 덕소역 세제골 계곡 다녀오셨나 봐요. 오, 여름 하면 근데 바다가 딱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계곡도 참 많이들 찾아가시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계곡 참 좋죠. 근데 한여름에도 계곡은 물이 참 차가워서 발만 담가도 막 그 온몸이 찌릿찌릿해지는 느낌. 아, 그래서 계곡만의 어떤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가까운 곳이 무주 구천동 계곡 아니면 이제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 가면 또 계곡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발만 담그고 와도 참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계신 곳에 가까운 곳의 계곡 여기 참 좋다. 알고 계시는 곳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또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 거기 한번 가봐야겠는데 이렇게 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국 곳곳에 계곡, 꼭 유명하지 않아도 나만 알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도 좋고요. 계곡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6642님께서 전화기 교체로 이제야 출석입니다. 무더운 날씨 그래도 마음속 시원하게 흘러오는 우리 음악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전화기 이렇게 막 교체하면 막 사용법 익혀야 되잖아요. 물론 패턴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새로 저장해야 되는 것들 또 기존에 쓰던 앱들 다 이제 지워졌을 테니까 다시 또 깔아야 되고 익숙해지는데 분명 시간이 걸리죠. 환영합니다. 또 한 시간 남았으니까요. 한 시간 또 즐겨주세요. 만수무강하기를 바라는 건강을 기원하는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정가 앙상블 이플의 노래로 권주가 전해드립니다.

불로초로 빚은 술을 권하면서 건강을 바라는 다정한 마음에 권주가 전해드렸어요. 정가응상불 이풀의 노래였습니다.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일이죠. 그래서 참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는데요. 심심한 사람은 빨리 늙는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지만 외로움과 권태감이 우리의 몸과 마음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하루 단 30분의 활동적인 여가 시간만으로도 사망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요. 외로움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준다라고 하는데 활동적 여가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뒤적이거나 색소폰이나 우쿨렐레 같은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요. 혹은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요즘에 유행한다는 파크골프를 치거나 전국 산천을 유람하는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외로움을 막아주는 장치가 되어준다는 건데요.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글로 적거나 영상으로 남기면서 그게 또 수입이 되기도 하고요. 직업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몸을 움직이는 운동도 좋고요. 마음을 채우는 공부도 좋고요. 뭐든 하는 게 안 하고 움츠러드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은 최근에 관심이 가는 분야 뭐가 있으실까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관련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것 자체가 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분명히 되어줄 겁니다. 공명의 연주로 공명유희 전해드릴게요.

0: Yes.
1: Ye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공명의 연주로 공명유희 듣고 오셨습니다. 2987님께서 취미가 낮잠인데 이것도 괜찮은 건가요? 하셨는데 아유 그럼요. 낮잠 꼭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낮잠 자고 나면 한결 가뿐하고 좋다라고 하시면 괜찮죠. 근데 낮잠은 진짜 막 기분 좋게 잠들지 않나요? 막 억지로 내가 자야지 막 이런 것보다 스르르 잠이 들잖아요. 뭐든 좋아하는 거 하시면 노화를 조금씩 늦출 수 있습니다. 아, 음악 한 곡씩 들으면 주름 하나씩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곡 전해드릴 테니까요. 젊음을 유지해 보시면 좋겠어요. 쾌지나 칭칭 준비했는데요. 서진실의 피처링, 날다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남의 군역을 대신해주고 돈을 벌어야 했던 조선시대의 대립군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날도 푹푹 찌는데 그 먼 한양에 변방 수군까지 군역을 가려니 내 까무러치겠네. 포목 세 필에 쌀 두 가마를 줄 테니 자네가 내 이름으로 대신 군대에 좀 다녀와 주겠나? 포목 세 필에 쌀 두 가마라. 목숨 걸고 군영에 가는 고된 일인데 쌀 두 가마는 좀... 하면 내 한 가마 더 얹어줌세. 어떤가? 좋소. 배고른 식구들 생각하면 마다할 수가 없구려. 내 이름표 바꿔차고 대신 다녀오리다. 고맙네, 고마워. 관가에 걸리면 둘 다 경을 칠 테니 비밀은 꼭 지켜주게. 알겠나?

남 대신 군대를 가지고 돈을 받는다니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풍경인데요. 조선시대에는 16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남성들은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업을 던져두고 먼 한양이나 변방으로 떠나 무상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은 민초들에게 가문을 휘청이게 할 만큼 큰 삶의 부담이었죠. 특히 수군처럼 노를 젓고 병마와 싸워야 하는 고된 군역은 다들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결국 형편이 좀 되는 양반이나 부유한 집안에서는 돈이나 곡식을 내어주고 대신 군대를 가줄 사람을 구했고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들던 가난한 날품파리와 하층민들은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이 위험한 대리 입대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남의 군역을 돈 받고 대신 서주던 사람들을 바로 대립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영화 속 허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대립군은 조선 왕조 실록에도 등장하는 실제 역사 속 모습입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 5년 무렵부터 수군을 대신해 군역을 서는 대립의 패단이 보고됐고요. 선조실록에는 군사의 대립이 날로 심해져 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조선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깊은 관행이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균관이나 관가에서 엄격히 단속하려 했지만 군역을 피하려는 양반, 유력자들의 욕망과 몸 하나가 전 재산이었던 하층민의 서글픈 생계 현실이 맞물리면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가난 때문에 남의 군복을 입고 남의 이름표를 단 채 전장과 변방을 누벼야 했던 조선시대 대립군의 고단했던 삶을 살펴봤습니다.

0: 김경아의 피리 연주로 달의 눈물 전해드렸는데요. 달을 생명의 근원이며 사랑의 원천이라 생각하고 그 안에는 한없는 애잔함, 슬픔, 그리고 기쁨을 담은 연주곡이었어요. 오늘은 조선시대 대립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립군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단순히 영화 속 신기한 소재라기보다 국가의 군역 제도 그리고 민초들의 힘겨운 현실이 부딪히면서 생겨난 서글픈 시대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조선의 병역은 양인계병, 그러니까 모든 양인 남성의 나라를 지키는 원칙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군역이 삶을 위협하는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 돈과 사람을 바꾸는 변질된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요. 자신의 군역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살기 팍팍한 그 처지에 남의 군역까지 겹으로 짊어져야 했던 대립군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야말로 몸 하나로 가족을 살려내야 했던 조선판 극한 직업이었던 셈이죠. 특히 임진왜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요, 정작 군대로 움직인 건 유력자의 이름을 대신 차고 전선으로 내몰린 가난한 대립군들이었어요. 비록 정식 벼슬이나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했지만 가장 낮고 힘겨운 곳에서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진 채 묵묵히 조선의 국방과 가족의 삶을 지켜냈던 그 백성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네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 군역을 돈 받고 대신 지던 대립군과 그 시대상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가난이라는 말은 참 단어 자체만으로도 서글픔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흥보가 가운데 가난 타령 전해드릴 텐데요. 이난초의 소리 김형석의 북장단입니다.
1: 제비는 박씨를 떨어뜨리고 먼 구름 속으로 날아가 버렸겠다. 흥보 마누라 곁에 있다. 아이고 여보 영감.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소. 아만. 그 기왕 물어왔으니 심으시오. 후원 동편 처마 담장 밑에 박 구덩이를 널리 파고 신짝 놓고 걸음 놓고 박씨를 따독 심어놓으니 일치월장하야. 조그마한 흥보집을 꽉 짜놓은 것이 훈연지수 장마가 진들 피 한 점 쓸틈없고 천둥 한들 무너지라. 이때부터 박턱을 보는디 이때는 건 어땠고 7, 8월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는 음식을 지지고 볶고 피노무 냄새가 코 난간을 무너뜨리고 나가는디 흥보집은 냉냉어요. 흥보는 친구와 어울려 바깥으로 술 한잔 얻어먹으러 가고 흥보 마늘에 앉아 우는 것이 가난 타령이 되었겠다. 하루

이래 다시 설리 울제. 이때야 흥보는 바깥에서 술 한잔 얻어먹고 자기 집 문전을 당도하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낭자하거늘 흥보가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자기 마누라를 한번 달래러 들어가는디 흥! 보가 들어간다. 박흥보가 들어가며 자기 마누라

0: 부어는 제목 위로 올라가서 마흔한 독을 따다가 밥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바로 타가 양식 팔고 나물을 사서 우리 자식 들구한 허세우지 말고 이리 와.
1: 아, 좋다.
2: 흥보가 가운데 가난 타령 전해드렸어요. 이난초의 소리 김형석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벌써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에요. 끝곡은 고니아의 노래와 연주 준비했습니다. 낫송 만나보시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휴가철이 그야말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무더위 때문에 휴가 계획을 살짝 변경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도를 넘어서면서 122년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연속 엿새째 40도를 웃도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하죠. 한낮 바깥 활동은 피하시고요. 수분 섭취 넉넉히 하시면서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셔야겠습니다. 집이 최고다 하시면서 진짜 피서를 즐기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디에 계시든 마음만큼은 가장 청량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우! 올해 축제의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인데요. 소리와 사람이 만나 함께 어우러졌던 전통의 공간, 바로 판의 의미를 다시 살리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축제 첫날인 8월 12일 저녁 8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개막식 무대엔 가수 송가인과 국악그룹 바라지가 올라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요. 이어 청배연희단의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바로 판소리 공연입니다. 먼저 판소리 다섯 바탕 무대는 8월 12일 장문희 명창의 춘향가를 시작으로 13일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14일엔 김차경 명창의 흥보가, 15일 왕기성 명창의 적벽가, 16일 김세미 명창의 수궁가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인데요. 올해 선정된 소리꾼은 춘향가 이수연, 심청가의 박시본, 흥보가 최강균, 적벽가 고한돌, 수궁가 소장 등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에너지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새롭게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통의 깊이를 느끼고 싶다면 명창들의 소리를, 새로운 판소리의 모습을 만나고 싶다면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를 찾아보세요. 자,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매력, 판소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이부터 대중음악, 월드뮤직, 그리고 동시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특별한 매력이죠. 전통과 세계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8월 14일엔 인도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츠나 스리칸스가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이고요. 8월 15일엔 한국과 폴란드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쇼팽 앤 아리랑 무대가 펼쳐집니다. 우리 전통 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공연들도 이어집니다. 산조의 밤에선 박대성과 박범훈 명인이 함께해 산조의 진수를 선보이고요. 특히 이번 축제에선 우리 민족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굿과 농악 무대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강릉 단오제 보존회의 강릉 단오굿에 이어 김소라의 여성 농악 안녕 평안굿, 또 고창 농악 보존회의 만두래 풍장굿이 펼쳐집니다. 축제 현장을 보다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공연도 풍성합니다. 두 번째 달과 장명서, 상자루, 악단 광칠, 컨트리 공방을 비롯해 다양한 팀들의 공연이 축제 곳곳에서 펼쳐지고요.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팔봉예술공장 어린이 소리축제도 추천드립니다. 판소리의 깊은 울림부터 세계음악, 대중음악, 그리고 우리 전통의 신명까지 세대와 취향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2016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올여름 특별한 소리여행을 떠나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남원 시립국악단의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인데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공연됩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가족, 용서,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정지하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합니다. 평생 진지함 하나로 살아온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뜻밖의 3일장이 시작되는데요. 조문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고아리는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자세한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은 전주 세계소리축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투의 상사리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8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위 잘 피하고 계신가요?
1: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온열 환자 발생부터 사망자까지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13호 태풍 돌핀 이 또 북상 중이죠.
2: 네, 태풍 돌핀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무더위를 식혀줄지 아니면 더 폭염으로 갈지가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하던데 네. 현재 서북 서진으로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1: 그 방향이라면 한반도에 북동풍을 불어넣는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더운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기온을 더 끌어올릴 거라고 합니다.
2: 그야말로 슬픈 소식입니다. 네네. 못해도 앞으로 일주일은 폭염이 이어질 것 같죠. 제주부터 강원까지 전국이 그야말로 푹푹 찌고 있는데요. 짬짬이 물 그리고 휴식 시간으로 온열 질환을 잘 피하셔야겠습니다.
1: 자, 한낮의 더위 대피소, 오후의 휴식 시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 출발합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은 바다의 노래로 내려가 보세 듣고 왔습니다.
1: 아 진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0: 근데 네.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경남 양산은
1: 아 42도?
0: 와 며칠째 40도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진짜 이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고요.
0: 네.
1: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보다 늘고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0: 그러게요.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북상 중인 13호 태풍 돌핀이 지금 폭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요.
1: 네네네.
0: 하지만 이번 주도 남녀노소 모두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1: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 금요일이요. 입추예요. 입추. 와.
0: 절기도 이제 한번 손을 봐야 되나.
1: 어쨌든 이제 가을이 오기는 오겠죠.
0: 이제 입추가 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가을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을 쪽으로 향한다 방향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이제 뭐 바람이 좀 달라지는 순간이 오겠죠.
0: 네. 네.
1: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나왔어요.
0: 네.
1: 그래서 좀 호들갑이 떨 것 같기도 한데.
0: 그렇습니다. 네. 빨리 그런 호들갑을 떨고 싶고요. 자, 호들갑도 좋고 더위에 어떻게 여러분들 보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이들 아직 방학 기간이죠.
1: 기간이에요.
0: 네, 여름방학 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1: 네.
0: 오늘은 그야말로 그냥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들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1: 네네네.
0: 자유롭게 문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죠.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8888님께서 경남 양산은 양산을 쓰고 다녀도 열받아요. 양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1: 지금 이제 나름도 재담을 하신 건데 진짜 너무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예. 지금 너무 덥고
0: 지금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0: 있습니다.
1: 와, 내년에는 더 더울 거 아닙니까?
0: 지금이 제일 시원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게만 느껴지지만
1: 걱정됩니다.
0: 자,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물 자주 드시고 휴식 시간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요즘 일상 어떤지 문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손혁만의 소리로 노랫가락 청춘과 창부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왜 말씀 안 하세요?
0: 뭘요?
1: 소리 딱 듣고 오 소리 좋다. 여러분 취임새 넣으셨잖아요.
0: 네. 네. 지금 하려고 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네네.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네요.
1: 급하네요. 네. 네. 소리 진짜 좋네요. 근데.
0: 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1: 그러게요.
0: 네. 네.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1: 그러게요.
0: 금요일 날로.
1: 네. 영광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 일상 무더위도 이어지고 있고요. 여름방학 맞이하신 또 학부모들도 계실 테고 네. 아니면 뭐 직장인들 아니면 지금 밖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 여러분들 요즘 일상 어떠신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파라나 사마나님께서 오전에 배드민턴 하고 점심 먹고 집으로 이렇게 오시나 봐요. 이게 일상입니다.
1: 아하.
0: 60대 후반인데요. 세월이 참 야속하네요. 사철가 듣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1: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0: 그러시네.
1: 예.
0: 아 실내에서 배드민턴 하시는구나.
1: 아 실내에서 해야 돼요. 예, 예, 실외에서 낮에 그쵸. 하면 큰일 납니다.
0: 그렇죠.
1: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멋지십니다.
0: 네네.
1: 자 그리고 또 볼게요. 6017님 너무 더워서 부채질 하다가 손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손풍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부채질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더위가 아닙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웬만하면은 좀 외부 활동을 조금 자제하면 제일 좋은 것 같긴
1: 실내에서
0: 하고요.
1: 실내에서 네.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양산이나 우산. 선풍기 뭐 등등등
1: 맞아요.
0: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6748님께서 지인이 보내준 옥수수를 쪄먹고 집에만 있고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밖에 볼 일은 아침 저녁으로 미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1: 맞아요.
0: 어우.
1: 한낮에 외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아침부터 뜨겁던데요.
1: 맞아요.
0: 8, 9시부터 그때부터 막 더우니까 와 이거 오늘 어떻게 보내야 되나 막 싶기도 하더라고요.
1: 진짜. 아 근데 옥수수 맛있겠네요. 지금 옥수수 제철이죠.
0: 제철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1: 지금 제일 맛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1: 4258님 덥고 가물어서 그런지 요즘 과일이 참 달고 맛있습니다. 과일 맛있는 건 좋은데 남부지방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에요. 태풍이 비 조금 뿌려주면 좋겠습니다.
0: 아이고야 진짜. 과일은 맛있지만.
1: 맞아요.
0: 에, 지금 좀 비가 적당히는 좀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1: 그렇죠.
0: 조금 식혀줘야지.
1: 네.
0: 아 지금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1: 특히 남부지방은 지금 계속 네. 무더위 폭염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비가 좀 와줘야 돼요.
0: 그렇습니다. 7416님께서 소소한 일상이요 하시면서 열대야로 잠 못 이루고 일찍 일어나서 불광천 산책하면서 블로그 쓰고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덜 더운 시간에 아침밥과 남편 도시락을 싸요.
1: 아,
0: 3,000원.
1: 네네네네.
0: 예, 김밥 프로젝트.
1: 그렇죠.
0: 예, 21차 지금 롱런 중입니다. 하시면서.
1: 네.
0: 그리고 신청곡이 있어요. 하시면서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김봉영님의 에어컨 사러 간다. 요거 신청합니다.
1: 아, 나라라의 코멘.
0: 예,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요거 진짜 지금 한여름에 꼭 들어야 될 음악인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그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여름쯤 되면은 그 돈이 조금씩 들어와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저작권 예, 실현자 옆에
1: 실현자 옆에서 들어오고 이 나라라의 코멘 쓴 작가 오미영 작가도
0: 예. 작사료로
1: 예, 계속 작사료.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0: 이게 그건가요? 물한 바게스 이건가요?
1: 물한 바게스.
0: 아, 물한 바게스인가요? 아, 그거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뭐 다 뭐 이거죠.
1: 이때 당시만 해도 2010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0: 네네네네.
1: 그때도 막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나라라의 꿈의 판소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막 어떻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게 한켠으로는 아직도
0: 서글퍼.
1: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0: 맞아. 그때 이제 진짜 환경에 대해서
1: 맞아요.
0: 이 심각성을 판소리로 이제 전하고 싶다 하는 취지로 만들었고 저는 이제 웃자고
1: 네.
0: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제 이거 또 노래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1: 아 그게 빵빵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여러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안 틀 수가 없었어요. 아, 네. 네, 연습할 때
0: 웃자고 그랬는데 네. 아유 참 진짜 언젠가 진짜.

0: 무서워요.
1: 그러니까요.
0: 내년은 더 덥고 더 덥고 맞아요. 더 더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싶기도 합니다.
1: 네.
0: 말 나온 김에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네.
0: 시원해지는.
1: 저도 오랜만이네요.
0: 에어컨 사러 간다. 물 안 받겠지?
1: 물 안 받겠어.
0: 아, 물 안 받겠어.
1: 네,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나라라 꿈에서 맨 마지막.
0: 아, 달라요?
1: 못 참고 네. 그 백수가 네. 에어컨을 사러 달려가는 부분입니다.
0: 아, 달려간다, 달려간다.
1: 예, 맞습니다.
0: 오케이,
1: 맞습니다.
0: 오케이. 자, 7416님의 신청곡 김봉영 명창의 에어컨 사러 간다.
1: 멍청.
0: 네. 에어컨 사러 간다. 듣고 오겠습니다.
2: 이렇게 꿈속에서 열심히 에코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백수. 한편 백수의 가장 친한 친구 천수. 야 백수야, 야 임마 일어나. 너 여기서 창문 닫고 방문 닫고 이러고 자면은 쪄죽어. 그 말에 깜짝 놀래 잠에서 깬 백수가 벌떡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에어컨 사러 가겠다고 생 지랄 방정을 떨어보는데. 에어컨 사러 간다. 아이고 이 자식아, 개발의 편자에 개발의 벗은 짝이 따로 없다. 보증금 300월 12만원 옥탑방에 에어컨이 웬 말이냐. 너 돈은 있고 하는 소리냐. 돈소리에 눈을 크게 뜨고 주머니 털고 지갑 털고 돼지 저금통 배를 가르고 책장 밑에 굴러 들어간 동전까지 싹싹 긁어내요. 10원, 100원, 50원, 500원 세요. 보니 16,570원. 어이구 이놈아, 그 돈으로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못 사거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빚을 내서 12개월 할부라도 살 거야. 에어컨 없이는 나 죽겠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자면서 뭐라 그러더라? 에코맨 개코맨 하면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스파 스파 스파 하늘을 날아다니고 지랄 발광을 하던 놈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에어컨을 사겠다고? 나 혼자 에어컨 하나 산다고 죽어가는 지구가 갑자기 발떡 일어나거냐? 암만 그래도 나 죽을 때까지는 앞으로 한 50년은 지구가 버텨줄 거야. 나는 에어컨 사러 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에어컨 가게 문안이 들어온다. 기쁨만에 사정없이 달려 에어컨 가게 문 앞에 서서기. 이게 뭐요? 스티커에 그려져 있는 북극곰 한 마리가 나를 보고 시웃으며 어헝 너 곰순이 어헝 어헝 어헝 에코맨 에어컨 사려고. 꿈인지 생식인지 북극곰

진땀방울이 나오기가 무섭게 증발하며 집에 도착해서는 아우 정말 꿈 한번 제대로 꿨다. 그래 뭐 내 신세 무슨 에어컨이냐. 그래 더위야 나랑 한판 싸우자. 물어밖에 습하다가 뜨거운 옥상바닥에 뿌려봐도 덥고 아이스팩 하랑이에 끼워놔도 덥고 얼려 녹은 저

0: 에어컨 사러 간다 듣고 왔고요. 제가 이제 김봉영 명창이라고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7082님께서 반론을 제기해 줬습니다.
1: 뭐라고요?
0: 명창 아니라고.
1: 그럼요.
0: 국창이라고.
1: 아이고.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런 또 큰 실수로 죄송합니다. 예. 네.
1: 아 그럴 리는 없고요.
0: 봉국창. 봉국창님 7416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네. 자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문자 받고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4643님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옥상 상자 텃밭에 물 주러 나갔는데요. 목이 물리지 않으려고 긴팔 긴바지 입고 나갔더니 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0: 그렇죠.
1: 낮엔 집에 꼼짝 않고 선풍기 앞에 앉아서 에어컨 안 켜고 견뎌보고 있습니다. 날씨야 네가 아무리 더워봐라 내가 에어컨을 트나 책 틀고 도서관 가지 하셨는데 이것도 좋네요. 네.
0: 그렇죠. 공공기관. 네. 네. 도서관 이제 최고죠. 진짜.
1: 맞아요.
0: 시원하니.
1: 네. 네.
0: 책도 보고 쉴 수도 있고.
1: 저도 주말에 이제 아이랑 놀면서 네네. 영화편 보고 남은 시간에 뭐 해야 되나 하다가 서점을 갔어요.
0: 아, 네.
1: 네.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서점을 있죠, 갔는데 있죠. 네. 그래. 책을 좀 사주자. 뭐 보고 싶은 거 마음껏 읽어. 그 마음으로 갔거든요. 네. 층수가 갈 때마다 계속 아들한테 털렸습니다.
0: 서점은 몇 층에 있는데요?
1: 8층에 있었는데요.
0: 그래.
1: 올라가는 동안 예, 네, 내내 놀다 보니까 8층까지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0: 아, 고생 많았네.
1: 아, 백화점이 네. 구조를 잘 해놨어요. 아,
0: 전략적으로.
1: 예. 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예, 하여간.
0: 맞아요. 그 어린이날 되면.
1: 네.
0: 백화점 초입부터 장난감 진열을 해놓잖아요.
1: 엘리베이터 찾기가 어려워요. 저 구석에 있더라고.
0: 그러셨구나.
1: 에스컬레이터 타다 보면은.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전
1: 지각이.
0: 주말에 볼링장 갔어요. 어제.
1: 아 좋죠. 예,
0: 볼링 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1: 네.
0: 갔죠. 예, 그래서 재밌었어요.
1: 그래도. 그러니까요.
0: 예, 예, 예.
1: 볼링 실내 운동이 다 제철인데 지금이 예. 볼링 너무 재밌죠.
0: 재밌어요, 진짜.
1: 네. 근데 아이들한테 맞는 볼링 공이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요.
0: 한 7파운드, 8파운드 뭐 그 정도는 이제 애들이 하더라고요.
1: 예. 다 커가지고.
0: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1등하고 제가.
1: 아, 예. 봐주는 거 없다.
0: 아이고.
1: 세상이 얼마나 허락하지 않은지.
0: 아유.
1: 여기서부터 게임을 한번 느껴봐라.
0: 확실히 눌러줘야 돼. 꾹꾹 눌러줘야 돼. 근데 저도 원래 한 100에서 120? 그 사이거든요.
1: 네.
0: 보통 어른들, 남자 어른들 보통 그 정도 나오잖아요.
1: 그쵸.
0: 와, 근데 두 게임을 쳤는데
1: 네.
0: 두 번째 판 맨 마지막 10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가 두 번 연속 나온 거예요.
1: 아, 상호 씨가?
0: 응!
1: 오.
0: 더블!
1: 에.
0: 그리고 트리플까지 하게 돼가지고
1: 오.
0: 158점? 오.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오. 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이었는데 야 봤지 아빠야.
1: 네.
0: 그래서 예,
1: 꽉 눌러줬네.
0: 아, 꾹꾹 눌러줬습니다 이제.
1: 예. 언제 저랑도 같이 가요.
0: 그래요?
1: 볼링장.
0: 아 저는
1: 재밌겠네.
0: 항상 열려 있죠.
1: 네. 네.
0: 시간만 내주세요.
1: 아 저는 네. 시간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 언제 한번 아이들과 함께.
0: 네네. 네,
1: 같이 눌러주는 시간.
0: 알겠습니다.
1: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0: 그럼.
1: 네. 9378님 얼마나 더운지 우리 집 강아지도 헥헥거리고 있습니다. 물 자주 마셔야겠어요.
0: 아, 그렇죠. 못 버텨요. 못 버텨요.
1: 아유, 살아있는 모든 식동물들 다 힘들죠.
0: 네.
1: 네. 복숭아님도 너무 더워요 유유하셨는데 지금이 진짜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0: 네, 2598님도 부모님 안부 챙겨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은행이나 마트 같은 시원한 데 가서 좀 어슬렁거리신다고 하네요.
1: 네.
0: 에어컨 키시라고 해도 아깝다고.
1: 아깝죠.
0: 네, 안 드신다고.
1: 게다가 아이고. 지금 나오는 에어컨들은 전력을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데
0: 그죠.
1: 옛날 모델들은 사실 전기 엄청 많이 먹습니다.
0: 고전력이죠.
1: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1: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한 10년 전에 다셨거든요.
0: 네네네.
1: 그게 좋더라고요. 태양광 다니까 부담 없이 옛날 에어컨 모델이지만 쓰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0: 다행이네. 8288님께서 휴가 다녀와서 지금 복귀했습니다. 오히려 사무실이 최고네요.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행복 충전하셨는데요.
1: 아이고 예.
0: 감사드리고요. 휴가 또 잘 다녀오셨다니까 다행이고 김치 선물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0: 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1: 아 요즘에 휴가가 휴가 맞나 싶어요. 진짜. 어디 가려면 너무 힘듭니다. 김영기님께서도 바투의 상사디아 8월 한 달도 함께합니다. 옥상에 햇빛 가리게 해놓고 수영장 만들어놓고 손주 손녀들과 함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오, 단독주택이시구나.
1: 너무 좋네요.
0: 아 부럽습니다 진짜. 파라솔 같은 거 하나 쫙
1: 그렇죠.
0: 펴놓고
1: 아니면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0: 그늘막 하나 이렇게 해놓고 예. 딱 거기서 놀면 최고죠 지금.
1: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물 속에서 놀고 그늘막 딱 있으면 시원해요.
0: 그렇죠.
1: 예, 예. 거기서 수박도 먹고 과일도 잘라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럼 그러니까. 너무 좋죠.
0: 꽈배기님께서 아이들 방학하고 집안이 진짜 북적북적합니다. 삼시세끼 집밥 해먹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더워서 한강 수영장에 가자고 노래를 해가지고 내일은 한강 수영장으로 가볼까 합니다.
1: 네.
0: 와 재밌겠다.
1: 아 근데 인파가 너무 많아요.
0: 아 지금.
1: 예.
0: 아.
1: 지금 김영기님처럼 딱 우리만의 풀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최고인 것 같긴 합니다.
0: 근데 집이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1: 그러니까요.
0: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시는 네. 좀 그러니까.
1: 근데 한강 수영장 진짜 좋기는 한데
0: 네.
1: 인파가 많다.
0: 많긴 많다.
1: 예,
0: 각오는
1: 많다.
0: 해야 된다.
1: 네, 그 정도는 네. 마음을 잡수고 네. 가셔야 된다.
0: 9785님께서 어렸을 적에 큰 집에 가서 차가운 마루에 누워서 낮잠 자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할머니가 옥수수, 수박, 간식 주시면 먹고 자고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휴가 갈 데가 없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1: 그렇죠. 할머니 댁에는 언제나 이제 시간이 있을 때
0: 그 평온함이 있죠.
1: 맞아요. 그럴 때 가기 때문에 또 할머니가 다 해주잖아요.
0: 맞아.
1: 그러면 그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0: 행복하고
1: 좋죠.
0: 맞아요. 그립고 그러네요.
1: 그때 진짜. 그 느낌이 참 그립습니다.
0: 떡 선물 9785님께 보내드릴게요. 떡 맛있게 드십시오.
1: 그 한강 수영장까지 가지 마시고.
0: 네.
1: 저희 집 주변에는
0: 네.
1: 그 평소에는 놀이터인데
0: 네.
1: 여름에만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0: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1: 예.
0: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1: 네.
0: 기간 딱 정해서 시간 정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1: 저희 동네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0: 아.
1: 근데 그 두 군데 다 너무 좋거든요.
0: 아, 네.
1: 그런 데를 더 잘 한번 활용해 보시라. 너무 멀리 막 이렇게 그래. 주차까지 해야 되고 이런 데 말고 분명히 검색하면 한두 군데는 나오실 거거든요.
0: 조금 찾아보고.
1: 그렇죠. 가까운 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4591님께서 덥다고 얼음 가득 음료수를 너무 자주 마셔서 배가 좀 아파요. 저녁에는 2열 치열로 뜨끈한 추어탕 한 그릇 먹어야겠습니다. 아십니다. 아우 추어탕 너무 좋죠.
1: 2열 치열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맛있게 드십시오.
1: 6855님 바투님 햇빛을 가리려고 블라인드 내리고 선풍기 돌리고 물수건 얼린 것을 안고 있으면 시원합니다 하셨는데 진짜 맞습니다. 저도 블라인드를 일부러 쳤어요.
0: 네네.
1: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실내 온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0: 맞아.
1: 네. 그리고 블라인드 그러니까 커튼을 암막으로 쳐버리면 아예 네. 햇볕을 다 가려버리니까
0: 네.
1: 블라인드의 장점은 빛은 뭔가 밝게 들어오는데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훨씬 네. 시원하더라고요.
0: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자 이번에 또 음악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813 하나님의 신청곡으로 지성자의 갈금병창 사철가 듣고 오겠습니다.

0: 8131님의 신청곡 지성자의 가야금 명창 정초로의 장구로 사철가 듣고 왔습니다.
1: 아, 지성자 선생님 소리도 참 좋으시네요. 네. 진짜로.
2: 정초로 선생님 추임새도 참 예. 구수하게 너무 좋으시죠.
1: 맞아요. 좋으시고. 정초로 선생님의 추임새는 우리가 딱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네. 아, 성대모사 잘하시던데 정초로 선생님.
0: 왜 저만 한 걸로 이렇게 또 하실까요?
1: 아니, 아니, 아니. 방금 잘 하시더라고요.
0: 계속 하시던데.
1: 아, 좋다. 네. 네. 한번 해주세요.
0: 그립습니다.
1: 저보다 네. 잘하시는
0: 아니에요.
1: 거기까지 가시네. 네. 자, 파라나 삼 하나님 덕분에 좋은 소리 듣고 왔고요.
0: 네.
1: 자,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진짜 물 자주 드시고 휴식 시간 챙기시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3: 나면 바투가 달려간다.
4: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3: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5: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4: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4: 이것저것
3: 이놈저놈
4: 묻지마
3: 따지지마
4: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3: 바투의 상사디야.
6: 가슴을 태운 것처럼
7: 아우 진짜.

0: 큰일이네. 우리 태길이는 원래 짜증이 많은데 날이 더워가지고 오늘 또 엄청 짜증내겠네. 봐봐봐, 벌써 끓잖아. 끓어. 태길아, 너무 더운데 너 괜찮아?
1: 안 괜찮아. 언녀나.
0: 어, 왜?
1: 어디로 갈까? 우리도 가자. 제주도, 부산, 광주도 좋고. 얼마나 좋아.
0: 아유, 그래, 가긴 가자. 그렇게 짜증낼 거면 가보자. 아, 근데 요즘 바다가 있고 산이 있는 도시보다는 한가하고 느슨하게 일상을 풀어놓을 수 있는 시골로, 지역의 작은 마을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
1: 아, 그런 거야. 원두막이 있고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로 가는 로컬 여행이 새로운 K휴가 트렌드라는 거야, 뭐야?
0: 맞아. 그 트렌드라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
1: 아니야, 계속해봐. 나 지금 기분 좋아.
0: 아, 그렇구나. 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명소들은 SNS로 이미 다 봤고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느리고 여백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 기분 좋지?
1: 아, 완전 기분 좋아. 사람 많은 유명 명소보다 지역의 일상과 이야기, 맛이 있는 동네 여행 얼마나 좋아.
0: 그래, 알았어. 너 되게 무섭다. 아, 그러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너랑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대기라?
1: 당연하지.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0: 피리밴드 저클의 연주로 동네 한 바퀴 듣고 왔습니다.
1: 날이 더우니까 저클 음악이 더 좋게 들리네, 시원하게.
0: 그러게요.
1: 4510님께서 서울은 37도, 경남 양산은 42도라니. 이번 주가 두렵습니다. 어제 올 들어 처음으로 오래된 에어컨을 켰는데 하나도 안 시원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누전되며 고장이 나버렸어요.
0: 아하.
1: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문가님?
0: 일단 시원하지 않다는 거는 냉매가스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
1: 가스 충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0: 누전이 된다는 거는 이제 그 누전 차단기 용량을 얘네가 넘었거나,
1: 아하,
0: 예, 나쁜 전기가 들어가거나,
1: 네,
0: 아니면 뭐 접지선이 연결돼 있지 않다거나 하는 거죠.
1: 그 두 가지가 결국 고장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0: 그렇죠.
1: 어허.
0: 예. 과전압이 걸렸다든지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기 공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 새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어떤 기기도 너무 안 쓰면 그것도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얘는 어차피 이제 끝난 애였던 것 같아요.
1: 이미. 근데 설마 4510님이 지금 양산에 계신 건가요? 양산에서 문자 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0: 모르겠어요.
1: 하여간 그 에어컨을 빨리 고치시든지 어떻게 새로 사시든지 해야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오래 견디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복숭아님께서는 두 분은 휴가 가나요 하셨는데,
0: 그냥 휴가라기보다는 짬짬이 그냥 주말마다
1: 네.
0: 갈 수 있는 데는 가고 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네. 와이프가 15일 그 주에 1박 2일이라도 2박 3일이라도 갔다 네. 오자 막 네. 이랬었는데. 예약하려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0: 저는 8월 15일에 가요.
1: 가평으로. 어디 가세요?
0: 네, 가평으로.
1: 가평으로.
0: 예. 네.
1: 거기를 따라가야겠다.
0: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저 방과 후
1: 아, 예.
0: 거기서
1: 네.
0: 아빠들하고 아기들만 엄마들은 쉬라고 집에 편하게 쉬라고 하고 우리끼리.
1: 아, 그렇구나.
0: 예. 네.
1: 이따 주소 하나 남겨주세요.
0: 그 방 인원이 방 인원이 찼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차가지고.
1: 알겠습니다. 네. 일단 주소 한번 남겨보세요.
0: 아니 가평쪽인데 가평 쪽인데.
1: 예, 알겠습니다. 저희
0: 두 달 전부터 예약을 해놨거든요.
1: 아, 그래요. 예. 뭐 당장이라도 하면 되는 거죠. 8288님께서는 두 분 연기가 날로 들어요. 특히 여자 목소리가 어째 점점 고와져요. 웃겨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0: 아,
1: 하셨는데, 그래요.
0: 점점 장혁씨화 돼가는 것 같아. 목소리가.
1: 그래요.
0: 예.
1: 너무 부끄럽고요.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똑딱이 해 똑떠러럭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공

0: 3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주말 내내 동해부터 남해 서해를 찾은 휴가 계획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주 동쪽에 있는 동해에는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긴 통일신라 문무대왕의 수중능인 대왕암이 있기도 한데요. 대왕암과 함께 문무대왕의 수중능을 지키는 사당인 이것사 사찰도 여름 휴가지로 유명합니다. 이 사찰은 무엇일까요?
1: 1번 해인사, 2번 가문사, 3번 법주사.
0: 네. 자, 해인사, 가문사, 법주사 중에 네. 수중능을 지키는 사당입니다. 문무대왕의.
1: 그렇습니다.
0: 예. 대왕암이 또 함께 있는 여기는 무엇이냐? 네. 이걸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해인사, 가문사, 법주사 네. 중에 저는 힌트로
0: 네.
1: 과일 가게 우리 갔어.
0: 네.
1: 여보. 우리 뭐 복숭아도 좀 사고 사과도 조금 사고 이것도 사?
0: 단땡?
1: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딱 어울리는 거.
0: 네.
1: 여보, 우리 복숭아 사고 사과도 사고 해인사? 이게 어울리는지.
0: 네.
1: 복숭아 사고 사과도 사고 가문사?
0: 진짜 너무하네.
1: 복숭아 사고 사과도 사고 법주사? 자, 이것 중에 가장 어울리다고 생각하는 거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을, 스승님을
1: 네.
0: 땡사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1: 네.
0: 네. 그것도 약간 힌트가 될 것 같고
1: 두자죠.
0: 예, 예 그렇죠. 혹은 이제 그 미안해 말고
1: 네.
0: 땡땡해요도 하잖아요. 고맙다는 네. 뜻으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고맙다는 뜻으로. 네. 약간 이것도 어감이 비슷하고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이게 최고네. 해인사, 가문사, 법주사.
1: 그렇죠.
0: 아, 이게 최고네.
1: 생각할수록 괜찮죠.
0: 예, 이걸 넘기는 어렵네요.
1: 질문형. 네. 뒤에 물음표를 붙여보십시오, 여보. 아, 여보래.
0: 여보.
1: 여러분, 예. 네, 한번 넣어보십시오.
0: 네. 네.
1: 자, 이렇게 한번 힌트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0: 아, 웃겼네.
1: 네. 네.
0: 아, 웃고 싶지 않았는데 웃겼습니다.
1: 조금 민망하고 예. 창피하지만
0: 그래도 네. 힌트로서는 아주 좋았다.
1: 네. 쉽게 네. 가야 되니까요.
0: 네.
1: 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네. 오답도 은근히 많습니다.
1: 아.
0: 이 사찰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상화 씨의 힌트가 결정적이었어요. 과일 가게 갔어요. 해인사, 가문사, 법주사 네. 딱 하나밖에 없죠.
1: 자, 과일 가게.
0: 네,
1: 자, 과일 정답은 2번.
0: 여보 어떻게
1: 가문사? 아 가문사. 네 이렇게
0: 죄송합니다.
1: 부끄럽지만 네. 창피하지만
0: 힌트를 위해서 무리 좀 했습니다.
1: 네.
0: 자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운 가문사지 3층 석탑도 가문사에 있고요.
1: 네.
0: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문무대왕의 수중능 대왕암이 있어요. 그 대종천 하구에 있는 산 중턱에 가문사가 있는데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동해도 좋고요. 남해도 좋고 서해도 좋고 다 사찰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삼면에 다 사찰이 있죠.
1: 네.
0: 어디를 가도 참 좋습니다. 꼭 다녀오시면 다들 좋겠네요.
1: 자, 어떤 분께 떡 선물 드릴까요?
0: 6894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
0: 8878님은 지금 진짜 양산에서 듣고 계신다고 너무 덥다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4642님께서는 힌트 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애쓰시네요 하셨는데 두 번째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1: 네.
0: 가겠습니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 걸려있습니다. 열대야 속에서 다리에 쥐가 생겨서 자다가 깨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과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일 수도 있지만 수분 부족, 땀 때문에 생긴 전해질 변화와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다가 쥐가 나면요, 무턱대고 종아리를 주무르지 말고 의사들, 전문가들은요, 이것으로 대처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종아리를 차다가 쥐가 나면 무턱대고 종아리를 주무르지 말고 이렇게 네. 하라고요.
1: 자, 요거 보기만 잘 살려도 힌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기를 잘 살려주시면
0: 이렇게 부담감
1: 아니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0: 1번 종아리 스트레칭을 천천히 물이 되지 않은 선에서 천천히 한다. 침착하게.
1: 그렇죠. 침착하게.
0: 2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쥐가 났어. 그럴 때는 앙칼지게 야옹 야옹 이렇게 쥐가 난 곳을 쳐다보면서 야옹 하면서 소리를 한번 내본다. 계속 풀릴 네. 때까지. 풀릴 때까지 야옹. 3번 삶은 달걀을 먹어본다. 쥐가 났으니까 아, 더 먹어보자 해가지고 삶은 달걀을 계속 먹는 거죠. 네. 자, 뭐가 적절한 대처일까요?
1: 자, 여러분 힌트 필요 없겠죠? 요 정도면 굳이 뭐 힌트를 드려야 네. 되나요? 그죠?
0: 쥐가 났어 종아리. 네. 어떡하지 그럴 때는 그래 당황하지 말자. 일단 종아리 스트레칭을 천천히 한번 해볼까? 요게 1번 네. 2번
1: 쥐가 났어. 빨리 이거 불어. 이렇게 한다.
0: 2번이었습니다. 3번은 삶은 달걀을
1: 쥐어왔어. 저 삶은 달걀 좀 가져와.
0: 먹어본다.
1: 네. 너무 쉽죠.
0: 세 가지 중에 뭐가 네. 적절한 대처일까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 너무 좀 웃겼네요.
0: 재밌었으면 됐어요.
1: 네.
0: 즐거웠죠.
1: 네. 근데 어쨌든 그 다리에 쥐가 났다라는 거는 그 뭉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렇죠. 뭉쳤기 때문에 뭔가 좀 풀어줘야죠.
0: 그렇죠.
1: 네, 풀어줘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정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1: 네.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 FC 서울에 정승원 선수라고 있어요.
0: 정승원?
1: 네, 정승원 네. 선수 아주 또 축구도 잘하고 미남인 축구 선수인데 그날 경기를 뛰고 나서 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중에 쥐가 난 거야.
0: 아이고.
1: 근데 그 순간 막 또 이렇게 이걸 했었어요. 이걸로 풀더라고요.
0: 어떻게 풀었을까요? 바로 1번 종아리 스트레칭을 천천히 해준다.
1: 네.
0: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1: 인터뷰 중에 야옹 이걸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자, 스트레칭 효과적으로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전에 쥐가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죠.
0: 그죠.
1: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혈액순환 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김치 선물을 저는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84님께 네.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마사지를 하신다는 분 계신데 마사지보다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 정보가 핵심이에요.
0: 자, 1부 끝곡 이성준의 대금 연주로 풍물산조 자진몰이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방탄소년단이 올해 그래미 어워드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난리던데 그래미에 미리 작품을 출품해야 하는 거였어?
1: 그런가 봐. 나도 처음 알았는데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 보이콧을 선언한 건 그래미 어워드의 새로 생긴 부분인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0: K-팝의 인기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상을 주긴 줘야 하는데 본상을 주기 싫으니까 아시안 팝으로 제안하려는 그런 의도였을까?
1: 그래미의 의도는 아시안 지역과 언어를 사용하는 K-팝, J-팝, C-팝 등의 대중음악을 조명하기 위한 거라고 했지만 방탄소년단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지.
0: 전문가들은 방탄소년단이 지금 한창 날아오르고 있는 K-팝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준 거라고 잘했다고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
1: 방탄소년단의 팬들인 아미도 방탄소년단을 지지하고 나섰던데 아리랑부터 대치타까지 우리 전통음악과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단순히 아시안팝, K-팝으로 제안하려는 그래미. 참 이거 섭섭하구만.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3일 월요일 2부 출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바디 투 바디 듣고 왔습니다.
1: 전 세계 공통 언어인 음악을 지역과 언어로 나누어서 이제 구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0: 네.
1: 방탄소년단은 아시안팝 부분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싶었지만은 방탄소년단 이걸 거부했죠.
0: 네.
1: 거부하고 그래미 어워드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네. 이걸 뭐 굳이 지역을 나눠요. 사실 좀 속보이죠. 방탄소년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하지는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미상을 받고 싶다는 입장이었었지만 올해 2026년 이제 출품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1: 국내외 팬들은 지지하고 나섰지만요. 그래미는 방탄소년단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오해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래놓고 방탄소년단의 영상을 슬그머니 또 삭제를 했다고 하네요.
0: 아,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퍼즐이 너무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방탄소년단은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는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또 사랑받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너무 지극히도 그냥 일반적인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음악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니까
0: 네.
1: 음악 자체로 이렇게 그렇죠. 또 바라보고
0: 네.
1: 실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상을 주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기본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1: 그렇습니다.
0: 네. 자 이제 이분을 오랜만에 만납니다. 지금 초대석 오늘 오픈런 초대석에서 지금 배우로도 활동을 하시고요. 연출가로도 활동하시고 그야말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 출신.
1: 네.
0: 그리고 바투의 상사디아 또 코너지기로도 활약을 했던
1: 네.
0: 김솔지 종합예술인을 오늘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음악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창문을 열면은 숨어드는 소리, 마음을 달래고 파고드는 소리, 얼씨구 절씨구 2시의 소리,
0: 바투의 상사디아.

0: 줄을 서시오.
1: 오픈런 초대석.
0: 8월은 덥겠지만 다음 달 9월엔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국립극장에서는 202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0: 예정입니다.
1: 국립극장 기획작품으로 음악극 옹옹옹에 캐스팅된 전천우 배우이자 연출가 종합예술인 김솔지 씨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바투의 코너지기 출신 김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이 목소리. 정감 넘치는 이 목소리. 네. 오랜만이에요.
2: 너무 오랜만이에요.
0: 22년 이맘때 단독 공연이었죠. 소르지굿. 소르지굿 준비할 때 보고 지금 몇 년 만인가요?
2: 그러니까요. 제가 코너를 했던 게 21년 3월부터 했더라고요.
1: 그렇죠.
2: 22년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제가 40대가 되었습니다.
0: 그래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1: 그러니까.
2: 오늘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왔어요.
1: 아, 헤어스타일도.
2: 네.
1: 원래 이제 단발을 좀 많이 하시긴 네. 했는데 오늘은 더 신경 쓰신 것 같아요.
2: 조금 더 네. 더위를 좀 날려보자.
1: 아, 그래서 끝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2: 지금 밖이 굉장히 덥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1: 맞아요.
2: 한번 촥 한번 올리고 왔습니다.
0: 아니, 실은 얼마 전에 네. 남인우 연출
2: 네.
0: 같은 이제 극단 저기 국세통 저기 활동하시니까
2: 네, 네, 네.
0: 저희는 그냥 솔지 씨 잘 지내요? 이렇게 그냥 여쭤봤는데 연락이 안 될 정도로
1: 너무 바쁘다고.
0: 너무 바쁘다고.
2: 네.
0: 그래서
2: 제가 방송 끝나고 그 영상을 봤어요. 김솔지 보고 있나 하는 네, 영상을 맞아요. 보고 네.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 받고 연출님이 저를 또 언급해 주시면서 네. 제가 또 여기 오픈석에 오게 되었다.
1: 아하.
2: 근데 연락은 되지 않았냐. 만남이 어려웠을 뿐. 아.
0: 네. 그렇게 바빴습니까?
2: 아, 진짜로 제가
1: 겸손하지 말고
2: 겸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네. 정말로 바투의 상사디아 코너지기 이후에
1: 네.
2: 일이 갑자기 막 물밑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0: 감사하다.
1: 이 방송과 영향이 있을까요?
2: 있을 관련이? 것 같아요. 오호. 뭔가 제가 그때부터 뭔가 확 운이 트이지 않았나. 이 코너지기를 통해서.
1: 네.
2: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1: 네.
2: 또 다양한 장르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1: 근데 뭐 이렇게 감사하게 바투의 상사디아 거론을 해주시지만 이 우리 코너지기 하기 전부터 이미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0: 맞아.
1: 그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이상화 씨가 그런 극찬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 솔지 씨 하는 거 작품 이런 거 좀 보고
1: 네.
0: 저분은 도대체 뭐지?
1: 그러니까
0: 너무 잘하네. 그래서 이제 그때 추천을 했었었고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PD님도 너무 좋은데요 해가지고 했었었고
2: 맞아요.
0: 그래서 아 이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되실 것 같다
1: 네.
0: 그런 느낌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 남자는 승태 씨 그리고 솔지 씨입니다.
2: 너무 영광이네요.
1: 아.
2: 그 라인에 제가 있다니.
0: 아니 그분들이 하시는 거 저는 본대로 느끼는 거니까.
2: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무튼 근데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2026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에서 캐스팅
2: 네.
0: 됐다면서요.
2: 이게
0: 국립극장 기획 작품이죠.
2: 맞습니다.
0: 기획 좀,
2: 네. 공연이자 이제 창극 중심 음악극 축제 이제 같이
1: 네.
2: 함께 병행되는 공연인데요.
1: 네.
2: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옹고집전을
1: 네.
2: 새롭게 각색해서 옹옹옹이라는 제목으로 음악극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1: 이번에 또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가
2: 네.
1: 또 다양한 팀들도 함께 하더라고요.
2: 맞아요.
1: 창극을 그러면 온전히 좀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계속 올라가는 출품되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2: 우리나라의 창극뿐만 아니라 다른 네. 나라의
1: 오.
2: 창극들 음악극들도
1: 음악극.
2: 와가지고요.
1: 네.
2: 9월 한 달 정도 26일까지 네. 진행이 되니까요.
1: 바닥 소리도 있던데?
2: 맞아요. 바닥 소리도 있어요.
1: 그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에요. 근데 이제 솔지 씨가 함께 하는 건 국립 극장 기획 작품으로 출품되는
2: 맞습니다.
1: 옹옹옹이에요.
2: 옹옹옹.
1: 그럼 거기서 어떤 역할이세요?
2: 저는 이제 배우를 맡게 되었고요.
1: 네.
2: 이 공연의 특성은 한 사람이 한 역할을 쭉 하는 것이 아니라
1: 아하.
2: 역할 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역할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1: 네.
2: 옷을 체인지해서
1: 네.
2: 하는 역할로.
0: 아, 옷으로 그럼 판단해야겠네요.
2: 맞습니다.
0: 아, 이번에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옹고집이고
2: 네네네네네.
0: 이번에는 이 사람이고 이런
2: 네.
0: 식으로.
2: 그 사실 학대사라는 역할이랑 진짜 옹고집. 저희는 실옹이라고 부르거든요.
1: 네.
2: 이 두 역할은 사실 고정이고요.
1: 네.
2: 나머지 배역은 계속 돌아가면서.
1: 근데
2: 진행돼요.
1: 그게 창극의 원형에 좀 더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2: 네네 그쵸 그쵸.
1: 왜냐면 창극 자체가 판소리에서 출발을 했는데
2: 네.
1: 소리꾼은 원래 이 역할 저 역할 다 넘나들잖아요.
2: 그럼요.
1: 근데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로 넘어가면 하나의 인물로 딱
2: 맞아요.
1: 구축이 돼서 그 인물로 보여야만 되는 건데
2: 맞아요.
1: 창극은 사실
2: 네.
1: 이 넘나들면서의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총 13분이 나오시나 보네요.
2: 무대 위에서

0: 출연진들이
1: 네. 13분.
0: 네, 배우 5분, 수어 통역사분들이 배우와 함께 아~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아~ 네. 수어 통역사분도 5명. 그리고 이제 상자루. 많이들 아시는 상자루 네. 팀이 이번에 음악을 맡았는데요. 네. 상자루 팀과 그리고 지쿠, 기타리스트 지쿠님이 올라오세요. 무대로. 아, 그래서 직접 라이브 연주를 하셔서 예. 총 13명이 무대 위에 아~ 있습니다.
2: 아~ 그러면 총 그 솔지 씨 같은 경우는 네. 극중 인물 몇 역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0: 제가 이번에 학대사 해설자를 맡게 되었고요.
2: 해설자.
0: 네, 그리고 허웅가라고 실홍 허웅 이렇게 하는데 허웅가는 네. 이제 배우 5명이 다 돌아가면서 아, 하게 됐고,
1: 가짜.
0: 네, 그리고 옹처 또 네. 맡게 됐고 대리기사 역도 제가 오. 하게 됐고, 오. 네, 사또 역할도 있구나. 오. 네, 너무
2: 그러면은,
0: 많아서.
2: 잠깐 가만 보면은 여자 역할만 네. 맞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목소리를 어떻게 좀 달리해요?
0: 최대한 여성스럽게 하는 건 옹자 네. 같은 경우에는
2: 예를 들어서
0: 피부는 폐국일세? 아우, 예, 이리 옹처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또는 뭐 이제 이놈 네가 진짜로 하였느냐.
2: 이야,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솔지 씨의 능력인 거죠.
1: 아이고. 아니 근데 이번에 출연진 중에 추다혜 씨도 있어요?
0: 맞습니다.
1: 다혜 씨가 원래 연연과 출신이라고
0: 원래
1: 했나?
0: 그
1: 연기했다고 했나?
0: 그 연희 연기과였나요?
2: 그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연기를 먼저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0: 소리를 아니면? 배웠는데 소리를 배우고 나서 원래는 배우의 꿈이 있었는데
1: 맞아요. 그렇죠.
0: 우연히 고등학교 때 소리를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넌 소리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네. 소리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도 연기에 대한 목마름으로 학교를 한 번 더 갔대요.
2: 네. 저도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네.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0: 그래서 연기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2: 그래서 이번에 진짜 대단한 분들은 다 나오시네요.
0: 저는 추다혜 씨의 워낙 팬이어가지고
1: 어허. 진짜 끼 많고 능력 많으신 분들 지금 다 나오시는
0: 네,
1: 것 같아요.
0: 네.
2: 지금 연습은 한 몇 차례 정도 하셨어요?
0: 저희가 7월부터 연습이 들어갔는데 몇 차례?
1: 조금 몇 차례 거의 네, 좀, 초반이네요.
0: 네, 좀 초반이에요. 이제 막 대본도 정리 막 하고 있고 리딩, 음악도 이제 막 나오고.
2: 지금까지 합이 좀 어떻습니까? 추다혜 씨 같은 경우는 또 팬심이 있었다고 하니까.
0: 사실 다혜 언니랑 옛날부터 알고 지냈지만 네. 같이 작품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또 작품에서는 어떨까 했는데 웬걸
1: 네. 역시
0: 역시
1: 좋아. 잘 맞네.
0: 최고. 아하. 잘 맞고 또 다른 배우분들이 사실 국악을 전공하신 배우는 저랑 다혜 언니밖에 없고 다른 세 분은 이제 배우세요. 본투비 네. 배우신데 네.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하시더라고요. 워낙 움직임도 잘하고 예. 그리고 즉흥해도 강하고 하다 네. 보니까 저희가 대본 일단 놓고 해보자.
2: 그냥 한번 올라가 보자.
0: 네, 그냥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해보자. 착착착 하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합으로 진행이 되고
2: 연출이
0: 있습니다.
2: 고선웅 연출
0: 강운구 연출이라고
2: 강운구 연출
0: 공놀이 클럽 극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강운구 연출 그리고 서동민 작가 아하.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0: 네네네네.
1: 9월 3일부터
0: 네 6일까지
1: 6일까지
0: 네.
2: 그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뭐 네. 배우로도 활동하고 지금 연출가로도 하고 그 활약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듣고 싶기는 한데
0: 네.
1: 음악 듣고 할까요?
2: 음악 듣고 와서 그 얘기 좀 풀어주세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 네.
1: 이번에 저기 신청해주신 음악이 네. 추다혜 씨의 음악이네요.
0: 맞아요. 네. 제가 이 노래를 차에서 운전하다가 처음 듣고 네. 눈물을 뚝뚝 울었어요. 흘렸어요.
2: 왜?
0: 노래 가사가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멜로디까지 너무 막 와닿아가지고
1: 네. 가사가 어떤 내용인데요? 뭐 남녀간의
0: 신도
1: 사랑
0: 신도 몰랐다
1: 뭐를
0: 인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인간이 이렇게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게 될지 신도 몰랐다 라는 말이 저한테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1: 무슨 일이
2: 오히려
1: 있었어요?
2: 위로가 된다.
0: 모르겠어요.
1: 무슨 일이
0: 또 아픔들이 있잖아요.
2: 인생사 그런 네. 거지.
0: 네.
1: 음악 나갈 때 한번
0: 네.
1: 좀,
0: 네. 눈물 한번 또, 같이 들어봅시다. 한번 느껴보시고
1: 그래요.
2: 그리고 두 곡 이어 듣는 건가요?
1: 아니지.
2: 한 곡만? 네. 자, 추다혜의 신의 비밀. 우리 솔지 씨가 이 음악을 듣고 뚝뚝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0: 네, 준비하셔야 돼요.
2: 여러분들도 가사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 네.

0: 추다혜의 신의 비밀 듣고 왔습니다.
1: 추다혜 씨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를 뻔했어요.
2: 그죠. 이번에 창법을 좀 달리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네요. 네네. 추다혜 씨의 완전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가사 내용도 기가 막히고 솔지 씨가 울만하네요.
0: 꽈배기님께서 연기하는 재미 그리고 연출하는 재미가 어떠신가요? 그리고 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5391님께서 국악하신 분이 어떻게 연기에 도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들. 네.
2: 일단 정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연기할 때, 연출할 때. 네. 연기는 어쨌든 장면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는 재미죠. 네. 그리고 저는 연극은 가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가짜야. 네. 가짜 안에서 충분히 놀아보자. 뭐 어때? 어차피 가짜인데. 맞아요. 이런 마음이 딱 발동되면서 네. 역할을 여러 가지 막 할 때 그 재미가 있어요. 나 이번에 몽쳐야. 나 이번에 샀던데. 나 이번엔 옹이고 막 이렇게 되는. 예. 그렇게 이제 호흡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재미가 있고 연출을 할 땐 사실 네.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요.
1: 머리를
2: 배우할 때보다.
1: 맞아요.
2: 왜냐하면 모든 좀 책임감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고 네.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맞을까? 과연 관객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네. 좀 어렵지만서도 제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림이 뭔가 함께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 오는 또 희열이 맞아요.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두 가지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하게 된 건 사실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네. 연희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연희극이 이제 막 한창 막 이제 뭔가 활성화되는 시기였었어요.
1: 지금은 워낙 많이 하고 있지만
2: 그렇죠. 네. 2006년에 제가 1학년이었는데 예. 근데 그때 보통 다들 웬만하면 악기 연주만 하다 오다 보니 네. 연기를 시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하기 맞아요. 싫어했는데 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0: 너무 재밌었군요.
2: 악기로 안 하고 내 말로 관객과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저 해볼게요. 가 시작이 돼서
1: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악기 하는 사람은 악기로 말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네네. 이제 익숙해지면 말로 표현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솔지 씨는 그 감각이 있었던 거네.
2: 맞아요. 제 첫 연기가 초등학교 예. 때 교회에서 성극을 했거든요. 아하. 그때부터 튀고 싶어 했어요. 저는
1: 인싸력이
2: 예수님이나
1: 있어.
2: 마리아 역할 싫어했고 예. 사탄 역할을 그렇게 원했어요.
0: 신스틸러. 네.
2: 튈 것 같거든요. 제가 할게요, 사탄.
0: 진짜요?
2: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사탄 역할하고 예. 그때부터 좀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네. 그 네. 표현의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네. 연극에서는 배우로도 많이 활동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2: 그렇죠. 연극에서
1: 어떤 작품들 했어요?
2: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백상예술대상을 받은 자랑을 좀 하자면
1: 해야 돼요 자랑
2: 백상 작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네. 젊은 연극상을 수상했는데요. 와우. 말린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이라는 매우 긴 제목의 네. 네, 연극에서 또 비슷하게 역할 놀이처럼 가는 우와. 건데 그걸 지금 3년째
0: 야, 이거 함께. 8월 15일?
2: 맞아요.
0: 네 공연하네요.
2: 지금 지방을 투어 다니고 있는데요.
0: 지금 하고 있어요?
2: 네. 15, 16일날 부산에서.

0: 영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1: 바쁘다. 하늘 하늘 연극장?
0: 맞습니다. 15, 16.
1: 요거 티켓도 선물로 주시네요.
0: 네.
1: 오후 3시.
0: 맞아요.
1: 부산과 경남에 계신 분들 네. 혹시 이거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
0: 네. 맞습니다.
1: 이 공연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네. 해 주십시오. 근데 몇 장인지는 안 나왔네요. 우물정 0302. 우물정 0302로 해 주시면 되고 1인 2매?
0: 네.
1: 예. 1인 2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인 2매로 총 3쌍에게
1: 6장.
0: 네.
1: 아, 감사합니다.
0: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1: 여기서는 뭐
0: 배우로
1: 말린 고추인가요?
2: 멀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0: 말린 고추도 하고 립스틱도 하고요. 네.
1: 복숭아 향도 하고.
0: 복숭아 향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2: 그러면 네.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역할놀이처럼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이 공연에서는
2: 그러면 원래 연극 배우들은 좀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2: 왜냐면 한 역할로 쫙 그렇죠.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솔지 씨는 그 빠져 있는 것보다 빠져 나오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0: 좀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배우로서 좀 부족한 연기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 결핍도 있거든요. 네. 연기에 대해서. 근데 이런 거는 좀 날라다닌다.
2: 아, 그럴 것 같아요.
0: 재밌다.
1: 그 맞는 그게 소위 말해서 맞는 장르가 있을 겁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에이. 에이. 그래서 한 가지에 쭉 빠져가지고 드라마를 쫙 힘있게 가는 것이 에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에이. 그래서 일단 말린 고추와 복숭아 립스틱에서는 좀 재밌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예.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연기 연극도 했고 또
1: 연출은 어떤 작품을 하셨어요?
0: 연출은 최근에 이제 불세출 거꾸로 불세출 아시죠? 불세출에서 네. 원래 기존에 했던 공연이 밤쩌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2: 네.
0: 그 동양 오구굿을 가지고 이제 기화카에서 만든 공연인데 그 밤쩌 공연을 새롭게 리뉴얼 하게 되었는데 오. 거기서 이제 제가 협력 연출로 이제 연출과 이제 뭐 대사나 구성들을 같이 해서 네. 6월에 대전에서 했고 또 12월에 올해 네. 서울에서 공연을 해요. 같은 공연을 그래서 그 연출을 좀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국악계도 그렇고 사실 대중음악이 굉장히
0: K-POP이
2: 막 네. 떠오르면서 네. 사실 국악 쪽에서도 송폼 위주의 창작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0: 맞습니다.
2: 근데 이제 송폼을 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만들 때 네. 약간의 이제 어떤 컨셉도 좀 있고
0: 네.
2: 스토리텔링도 좀 있고 해서 네. 음악들이 좀 다채롭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팀들 정말 많거든요.
0: 그쵸.
2: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팀들 진짜 많아요.
0: 맞아요.
2: 아, 근데 김솔지의 연출은 벌써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 뭐 그렇게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불세출의 음악이 조금 더 설명되고 이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셔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2: 네.
0: 생각했을 때 막 대단한 음악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2: 네.
0: 그러면 조금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스토리텔링을 가져가야겠다라고
2: 그렇죠.
0: 생각을 해서 배우 두 분을 또 섭외를 해서
2: 어허.
0: 배우들과 함께 불세출의 음악을 선보이는 연출을 했습니다.
2: 그 연출에 따라서 이제 같은 음악이어도
1: 그렇죠.
2: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워낙에 20년 됐대요. 불세출이.
2: 맞아요. 그랬어요?
0: 네. 네.
2: 와.
0: 제가 그런 팀을 제가
2: 그동안 또 잘해왔고
0: 네, 잘해왔고 굳이 네. 내가 여기 들어가서 잘해야 본전일 것 같은데 본전도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나 때문에 불세출의 음악이 망치면 어떻게 되나 어허. 뭐 이런 부담감도 있어서 사실 최근 들어 가장 오래 고민한 섭외가 왔을
2: 할까
0: 때
2: 말까?
0: 할까 말까
2: 예.
0: 그랬는데
2: 끝나고 났더니
1: 하길 잘했죠.
0: 하길 잘했다.
1: 그렇지. 또 공부가 되니까
0: 너무 공부가 됐어.
2: 그리고 평은 그치. 좀 어떻던가요?
0: 뭐 저희 안에서 여러 가지 평도 있었지만 보신 관객분들은
2: 네.
0: 불세출의 공연이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관객분들도 계셨고
2: 새로운 활로가 좀 뚫렸다
0: 네, 예. 배우분들 덕분에 음악이 좀 이해가 되었다
2: 네.
0: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군요 하시는 평들도 있었고
2: 네.
0: 저는 또 좀 아쉬운 게 보이더라고요
2: 어떤 거죠?
0: 아 여기서는 조금 이런 말들을 조금 더 갔으면 좋았겠다
2: 아.
0: 여기서는 좀 장면 구성을 좀 이런 어떤 퍼포밍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보여서 다 적어놨죠
1: 이제 그게 겨울에 이제 디벨롭 합니다
2: 네, 그렇죠
0: 그러려고요
2: 네. 그게 미래예요
0: 네. 맞습니다
2: 예술가가 아우 됐다 끝났어. 너무 완벽하다. 하는 순간 예술 끝이에요.
0: 그렇죠.
2: 계속
0: 그렇죠.
2: 보인다는 게 희망이고.
0: 네. 네. 네. 네.

0: 그러면 이제 솔지 씨 같은 경우는 네. 국악계에서도 활동을 하고 네. 또 국악계를 벗어나기도 하고
1: 그렇죠.
0: 사실 관점, 네. 시선이 네.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네.
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드는 생각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제가 30대 초반에는 엄청 방황을 했거든요.
0: 어허.
1: 국악을 전공했는데 너는 국악인이야? 아닌 것 같은데? 연극인 같은데? 근데 연극인 가면? 근데 너 국악인이잖아. 이런 정체성 고민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0: 네.
1: 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이제 확립을 해서 그때부터 네.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국악을 할 때는 사실 국악이 되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답답함도 많았고
0: 예, 예, 예.
1: 그래서 아, 나는 국악이랑 안 맞나 보다.
0: 아,
1: 그래서 어쩌면 연극신으로 도망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0: 공감돼요,
1: 생각해보면
0: 공감돼요.
1: 네. 연극은 뭔가 자유로운 것 같고 네, 막 의견도 네. 막 낼 수 있고 근데 또 연극만 하다가 고개를 딱 돌려서 국악신을 보니까 어라? 재미있는 게 많이 생기고 있네. 예전 같지 않구나. 그래서 슬쩍 국악신을 가보면 아 내가 몰랐던 게 되게 많았구나.
0: 아하.
1: 편협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본 국악신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0: 할 게 많죠.
1: 할 게 많아요.
0: 맞아요.
1: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0: 맞아.
1: 그러면 나는 이 경계를 계속 줄넘기를 해야겠다.
0: 그렇죠.
1: 줄타기 해야겠다.
0: 아마 관점을 밖에 두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것도 안 보였을 수도 있죠.
1: 맞아요. 네. 제가 정말 그냥 계속 국악이 지긋지긋하다고만 생각을 했으면
0: 네.
1: 아예 보지 않았을 텐데
0: 그렇죠.
1: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계속 여기 가 있는 거예요.
0: 왜냐하면 내 고향이기도
1: 네.
0: 하니까.
1: 맞아요.
0: 네.
1: 내 고향인데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슥 보면은 요즘 워낙 재미있는 팀들도
2: 많죠.
1: 많이 생기고
2: 맞아요.
1: 좋은 음악들, 재미난 음악들이 많이 생기니까 나도 또 한 번 또 껴볼까 이런 마음도 들고 또 불러주시면 너무 반갑고
2: 그렇죠.
1: 네.
2: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반겨주시고 계시는데 조연희 님께서도 김솔지 씨 오랜만이에요. 솔지 씨 출연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얼굴 자주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아시는 분이에요?
1: 아
0: 연희 씨? 조연희 씨?
1: 잘 쓰셨네요. 저희 어머님이
0: 어머님이세요.
2: 어머님.
1: 저희 어머님께서.
0: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근데 조남이에요?
1: 네.
0: 연희?
1: 네, 제가 연희 전공인데 연희예요.
0: 어머머머머. 어머니가 그러면은 약간 처음에 솔지 씨 연희 시킬 때.
1: 네.
0: 어머님이 제안을 먼저 하신 거예요?
1: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 제안을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1학년 때 입학식에 와서 다 연희 과잠바 있잖아요. 거기에
0: 예.
1: 연희라고 적혀 있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내 이름을 이렇게 많이 볼 수
0: 그러니까.
1: 있다니.
0: 운명이네.
1: 네,
0: 어머,
1: 저희 어머님이
0: 솔지 씨는 그러면 처음에 왜 어떻게 하다가 연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1: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로 원래 피아노를 한 7, 8년 치다가 어릴 때부터 치다가. 지긋지긋한 나머지 사물놀이를 우연히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0: 확 풀리죠.
1: 미치겠는 거야. 다 같이 막 합주하고 막땀 흘리고 막 근데 피아노는 혼자서 계속 연습해야 되잖아. 맨날 눈물 뚝뚝 너무 하기 싫은데 말이야.
0: 바로 막 맞아가면서
2: 계란 계란 계란
1: 이거 딱 공기 밖으로 딱 잡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싫은데 막 하는데 미치겠는 거야.
2: 아 그래도 재밌었구나.
1: 그때부터
2: 야,
1: 제 운명이
0: 피가 끓고 있었어.
2: 그래 사람한테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
1: 그런 것 같아요.
2: 그런 것 같아요. 삼땡님께서 어머 못 본 사이에 큐티 뽀짝 해지셨네요.
0: 큐티해졌어.
1: 감사합니다.
0: 헤어스타일부터 오늘 큐티야.
1: 오늘 또 신.
0: 고음님께서 도레미파솔 김솔지.
1: 어?
0: 그래서 김솔지 배우님 파이팅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2: 아유 그 음계는 맞춰야죠.
0: 어떻게 해야 돼요?
2: 또 이렇게 해서 또 형한테 넘긴다.
0: 형님 뭐
2: 도레미파솔 누가 이렇게
1: 아니
2: 도레미파솔
0: 음정 안 맞잖아.
1: 이게 사실 최근 공연의 대사였어요.
0: 아~
1: 그럼 어떻게 하시지 싶은 거예요.
0: 그럼 거기서 어떻게 소화를 하세요 이 대사?
1: 제가 그때 김솔 역할이었거든요. 입가손 스튜디오 작품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9살 김솔 역할이었는데 이름을 물어봐요. 처음 그러니까 이제 막 친구가 되고 있는 친구가 네 이름이 뭔데 김솔 뭐라고 잘 안 들려 이러면 제가 도레미파솔 김솔 이렇게 대사를
0: 그렇게 살리는 거구나.
1: 그렇게 살렸습니다.
0: 공연을 보신 것 같네요.
1: 그런 거예요. 네.
0: 김호범님 솔지 씨 응원합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 강릉 시내 도로가 피서객으로 자동차가 그득합니다 하셨어요.
1: 강릉에서 또 저희 아버님이신 것 같은데.
0: 아 오늘 부모님 총 출동하셨네요.
1: 네 야. 항상 늘 이제 네. 제가 뭘 하든 늘 이제 감시인사.
0: 아 근데 네. 어머님 조남은 사실 기억을 못했는데.
1: 네 기억나시죠?
0: 김어머님은 기억이 나. 우리
1: 기억나시죠?
0: 코너지기 할 때도 많이 또 응원을 보내주셨거든요.

0: 문자를 아버지가 아닌 척 하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다 아는데.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음악이 상자루 음악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0: 맞습니다.
1: 상자루 불세출 음악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0: 예.
2: 아 근데 요번에 또 이제 같이 하니까 엉엉엉. 아, 요걸로 오늘 오신 거니까.
0: 예. 아, 제가 또 상자루에 워낙 또 기존 팬이었어 가지고.
1: 거래처 또 튀는 거지.
0: 아, 이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나고 재밌는 경북 스윙이라는 곡을 추천했습니다.
2: 사실상 이 상자루 하면 대표 음악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2: 시그니처 음악 경북 스윙. 저도 경북 스윙 처음에 이 음악 들고 나왔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어머 이런 매력을?
0: 네. 저도 그랬어요.
2: 그죠?
0: 저 워낙 경북 농악을 했으니까 네. 와 그걸로 또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네.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괜히 시원해지는 것 같고.
2: 맞아요.
0: 그래서 오늘과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자 이번에 옹옹옹의 음악을 맡은 상자루의 경북 스윙 다들 아시는 노래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게 이제 상자루 음악이었죠. 네, 경북 스윙 듣고 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9월 3일부터 6일까지 국립극장 달울음극장에서 펼쳐지는 음악극 옹옹옹. 네. 바로 우리 솔지 씨가 또 출연하는 작품이고 상자루가 음악을 맡았어요.
2: 맞습니다.
0: 음악 이제 스타일이 어떻게 이 작품에서 나올지도 좀 궁금하네요.
2: 그 기존의 상자루가 잘 할 수 있는 음악도 물론 있고요.
0: 네.
2: 이번에 연출 강웅구 연출이 네. 좀 다양한 장르들의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1: 아하.
2: 락, 트로트, 뭐 블루스, 네. 동요 다양한 장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상자루 팀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지금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1: 예.
2: 어쨌든 또 상자루가 연주하는 악기들이 딱 색깔이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해. 아직 음악이 다 나오진 않아서.
1: 그러면 연주까지 상자루가 하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 오호.
2: 라이브로 연주로 직접 하는데 원래 네. 상자루에 있는 성윤 씨가 이번에 음악 감독을 맡게 되었어요.
1: 아,
2: 그래서 같이
1: 네.
2: 연주는 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계속 음악 감독 역할을 하고
1: 봐야죠.
2: 대신에 이제 그 프로듀서이자 기타리스트인 지쿠님이
1: 네.
2: 이번에 함께 해서 새로운 상자루의
1: 아하.
2: 뭔가 그림으로 음악 연주를 하게 될 것 같아요.
1: 근데 상자루는 지금까지 이제 연주곡들을 해왔잖아요.
2: 그렇죠.
1: 노래곡은 또 어떻게 나올지도
2: 그렇죠.
1: 궁금하네요.
2: 되게 묘해요.
1: 아.
2: 이게 그 노래곡들만 만드는 팀에서 만드는 노래와
1: 다르죠.
2: 연주만 하는 팀에서 만드는 또 노래곡이 되게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1: 그래서 노래 하시겠죠 거기서?
2: 저는 노래 하는데요.
1: 네.
2: 아직 이제 제 뒤엔 노래가 나오진 않았는데
1: 아.
2: 초반에 제가 이제 노래를 하거든요.
1: 네.
2: 무려 판소리를.
1: 그래요?
2: 네.
0: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튜브로
2: 네.
0: 강훈구님께서
1: 연출님
0: 김솔지 배우님의
2: 네.
0: 찐팬입니다.
1: 그래서 특급 주문을 했죠?
0: 노래 한 곡 해주세요.
2: 왜 저래?
0: 왜 저래라고 합니다. 왜 저래? 훈구 연출님.
1: 친하다는 추임새죠.
0: 김솔지 씨가 왜 저래?
1: 너무 친할 때 나오는 추임새.
2: 노래랑
1: 노래 뭐 소리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2: 아니 근데 아직 이게 픽스가 된 게 아니라 제가 작창을 한 거예요.
0: 박자
1: 어제 한번 봐요. 말만 그냥 말만. 입만 떼봐요.
2: 자 그럼 이렇게는 옹정 옹연의 옹진골 옹당촌에 한 사람이 살았으니 성은 옹이요 이름은 고집이라.
1: 톤 좋다.
2: 이 고집이 어찌나 억센지 최씨 강씨 안씨 고집도 저리 가라. 고
0: 자, 컷, 컷.
1: 안일이 명창.
0: 다시. 자,
1: 안일이 명창이었어.
0: 자, 테이크 투.
1: 나 뒤에 대단한 게 나올 거라고 지금 고! 하다가 멈췄어요, 지금.
0: 테이크 투. 카메라 롤, 오디오 롤. 레디.
1: 웃겨.
0: 액션.
2: 옹고집 내 집을 보소. 옹고집 내 집을 보소. 팔짝 지붕 지켜 올려 99관 기와집에 으리 으리 번쩍 번쩍 궁궐인가 철간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이질감이 없다.
0: 나머지 오늘... 부분은 직접 와서 보셔라.
2: 보세요.
0: 예고편 같은 거죠.
2: 그렇죠.
1: 원래 소리꾼이 아닌데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소리꾼이 아닌데 소리를 부르려면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2: 네.
1: 솔지 씨는 없네.
0: 솔지 씨.
2: 네.
0: 금요일에 한번 나와주세요.
2: 그럴까요?
0: 언제든. 뭔지 알아요? 금요일날 금요일에 나와달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2: 노래를 부르러.
1: 맞아.
0: 한 시간 동안.
2: 한 시간 동안이.
0: 버스킹.
1: 버스킹을.
0: 라디오로 버스킹.
2: 가능하죠.
1: 그러니까 네. 가능해.
2: 저는 뭐 이제. 버디 뭐 이렇게 바디 퍼커션으로 직접 소리도 할 수 있고 뭐 새소리, 개소리, 뭐
0: 할 수 있는 거
2: 다양한 소리들
1: 다양한 소리
2: 네, 가능한...
1: 그게 판소리지 뭐
2: 그렇죠.
1: 맞아.
0: 재밌을 것 같아요.
2: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1: 좋아요. 자 그리고 티켓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8월 15일
1: 8월 15일 날 하고 있죠.
0: 토요일 오후 3시
1: 네.
0: 네.

0: 한이고요.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 펼쳐지는
1: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
0: 네.
1: 여기도 강웅구 연출 작품이죠.
2: 네.
1: 어허.
2: 그렇게 됐네.
1: 여기서 또 만나게 됩니다. 강웅구 연출도 언제 한번 저희 방송.
2: 어, 네. 엄청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어,
1: 출연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2: 아, 나도 나가고 싶다 이랬던 것 같은데.
1: 아, 네, 그래요.
2: 네. 굉장히 재미있는 연출님이세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정말로.
1: 흥이 많으신 것 같아요.
2: 흥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네, 재치 있고.
1: 자, 재치 있는 강우구 연출 김솔지 출연의 이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 공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싹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우물정 0302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솔지 씨, 뭐 네. 솔직히 지금 뭐 해볼 거 다 해보신 것 같은데
2: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요것도 또 재밌네
2: 네.
0: 관심 가거나 해보고 싶은 작품이랄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2: 어... 솔직한 말씀으로는 연기를 좀 더 확장하고 싶기는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연기가 아직까지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고
1: 네.
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신 있게
1: 네.
2: 지금 제가 역할 놀이를 막 그냥 용기 내서 자신 있게 하는 것처럼
1: 네.
2: 드라마 연기에도 주눅들지 않고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0: 영화 뭐 찍었어요?
2: 아,
1: 아 좀 자랑 좀 숨기지 마요.
0: 아 저기 남인우 연출이 뭐 어. 보니까 뭐 영화도 찍고 그런 것 같던데요.
1: 아 다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2: 영화를 찍은 게 아니라요.
1: 네.
2: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배우님의 추천으로 영화 오디션을
1: 어.
2: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 안 됐어요.
0: 안 됐어요.
1: 근데 오디션 네. 자체도 사실 아무나 볼 수가 없잖아요.
2: 그러니까요. 네.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너무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갑자기 보게 돼가지고
1: 네.
2: 아쉽지만 떨어졌지만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0: 재밌었고.
1: 아, 그럼요. 지금 대배우들도 네. 오디션에서 한두 번 떨어지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2: 그렇죠.
1: 엄청 수없이 떨어지는데 네. 계속 해보셔야죠.
2: 맞아요. 그래서 연기의 폭이 넓어져서
1: 네.
2: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와보고 싶어요.
1: 아, 너무 좋죠.
2: 그리고
0: 머지않게 나오실 것 같아요.
2: 네.
1: 아까 또 국악계에서 잠깐 밖에 또 있을 때 보이는
2: 네.
1: 다양한 것들
2: 맞아요.
1: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을 것
2: 네,
1: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국악 씬 안에 있으면 사실 내기 어려운 아이디어나 말하기 네.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걸 오히려 저는 좀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맞아요.
2: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1: 네.
2: 그런 것들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막 던지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현장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1: 진짜 솔지 씨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면 좋겠네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시간이
0: 네.
1: 다 됐어요.
2: 아, 벌써.
0: 네.
1: 뭐 아직 못한 얘기 많겠지만 다음에
2: 네.
1: 합시다.
2: 네, 네 좋습니다.
1: 그럼 할 시간이 없어. 끝곡은 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입과선 스튜디오의 네. 강강술래 꼽아주셨어요.
2: 네. 네. 제가 또 엄청 애정하는 팀이거든요.
1: 그렇죠. 네.
2: 언제나 한번 입과선이랑 해보나 했는데 이번에 아. 제가 또 작년 12월에 초연했던 걸 이번에 재연하면서 두제비 이야기라는 작품을 지난주에 막 끝내고 왔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입과선 스튜디오 팀의 강강술래 음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음악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2: 네. 네.
1: 솔지 씨 그러면 오늘 끝인사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2: 저 정말 여기 차 타고 오면서 너무 네. 설레는 거예요. 오랜만에 바투의 상사디아를 와서 두 분도 만나 뵙게 되고 스태프분들도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신나게 달려왔는데
1: 네.
2: 역시나 너무 재밌고
1: 아하.
2: 역시나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제 자랑 마음껏 하고 가서 아유. 너무 속 시원하고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0: 너무 잘한다. 보기 좋았습니다.
1: 아, 잘해 네. 역시.
0: 더욱더 많은 작품으로 네. 사랑 많이 받으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네. 도레미파솔
1: 김솔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네모. 네모.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룩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룩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42.5도, 바로 어제 경상도 양산에서 기록된 기온입니다. 숫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데요.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또 어떻게 여름을 보내고 계신지 문득 궁금해지고 걱정도 됩니다. 어릴 적에는 더워야 여름이지 하시던 어른들의 말씀 들으면 에이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이렇게 더운데 뭐가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 보내다 보니까 그 말이 조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여름을 이기는 방법보다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을 말씀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일터에서, 또 누군가는 방학한 아이들과 집에서, 또 누군가는 퇴근길 차 안에서 저마다의 여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여름이 어쩌면 남은 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물론 듣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여름이라면 기분만큼은 조금 시원하게 보내보자 하는, 조금은 엉뚱한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경기민요 뱃노래, 자진 뱃노래, 강효주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강효주의 노래로 경기민요 뱃노래 자진 뱃노래 보내드렸습니다. 더워야 여름이지. 예, 이런 말씀 하시는 어른들 볼 때마다 추워야 겨울이지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어릴 때 떠올려보면 어른이 되면 꼭 한번 멋있게 해보고 싶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주를 마시고 크 달다 라고 하는 모습 보면서 오 멋있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왜 커피 마시면서도 어 맛있어 하시는 분들 예. 목욕탕 이 얘기 다들 잘 아시죠? 목욕탕에 열탕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이거 하실 때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더워야 여름이지 예, 이것도 한번 멋있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릴 때는 참 그런 말을 저는 어릴 때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약간 천연덕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말들을 참 여유있게 하는 어른들이 참 멋있어 보였었는데 막상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입에서는 아우 더워 이게 먼저 나오는 거 보면 예. 아직은 더워야 여름이지를 자연스럽게 말할 만큼은 예, 못 자란 모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날씨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더울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뭐 이렇게 잘 극복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 여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예, 좀 여유 속에서 예, 이런저런 방법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덜 잘한 진행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훈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어렸을 때나 혹은 또 살면서 에어컨 말고 시원했던 어떤 기억들을 좀 떠올려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 한산도에서 컸을 때 지금 이 시간이면 늘 그 가던 집 옆 바닷가에 그늘이 엄청 길게 지는, 그 저희는 이제 비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길이 없는, 예, 그야말로 이제 그 바위들이랑 그늘만 져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쯤 되면 그늘이 이제 점점 길어져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돌은 그 온돌의 어떤 그 기운을 머금고 있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서 마치 그 여름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선풍기 켜놓고 이불 덮고 자는 그거 아시나요? 예. 몸은 따뜻한데 머리는 시원한 그 상태. 예. 그걸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거였었는데, 요즘도 운동하다가 다리 밑이나 이렇게 큰 바위 밑에 어르신들 앉아서 장기 두시는 거 보면 시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광경 떠올려 보시면서 이 여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휘무리 잡가 바위 타령을 이창배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흥바위 양천은 허바위 김포로 돌아간바위 통진 붉은바위 인천은 석바위 시흥 운문산 루독바위 형제바위 삼신바위 화천 관악산 연부람 연주대로 시수바위 운바위 문턱바위 수원 한나루 영웅바위 돌종바위 금바위 광주는 서성바위 이천은 곤지바위 음주군 안질바위 여주흔바위 양근은 독바위 황해도로 나려 금천은 실바위 연안 건들바위 승병풍바위 동설령 새남 찌꺽바위 과줄바위 황주는 쪽돌이바위 서양감영 장경문안 쇠바위 덕바위 서문안의 안장바위 웃바위 순안은 실바위 숙천은 허바위라 도로 올라 한양서울 정토절 법당 앞에 계대바위 서강의 농바위 같은 돌멩이가 하얀 흰밥에 청대콩 많이 까둔 듯이 드문 듬성에 박혔느라 그 밥을 겉목을 치고 이를 쑤시고 자세히 보니 연주문 돌기둥 한 쌍이 금리박이듯 박혔더라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누름밥을 훑으려고 솥뚜껑 열고 보니 해태 한 쌍이 엉금 엉금
1: 이창배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바위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단각 강상풍월 보내드릴 텐데요. 강상이 둥둥 떴는 배 풍월 실러 가는 뱅가로 시작을 하는 이 판소리 단가입니다. 오늘은 김일구 명창의 소리로 들어볼 텐데요. 이 노래 중간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이만하면 넉넉하지라는 이런 그 노랫말이 예,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어떤 우리의 욕심 상태를 예, 이렇게 쭉 살펴보자면 과연 넉넉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니멀한 삶 예, 이런 거를 이때도 추구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일구 명창의 소리로 단가 강상풍월 보내드립니다.
2: 강상어 둥둥 떠난대

나 입에 접에 다 버리고 한송정서를 비워 조그만하게 배 무엇하고 술

경안에 대인한 대인한은 적도 지나니 대인하니요 출물망 출물망은 월사오동 상상비라

말에 등어 첫날을 실으라 우리 고향을 여서가세 흐달을 다 보내고 오호

장창원 속속은 백설이 차지하고야 백대마다 성윤들 사장자 취나는구나 황풍재월 떠준 천지연이 그냥 대단 말과 백구야 다들 봐라 널 잡을 내안 간다 설

단가 강상풍어를 김일구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왔니.
1: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오늘도 이채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채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은 창부타령을 소개를 해주시려고 들고 오셨네요.
2: 네, 맞습니다. 오늘 창부타령은 여러분들 다 설명하시지 않아도 아시는 곡이죠.
1: 네, 맞아요. 노래가 좋다 해서 참 많이 보내드리는 곡입니다.
2: 제가 이 경기 소리 영역만을 넘어서 사실 남도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부를 만큼 이 국악 전체에서 아주 메가 히트곡인데 제가 원래는 이제 저번 주까지 노래 멋 코너를 진행하고 네. 가는 거라서 원래 저번 주에 소개하려고 했으나 아껴두었지만 감사하게도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어서 그 포문을 창부타령으로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창부타령은 대단히 오랫동안 기간으로 봤을 때도 오랫동안 사랑받은 곡이죠.
2: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이게 노랫가락이랑 같이 이제 경기 민요의 꽃이자 백미라고 불리는 곡인데 이 제 스승이신 이제 이춘희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이 경기 민요가 진짜 유행가처럼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부분이 사실 실감이 막 나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요양원에 이제 봉사로 이제 노래를 하러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창부타령이랑 태평가만 나오면 이제 막 아흔이 넘으신 그런 치매에 걸리신 그런 어르신들도 그때 원래 막 고약하고 막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그때는 막 기억이 막 돌아오시고 잠깐
1: 어렸을 때 기억이
2: 춤추고
1: 돌아왔다.
2: 막 좋아하시고 막 온순해지시고 이래서 되게 저도 뭉클했지만 거기 같이 이제 계시는 요양 보호사분들이 막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막 그런 분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뭐 그럴 때 보면 제가 좀 가끔 아, 이 소리를 하길 참 잘했다 약간 뿌듯한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1: 그게 이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창부타령 하면 경기 소리를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도 네. 창부타령 때문에

0: 경기 소리에 입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하다가 창부 타령이 목표가 되는 분들도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경기 소리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주위에서 소리를 부탁할 때 창부 타령 한 소절 해주세요 이렇게 듣게 되는데
1: 맞습니다
0: 뭐 누가 유산가 한 소절만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1: 네.
0: 그야말로 경기 소리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창부 타령을 할 텐데
1: 네.
0: 어떤 분의 소리를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할 창부 타령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버전이거든요.
0: 네.
1: 묵개월 선생님이랑 지화자 선생님 네. 이렇게 두 명창의 창부 타령을 제가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게 묵 선생님의 소리는 좀 신비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 경기 소리를 제가 처음 접하는 대중분들한테 경기 소리를 들려주면 신비롭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약간 외국인들한테 들려줬을 때
0: 예.
1: 음계 자체가 가져오는 그런 게 약간 좀 신비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화자 선생님은 또 호방하시고
0: 예.
1: 또 소탈하신 그런 멋이 있고 그 두 개가 이렇게 대비가 참 되는데 두 분이 또 심지어 사제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0: 예.
1: 그런 매력을 좀 다른 창부타령의 매력이 한 곡에 들어있어서 제가 예.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0: 음악 들을 때 노래가 좋다 해서도 항상 비교를 해서 많이 들려드리는데 그게 또 청취자분들께는 금방금방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개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창부타령 들어볼 텐데요. 묵개월 지화자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6개월 지휘자 두 분의 소리로 창부타령 보내드렸습니다. 두 분의 소리 자체가 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 노래를 하는 방식이나 혹은 또 선생님들의 스타일로
1: 네.
0: 봤을 때 요즘의 소리와 좀 다른 부분이나 혹은 또 이런 게좀 특징이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지금 창부타령은 굉장히 많은 변조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음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인가 80년대 음반인데
0: 네.
1: 그때 당시에는 변조나 이렇게 변화를 가진 창부타령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목에 가지고 있는 목에 맛이 든그 소리의 멋으로만 사실 창부타령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째 음계가 가진 묵견 선생님 소리 들어보면 이거 확실한데 뭐배 지나간 요즘 이렇게 하는데 배 지나간 이렇게 소리 완전히 들어서 확실하게 해주시거든요.
0: 그렇더군요. 예.
1: 그거는 이제 들어주신 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약간 새로운 뭔가 변화나 특이하게 뭔가 여기에 내가 포인트를 줘야지 이런 거보다는 경기 소리 창부타령이 그냥 지나가는 구간 구간마다 이런 게 있었네 은근슬쩍 드러나는 그런 멋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태평소로 능계 가락 불 때도
1: 네.
0: 경기 지역의 가락인데 니라나 내라 히로 노네 나로 니네라 하면 니네라 이러면 이게 터지거든요. 니라나 이렇게 딱 들어서 해야 되는데 요즘 저를 포함해서 저희 세대들이 가장 잘못 표현하는 게 경기 소리 약간 그런 스킬이지 않나 생각이
1: 맞아요.
0: 들어요.
1: 양산도도 하는데 원래 다 들어야 되는데
0: 네.
1: 소리만 들어요. 에에에에 이에에에 이에에 이게 요즘 다 내려요. 다 내려요.
0: 그거에
1: 그러니까 곡에 약간 좀 많이

0: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묵 선생님 소리가 신비롭다고 했는데 신비로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드러납니다.
1: 맞아요.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정확한 그런 음계, 내가 알고 있던 그
0: 네.
1: 음계는 아닌데 전혀 이상하지 않은.
0: 네.
1: 예. 들어서 낸다라는 걸 계속 우리는 요즘 눈썹만 들고 있어야
0: 맞아요, 맞아요. 눈썹만 되는데 음이 안
1: 음이
0: 올라갑니다.
1: 올라가야 되는데
0: 네.
1: 눈썹만 들고 있는 게 아닌가. 다음은 어떤 분의 창부 타령을 들어볼까요?
0: 제가 이분의 창부 타령을 선곡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 사실 운전할 때 노래가 좋다를 많이
1: 예.
0: 듣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의 창부 타령이 나와서 선곡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지만 그래도 대표적이시기 때문에
1: 예.
0: 네, 전태용 선생님의
1: 전태용
0: 창부
1: 선생님.
0: 타령을 선곡을
1: 맞아요.
0: 해봤습니다.
1: 노래가 좋다에서는 전태용 선생님께 출연료를 지급을 해야 될 정도로
0: 네.
1: 참그 소리 듣고 있으면 이제 음원으로 보내드리니까
0: 네.
1: 사실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보내드린 음원을 이번 주에 또 보내드릴 때가 있어요.
0: 네.
1: 같은 음원인데 다르게 들리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
0: 이 전태용 선생님께서 사실은 원래 이제 소리꾼은 아니시고
1: 네.
0: 악사로 먼저 활동을 하셨고 특히 뭐 해금 주장기라고 하셨고 피리도
1: 네.
0: 하시고 뭐 악사로 활발하게 활동하셨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전태용 선생님만의 특별한 이제 창부 타령이 있었죠. 그게
1: 네.
0: 이제 변조, 변청 이런 연주적인 대풍류 쪽에서 오는 그런 선율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굿반주 할 때.
1: 네.
0: 무가 쪽에서 나오는 소리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하신 것으로 보이고, 또이 전태용 선생님 특유의 창법을 이제 저희들은 드렁째라고 하거든요. 들어서 낸다.
1: 아, 역시나 여기도 드러내는군요.
0: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전태용 선생님께서 인천 출신이셔가지고, 저도 인천이긴 한데,
1: 네.
0: 인천 출신이라서 드렁째 다른 말은 또 인천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창부타령뿐만 아니라 노랫가락도 다르게 부르셨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일 대표적인 가사가 전태용 선생님 꾸마인데
1: 예.
0: 처음부터 먹고 들어갑니다. 꾸마무정한 꾸마 오셨던 님을 왜 보냈나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해금 선율이 처음부터 바로 안 따라가고
1: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먹고
1: 예,
0: 들어가니까
1: 수성가랑
0: 그런
1: 그죠. 예.
0: 부분에서 약간 영향을 받으셔서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실제로 노래를 잘 하시는 것은 지인들만 알고 있었는데,
0: 네.
1: 그 방송우 PD님이셨나? 그때 그 당시에
0: 네.
1: 경기 소리 하는 분을 좀 누가 없겠냐, 남자분이.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경기 소리 명창이신, 제 기억으로는 묵결 명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닐
0: 네.
1: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경기민요 명창 선생님이 전태용 씨라고 노래 잘하는 분이 있다. 공연장 이제 근처에 있는 숙소였었는데 그래서 맥주를 두 병을 사서 노래시키려고 뒤풀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그냥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절대 안 해주시니까. 그 사건으로 나중에 알려졌다. 전태용 명창의 목소리가 알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피리 연주랑 대단히 비슷한 느낌이 있죠.
0: 네, 밀어 올리거나 뭐 요런 부분들도 그렇고
1: 네.
0: 뭐 음을 옥타브 도약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소리를 이렇게 남자 선생님이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휘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1: 네네네.
0: 휘갑으로 내렸다기보다는 이렇게 들어서 얹어놓고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나 이게 아니라 아아 이런 식으로 많이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1: 그 저희 스승이신 이제 통영의 남양별 신구 예능 보유자이신 정영만 선생님도 피리 연주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소리와 탁 연주를 주로 하십니다만. 근데 얼마 전에 통영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이제 선생님 뵙고 수업을 받다가 꾀가 나서 선생님 옛날에 그 노래했던 것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노래를 막 시켰는데 구마질장사 니나나나 니나니 나리리리 하는데 디리리 하는데 이미 왼쪽 손가락이 피리 연주를 하고 있어요. 디리리리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그 가락 자체도 사실 이제 피리 가락, 통영 피리 가락이긴 한데 악기 연주를 하셨던 분들의 이 음감이나 혹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약했다가 툭 떨구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악기 연주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0: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김용우 선생님의 노랫가락을 들었는데 그 드는 음을 명확하게 지키시더라고요.
1: 네.
0: 현재는 사실 저는 이춘희 선생님, 김혜란 선생님, 이호연 선생님, 김영임 선생님 그 세대 밑으로는 그 음가를 정확히 지키는 분 제가 사실 들은 적이 없는데 아마 김용우 선생님은 피리를 연주하셨어서
1: 네 맞아요. 아마도 그 미는 힘이나 이런 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네. 이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시면 뭐 평소에도 이제 많이 들으시니까 좋다 하셨을 텐데 아마 지금 말씀드린 채연 씨가 얘기해 주신 세세한 부분들을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민요 창부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전태웅의 소리입니다.

0: 남성 소리꾼들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편인가요?
1: 사용을 안 합니다. 남자 선생님 계보에서 자란 친구들은 사용하더라고요. 완전히.
0: 그게 다르구나.
1: 네. 저도 뭐 여자 선생님한테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게 잘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경기의 멋이 남도랑 가장 다른 게 마지막을 펼치지 않고 마지막을 뒤도 안 돌아보고 끊고 딱 하는 못하리라 이렇게 딱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선생님의 소리에서 잘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아무튼 시대의 변화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속에서 주로 가르치는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이 남성에서 또 여성으로 변하는 시기가 있었고 또 그 밑에서 또 수학을 하는 성별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테고 이 부르는 방식도 예를 들면 전태용 명창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큰 무대에서 하는 소리보다는 작은 공간에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어디에서 주로 소리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그 창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1: 네. 아마도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방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태용 명의도 계셨고 또 늘 거론되는 김옥심 선생님께서도 안방 소리에 특화된 소리 또한 이렇게 녹음하는 레코딩 산업 쪽에 특화된 소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미묘하게 표현될 수 있는 소리 속의 멋들을 많이 살려주시는 편이고 이제 뭐 저희 선생님이셨던 이춘 선생님이나 그 더 선대이셨던 묵계열 선생님 뭐 안비치 선생님, 이은주 선생님 또 저희 선생님이랑 같은 세대이신 김혜란 선생님, 또 이호연 선생님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소리가 무대화되다 보니까 무대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좀 더 멀리 보내고
0: 콘서트 주로 하는 가수들처럼
1: 좀 더 좀 철성도 조금 좀 소리를 강하게 쓰시고 이런 소리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0: 또 뭐 가수로 보면 이승환 씨나 이런 분들이 약간 그런
1: 약간 그런 게 있죠. 그거 약간 김영희 선생님 약간 그런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것 같고
0: 주로 그러게요. 아마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무대에서 마이크 쓰는 거라 녹음실에서도 마이크 쓰는데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예 다르죠.
1: 그게 반주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반주자가 나의 마음을 안다. 그럼 난 여기 내 휘갑이 들려야 되는데 반주자가 이제 안 치고 나와야 되는데.
0: 근데 반주자가 막 자기가 이기겠다고 치고 나와.
1: 그것도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이게 경기가 이게 치고 빠지고 얘가 나왔다가 얘가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공연에 할 때도 막 계산해서 알려줘야 돼요.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처음에 창부터는 이제 서산에 할 때는 가야금 잔고만 했다가 어디서 해금 들어왔다가 어디서 피리가 받았다가 이거를 지금 공연할 때는 막 짜서 합니다 막.
0: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반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요즘은 일이 그전처럼 많으면 저절로 외우게 되는 것도 있고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게 있는데 뭐 그렇게라도 짜서 해야죠 뭐. 이번에는 이치현 씨의 창부타령을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다음으로 소개할 건 저의 창부타령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소개한 적벽가는 이제 재탄생 시리즈의 작가 버전이었는데 제가 또 민요 버전으로 재탄생 시리즈를 이번에 발매를 해가지고 25연 가야금이랑 생황이랑 해가지고 편곡을 했습니다.
0: 25연이랑 생황 둘 다 약간 화성이 가능한 악기잖아요.
1: 네, 이거를 제가 편곡을 한 건 사실 2년 전에 편곡을 하고 녹음까지 해놨는데 용기가 없어서 발매를 안 하다가
0: 그렇죠, 맞아요.
1: 올해 그 제가 남창전집이라는 공연을 하면서 또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해놨던 스타일을 박제시켜야겠다.
0: 아 일단은?
1: 일단은 박제시켜놓고 나도 나의 발전 과정을 스스로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전태용 명인이나 제가 사실 김혜란 명창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굿을 서울굿에서 따온 그런 뭔가 타루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목들도 많이는 아니어도 좀 섞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의 버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0: 일단 노래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채현의 소리로 창부타령 보내드립니다.

0: 이채연의 소리로 창부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우선 음원을 듣고 드는 생각은 점점 장구에 설 자리가 없어져 가는구나라는 안타까운. 다 소리하시는 분들이 장구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요즘에.
1: 아, 그래요? 네. 저는 장구 좋아합니다.
0: 섭섭합니다.
1: 아유, 저는 장구 좋아합니다.
0: 그 옆에 연주를 해주신 분들도 이참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네. 이 가야금에는 임정환 연주자가 연주를 해주셨고.
0: 가야금 연주 대단히 좋은데요.
1: 네, 어려워요. 이게 제가 곡을 어렵게 써가지고 25인이 연주하기 어려운 포지션인데 굉장히 잘 연주해줬습니다.
0: 예.
1: 또 그리고 생황은 한지수 씨라고
0: 핫하신 분이죠.
1: 네, 핫하시고 저랑도 굉장히 많이 공연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0: 연주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창부타령을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1: 그냥 뭐 네. 이렇게 하는 스타일.
0: 우린 프로니까. 약간 네. 이런
1: 근데 건가? 약간 뭐 가야금 연주자 좀 짜증을 내긴 했지만 포지션이 어려워가지고.
0: 예, 예, 예.
1: 네. 제가 편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야금 입장에서 포지션이 어렵다는 생각까지는 못 하고 그냥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했는데.
0: 그렇죠.
1: 네.
0: 뭐 오더가 내면 내는 대로. 네. 아, 그 지금 이렇게 새로운 작업임에도. 사실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어떤 목 구성이나 또 음정을 쓰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또 반대로 더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1: 이것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저의 휘갑적인 면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필이나 좀 강한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태용 선생님이나 김옥심 선생님처럼 저도 약간 안방 소리의 경향이 네. 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0: 잘 드러나니까
1: 다 저의 소리를 앞에 좀 묻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 좀 안타까운 거는 아까 뭐 드는 음정이나 이런 네. 거는 화성적으로 기교를 부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0: 불협이 나니까
1: 너무 지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0: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완성

0: 완성된 더욱더 완성된 예, 완벽한 완성은 아니지 완성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아유, 완벽한 아니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부 끝곡을 이춘희 명창의 소리로 창부타령 준비를 아이고, 해봤는데 네. 아이고 나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스승께 이렇게 소리 공부하실 때 특히 창부타령 관련해서는 배우시면
1: 선생님께서는 예.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시고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편이에요. 왜냐면 목이 다 다르니까.
0: 이춘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사랑 타령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이별 타령.
1: 네.
0: 그러니까 노랫말 중에 네. 사랑이 들어가거나 이별이 들어간 걸 잘 안 하시고 대단히 자연 풍경에 관한거나 네. 뭐 상산 사호 바둑 드는 내용이나
1: 맞아요.
0: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선생님께서 약간 그런 가사들을 좀 잘 안 부르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0: 그죠.
1: 요즘은 네. 또 부르십니다.
0: 심경이 변하셨나?
1: 조금 연세가 드시고 선생님께서 네. 이제 올해 선생님 드디어 80순이십니다.
0: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건가 이제?
1: 네, 선생님이 원래 노래가락에서 내로다라는 가사를 좋아하시는데 네. 그게 참 사랑의 그런 건데 그런 가사를 한동안 안 하셨어요. 이게 아마도 선생님께서 보유자 지정되시고 나셔서는 네. 약간 기호보다는 좀
0: 경을
1: 네, 경기민요에 예. 안비치 선생님께서도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0: 그렇구나.
1: 그러니까 경기민요를 격 있게 그때는 약간 대학에 이제 민요만 과가 막 없었고 이랬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경기 소리를 좀 더 격조 있게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런 가사들을 선호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부르시는 음반 보면 이제 이춘희 선생님이 딱 부르실 때, 선생님은 약간 우아미 파트인가? 격조 파트인가? 약간 이런.
1: 요즘은 이제 선생님께서 감성적으로 이제 공연하실 때 그런 게 가끔씩 이렇게 딱 나올 때 그때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절제하시다가 이제 나오니까.
0: 이 일부 끝곡이죠. 코너 끝곡입니다. 창부타령 이춘희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최현 씨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현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반긴 사랑 구년지수어 긴장마에 햇빛같이 반긴 사랑 당명황해 양디비여 이도령에는 주량이

할 일을 생각 철이궁이 생각 끝엔 한숨일세.

0: 이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려도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저는 평생 강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맙게 풍물이 와가지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길 70년을 걸어온 김선웅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자, 고깃배 떴다. 지옥.
1: 지옥.
0: 지옥.
1: 지옥.
0: 지옥.
1: 지옥.
0: 동해바다.
1: 지옥.
0: 해 또 오른다.
1: 지옥.
0: 뱃사공아.
1: 지옥.
0: 노를 지어라.
1: 지옥.
0: 메레치 때가.
1: 지옥.
0: 붉었구나.

0: 머리 돌려.
1: 지요.
0: 그대는 지도가.
1: 지요.
0: 도망간다.
1: 지요.
0: 지요.
1: 지요.
0: 지요.
1: 지요.
0: 금을 빨리빨리 돌려.
1: 지요.
0: 지요.
1: 지요.
0: 지요.
1: 지요.
0: 남쪽으로.
1: 지요.
0: 앞머리 더 돌려라.
1: 지요.
0: 내려주.

0: 지요.
1: 자, 육지가 머지않았다.
0: 지요.
1: 지요.
0: 지요.
1: 빨리빨리 돌렸어라.
0: 지요.
1: 지요.
0: 지요.
1: 지요.
0: 지요.
1: 왜이렇지 도망간다.
0: 지요.
1: 빨리빨리.
0: 지요.
1: 돌렸어라.
0: 지요.
1: 지요.
0: 지요.
2: 이 속도로 도망가는 멸치를 어떻게 잡았을까? 노래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노랫말 들으니까 아시겠죠? 강원도 고성에서 멸치를 잡을 때 그물을 둘러싸는 소리였습니다. 서재호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멸치 얘기하니까 요즘 같은 계절에 그 보리차 찬물 있잖아요. 거기에 밥 말아서 멸치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예. 계속 그 보리차 물이 없어질 때까지 밥을 말아서 예. 탄수화물이 중독이 되는 예. 그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 그 물에 말아 먹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멸치를 반건조된 거를 보내주셔서 딸들과 함께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멸치 얘기하니까 또 배가 슬슬 고파오기 시작하네요. 예. 듣는 귀맛이 좋은 우리 노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앞서서 1부에서 문자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미처 읽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아, 휘몰이 잡가 들었는데 7942님께서 휘몰이 잡가는 춤이 덩실덩실 쳐지는 흥겨운 소리인 듯합니다. 바위 타령에 웬 바위들이 그리도 많은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전에 노래가 좋다 할 때 그 이창배 명창의 바위 타령에 바위가 도대체 몇 개가 나오나 제가 세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때도 70여 종 정도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노래 부르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다고 하고요. 옛날 바위 타령은 80여 종 이상이었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는데 다음에 뭐 이 바위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하면 재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7942님께서 앞서 1부에서 창부타령 그 이채연 씨의 창부타령 들으시고 이번 창부타령은 클래시컬한 곡으로 재탄생한 것 같아요. 이렇게나 아름다운 선율을 왜 꼭꼭 숨겨두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하셨는데 아마 이 이채연 씨의 노래와 함께 또 채연 씨가 작곡한 선율을 이 연주해준 동료들 생황, 가야금 뭐 이런 곡들이 아쉽게도 장군은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그 악기들의 역할이 7942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약간 클래시컬한 그런 느낌을 더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창부타령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입문곡이자 감상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유모치님께서도 창부타령 들으시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 듣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저희가 이제 2부 때 보통 나가는 곡인데 전태용 선생님의 존함을 검색해보니 창부타령으로 천하를 진동시킨 이란 수식어가 있어요.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전태용 위에 전태용 없고 전태용 아래에 전태용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창부타령의 1인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 저희가 대화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업이 이제 본업이라는 단어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악기 연주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본업을 능가하는 또 다른 부캐, 또 다른 본캐 이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하셨는데 들을 때마다 저는 지금도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유모치님께서 행정문서에 숫자 헤아리기에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만 더위가 사무실을 뛰쳐나가고픈 마음을 눌러주네요. 월요일에 흥 주시는 두 분께 감사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직장은 못 다니겠어 하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가 아니야 그래도 지금 더운 것보단 직장이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품속에 있는 사표도 나오려다가 그대로 안에 다시 집어넣게 만드는 그런 더위가 아닌가. 어제 저희 그 아이들이 우리는 왜 집 근처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을 가지 않아 그래서 가자 그리고 집 밖을 나갔더니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집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집에 그냥 있었거든요. 날씨가 그만큼 덥습니다. 그만큼. 네. 이럴 때 이 노래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열치열을 생각하실지 혹은 또 이 시간에도 밖에서 땀을 흘리는 물론 그분들 덕분에 우리 일상이 또 돌아가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분들을 떠올리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궁금하긴 합니다. 판소리 연구회 소리담의 소리로 농부가 보내드립니다.

판소리 연구회 소리담의 소리로 농부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태평소 신화위 준비했습니다. 원장현 외 여러분의 연주인데요. 원장현은 태평소 연주이고요. 태평소 신화위 봄타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원장현의 태평소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태평소 시나위 보내드렸습니다. 원장 명인의 시나위 가락 듣다 보면 다디리리리리리라리라 이 가락이 곡거리 항상 붙어있거든요. 이 가락 나오면 원장현 선생님인가? 혹은 원장현 선생님이 가락을 부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가락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판소리로 치면 어떤 목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이동백 명창의 쏙곡 같은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나는 목, 표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현 명인의 표가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생황과 단소가 함께 연주하는 수령음을 만나보겠습니다. 생황과 단소는 음색이 잘 어우러지는 악기로 꼽힙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두 악기의 이중주를 생황의 생 그리고 단소의 소를 합쳐서 생소병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생소병주라는 공연 형태와 명칭은 일제강점기 시절 이왕지 악부의 이습회 공연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황은 둥근 울림통에 대나무로 만든 관대를 여러 개 꽂아서 만드는데요. 대나무 관의 아랫부분에 얇은 금속으로 만든 떨림판인 쇠청이 있습니다. 연주자가 취구의 입을 대고 숨을 내쉬거나 들이마시면서 연주를 하면 이 쇠청이 떨리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금속의 음색과 대나무의 울림이 잘 어우러져서 독특하면서도 이국적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생황 소리를 상상의 동물인 봉황과 용의 울음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오늘 들을 수령음도 물 숫자의 용용자 그리고 을풀음이니까 물 속의 용이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수령음은 성악곡인 가곡의 선율을 기악곡으로 연주하는 것인데요. 느릿하면서도 한가로운 느낌이 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고요. 특히 음을 길게 끌면서 마무리하는 선율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독특한 금속성의 소리가 담겨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 생황과 맑고 그윽한 음색의 단소가 함께 연주하는 수령음인데요. 더위를 식히기에도 아주 좋은 음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근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연주로 생소병주 수령음 보내드립니다.

강영근의 생황, 이영섭의 대금 연주로 생소병주 수룡음 함께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영섭 씨의 단소 연주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듣는데 들을 때마다 참 귀에 잘 들어온다. 이게 꽂힌다라는 느낌이랑 귀에 잘 들어온다라는 거랑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인데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단소입니다. 본래가 상당히 맑고 청아하기로 유명한 악기인데 또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연주법 이런 것들이 좋은 연주법까지 더해지니까 훨씬 더 분명한 예, 글씨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어지는 곡은 앞서서 이 생소병주 수룡음이 가곡에서 출발한 곡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가곡 평농 북두칠성 준비했습니다. 이현아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현아의 노래로 가곡평롱 북두칠성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윤덕의 가야금 산조 보내드릴 텐데요. 자진몰이 휘몰이 단몰이 대목입니다. 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김윤덕 명인의 가야금 산조 특히 지금 이 빠른 대목들 들으면 뭔가 그 반가운 빗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반가운 빗소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빗소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첫 번째 반가울 때는 그 마른 운동장에 비가 굵게 떨어지면 먼지가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흙냄새가 확 나거든요. 그럴 때가 반갑고 집에 가는 길에 그 나뭇잎에 빗방울 부딪히는 소리 그게 후두둑 후두둑 이렇게 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비 피해서 집으로 뛰어갈 준비를 하면서도 반갑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그 집에 지붕이 양철 지붕이었어가지고 타당 타당 타당 타당 하는 그 소리 그게 또참 잠이 잘 옵니다 그게 예. 아무튼 그 소리가 반가운데 아마 그런 소리처럼 들리시지 않을까?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데 여러분께도 어느 장면이 됐든 간에 기분 좋은 소리로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덕의 가야금 연주로 김윤덕의 가야금 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휘몰이 단몰이 대목까지 보내드립니다.

김윤덕의 가야금 산조 함께 들었습니다. 이 줄을 막아서 연주하는 소리들이 대단히 인상적이죠. 뭔가 이 가야금 하면 땅, 이렇게 땅 이응 받침이 들어가 있는 소리를 많이 상상을 하게 되는데 딱, 딱, 예, 이 소리 나오면 저희가 그 문자 받을 때 보통 뭐뭐 하세요 이러면 뭐 하시는 분들마다 표현이 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네 하고 이렇게 점 찍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네 하고 물결 표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냉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냅주의자입니다. 냅. 네. 직장인분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것 따라서 좀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가야금 산조도 들을 때 약간 고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 색다르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남도민요 남원산성입니다. 김수현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무대 위에서 꽃을 피우는 시간.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인큐베이팅 사업 청춘만발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청춘만발은요, 전통 공연 예술 분야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첫 창작의 무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사업인데요. 2017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87개 팀 386명의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며 전통 예술의 새로운 얼굴들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순위를 가리는 경연이 아니라 현대무용과 차진엽과 연출가 정진세, 검은고 연주자 박우재 등 공연예술계 전문가들이 참가팀과 1대1 멘토링을 진행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함께 높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올해 본 경연에는요, 모스, 하머, 포짓, 김혜윤, 가버나움, 저스트 소 스토리, 아트 프로젝트 진까지 모두 8개 팀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또 10주년을 기념해 8월 10일 특별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역대 수상팀인 첼로 가야금, 헤이스트링, 그루브 엔드가 다시 무대에 올라 대표작을 새롭게 선보이며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전통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지 청춘 만발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해금 연주자 김연희의 해금 풍류 6, 김영재류 해금 산조가 펼쳐집니다. 해금의 깊은 울림으로 한 시간여의 긴 산조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이자 서울시 무형유산 사면육각 이수자인 김연희 연주자는 전통의 깊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까지 아우르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해금 연주자입니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이는 김영재류 해금 산조는 현존하는 해금 산조 내 유파 가운데에서도 변화가 가장 풍부한 산조로 손꼽히는데요. 진양조에서 시작해 중모리와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 속에서 느림과 빠름, 고요함과 역동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들려줍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뛰어난 기교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산조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무대로 마련됐는데요. 전통의 어법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성을 담아낸 살아있는 산조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장구반주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 이민영이 함께하며 해금과 장구가 만들어내는 깊은 호흡으로 한여름밤 풍류의 멋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공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화성시 반석 아트홀에선 화성시 예술단 기획 공연 화음 3, 화성의 음악, 화성을 연주하다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도시도 저마다의 소리를 품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와 들판의 바람소리, 오랜 역사가 스며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하나의 도시만의 음악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바로 도시 화성이 품고 있는 풍경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은 화성시 국악단이 연주하고 예술감독 겸 지휘는 김연섭이 맡았습니다. 여기에 김보연과 임준희, 이귀숙,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참여해 저마다의 시선으로 화성을 음악으로 그려냈는데요. 무대에선 화성 빛으로 지은 봄의 행차, 파도의 유희를 비롯해 모두 7편의 창작 국악 관현악 작품이 이어집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음식의 간마저 잘 안 느껴져서 자꾸 예전보다 짜게 만들게 되는 거. 이렇게 모든 감각들이 예전보다 둔해지고 무뎌지는 게 대표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하죠.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미처 생각도 못하다가 조금씩 잃어보고서야 알게 되는데요.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날씨. 어떻게 이렇게까지 더울 수가 있지 싶다면 적어도 더위를 느끼는 우리 몸의 감각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극한 더위에 공포와 위기를 느끼는 것도 살아있는 우리 몸의 생존 신호니 더위는 이기려 들지 말고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인데요. 시원한 음악이 흐르는 이곳으로 마음 피서 와주세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타니모션의 연주와 노래로 안 할 거면서 들으면서 8월 3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여름이 원래 더운 계절이라고는 해도 아 올해는 예사로운 여름 더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일기예보에서 깜짝 놀랄 숫자가 매일 새롭게 경신되고 있어서 아, 여기도 더운데 더 더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어쩌나 싶더라고요. 예, 앞서 오프닝에서 더위를 덥게 느끼는 것도 우리 몸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나름의 축복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극한의 더위를 피하지 않고 계속 느끼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니까요. 자, 우리 모두 지혜롭게 더위를 잘 피해가며 건강히 여름을 나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노화현상으로 우리 몸의 감각이 하나씩 무뎌지는 것, 이게 서서히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안이 오는 것처럼 당황스럽게 성큼 다가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감각이 무뎌졌을 때 그런 당황스러움이나 상실감을 느껴보셨나요? 꼭 노화현상만이 아니라 젊을 때도 갑작스런 상실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있을 땐 몰랐던 어떤 감각의 소중함에 관하여 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8월달도 맛있는 라디오 함께하며 시원한 음악 들으면서 8월 보내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정말 8월 한 달간 시원한 음악 들으면서 좀 이 시간만큼이라도 시원하게 여름 나면 좋겠네요. 자, 0118님께서는 한 주도 국악방송과 함께해요 해주셨어요. 환영합니다. 3033님, 보미누님 출첵합니다. 저도 오늘 퇴근하고 맛있는 저녁 먹으면서 누님 방송 듣습니다 해주셨는데 맛있는 저녁 무얼 드시고 계실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 3717님께서는요. 충주의 호암지 전경을 사진으로 네, 찍어서 함께 보내주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0대 애청자입니다. 이번 달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우와! 축하드려요. 그동안 짝을 못 만나 애를 태웠는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양가 부모 대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좋은 덕담을 들려주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방송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싱싱의 청춘가 신청을 해주셨네요. 와 지금 얼마나 설레면서도 두근두근한 그런 시간들 보내고 계실까요? 저도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덕담 말씀해주셨는데 참 좋더라고요. 네, 아마 멋진 덕담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청곡 네 띄워드리죠. 싱싱의 청춘가.

싱싱의 청춘가 3717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올여름은 더워도 너무 더워서 다들 지쳐가기 쉬운 때지만요. 여름은 또 축제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매해 여름 전주에서 펼쳐지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올해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데요. 올해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 바탕에서는 전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명창들이 객석과 무대 경계를 최소화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눈대목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중에 왕기석 명창의 적벽가 무대에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초대하는데요. 왕기석 명창의 박봉술제 적벽가를 조용한 명고의 북장단과 함께 만날 수 있고요. 하늘과 땅을 품는 국악 전문 예술단체 예인협회 인천지가 땅의 신명, 하늘의 줄, 전통연희와 줄놀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통연희의 역동적인 멋과 줄놀음의 짜릿한 기회를 한데 모아 판소리 다섯 바탕의 여정에 신명나는 잔치를 더한다고 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이에요.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김인설님께서요. 6시 맛있는 라디오 출석. 요즘 더위가 너무 심해요. 맛있는 라디오 가족들 모두 물 많이 드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 수분 섭취해 주시는 거 정말 무더위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 많이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한낮에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7943님께서요. 무더운 날씨에는 입맛이 없어서 큰일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외식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나 가족 여러분, 무더위에 수분 보충 꾸준히 하세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진짜 이럴 때 입맛 탁 떨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요, 맛있는 걸로 드세요. 승승장군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정말 극한의 살인적인 더위인 것 같습니다. 37도 어찌 이리 더울까요? 8월 첫 번째 월요일 만나의 시원한 음악으로 더위를 달래보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좋습니다. 진짜 우리 이렇게라도 음악이라도 시원한 음악 들으면서 이 더위를 좀 달래야 되겠죠. 드들강님께서요. 덥다 덥다 하니 너무 더워요. 아예 덥지 않다 해도 무더운 날씨인데 마음은 무더위를 피해 진행이 시원하고 음악은 맛있게 성숙되어 우리 곁으로 흘러오는 만나. 몸은 어쩔 수 없이 더워도 마음은 시원한 만나에 머뭅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우리 이렇게 더우니까 마음이라도 시원해야죠. 그쵸? 네, 시원한 음악 듣고 가시면 좋겠어요. 7426님께서 보미님,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만나 들어요. 동대문구는 제가 사는 동네보다 3, 4도 높아서 정말 더웠어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사서 선생님 간식도 챙긴 날이에요. 무더위를 뚫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해주셨네요.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더위에 진짜 이렇게 근무하시거나 이동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 많으셔요. 네, 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2738님께서도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을 잘 켜지는 않는데 오늘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것만 같은 더위에 에어컨 켜고 네, 만나 청취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좀 어렵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 우리가 우리에게 있을 땐 몰랐는데 이게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아쉽고 혹은 슬프고 그런 감각의 소중함에 대해서 없어지고 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감각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퀴 만나볼게요. 1호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사랑꽃.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곤충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대표적인 여름 곤충으로 이 곤충의 울음소리가 여름의 절정을 상징하는 소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 울음소리는 짝짓기를 위한 수컷들의 구애가라고 하고요. 땅속에서 7년을 살다가 지상에 나와서는 길어야 한 달가량의 짧은 생을 살기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운명의 짝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그 울음소리를 맴맴이라는 의성어로 표현해 왔고요. 자, 바로 이 의성어로부터 이 곤충을 부르는 이름도 지어졌는데요. 그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오늘도 떠먹여 드리는 보기 나가죠. 1번 호미, 2번 재미, 3번 마미, 4번 매미, 5번 귀요미, 6번 아니 이놈이.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노을양의 연주와 노래로 이것 죽지 않고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 새못이 함께합니다.

노을양의 연주와 노래로 이것 죽지 같고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 새무옷이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름을 대표하는 곤충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죠. 1번 호미, 2번 재미, 3번 마미, 4번 매미, 5번 귀요미, 6번 아니 이놈이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0093님 그리고 김영기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1415님께서 야호 이것이군요. 다소 시끄럽긴 해도 그래도 여름철에 들을 수 있으니 들어줘야겠지요 해주셨습니다. 이거 소리 못 들으면 여름이 아니지요. 그렇죠? 4370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시끄러워요 해주셨네요. 그쵸, 좀 소리가 크긴 하죠. 네, 그리고 3499님께서도 여름이면 이거 잡으러 동네 친구들과 모여다니며 잡곤 했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7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게 미안해지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정말 오랫동안 땅속에 있다 나오죠. 8888님께서는요. 요즘 밤에는 이건 노래 소리에 잠 못 이루고 노래를 즐기는데 이것도 잠깐 아니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리고요. 그러니까요. 여름 정말 빨리 또 지나갑니다. 꽃분해님께서요. 정답이요. 보기 재밌어요. 아니 이놈이 벌써 용돈 다 쓰고 달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재치 만점이십니다. 자, 0858님께서요. 퇴근길 매일 함께해요. 국악이 좋아지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는요. 황해도 민요인 싸름타령 요즘 트렌드로 해석된 음악으로 들려주세요. 싸름싸름 황해도 이것 소리 하시면서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한번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1319님께서는요. 새벽 4시만 되면 이것 알람이 산골짜기 떠나갈 듯해요. 어찌나 크게 지저대는지. 아니 이놈이 자동기상 하시면서 오늘은 행성 일 갔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오전만 하고 철수했네요. 산골짜기 집에 문이 36도더라고요 해주셨어요. 아우,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오후에는 좀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0: 0118님께서요, 국악방송을 들으니 내 맴이,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거의 정답 알려드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쵸? 자, 120 하나님께서요, 아이에게 이것이 땅속에서 오랜 시간 잘 버티고 나와서 한여름을 나고 생을 마치는 거라고 말해주니 너무 불쌍하다고 엉엉 울던 꼬마 소녀였는데 중학생이 되니 엄마, 저녁밥은 뭐야? 아, 안 먹어. 다른 거 시켜줘. 떼쟁이가 되었네요. 하, 해주셨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또이 시절도 네, 한철 지나가니까요. 조금만 더잘 지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0984님께서는요. 이것의 종류도 많다지요. 그런데 좀 시끄럽지만 귀요미 같아요.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또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측은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이렇게 한달 살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 날씨도 뭐 여름의 절정이지만요. 이 곤충들의 합창 소리도 이미 여름이 뭐 절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사실 맴맴 하고 우는 종류 말고도 아주 다양한 울음소리의 떼창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종마다 다른 울음소리를 내지만 우리는 이 과에 속하는 곤충들을 모두 통틀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요. 그 이름은 맴맴이라는 의성어와 연관이 있죠. 1번 호미, 2번 재미, 3번 마미, 4번 매미, 5번 귀요미, 6번 아니 이놈이 이 중에 무엇일지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자, 그리고요. 이 정답 보내주시는 거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6280님께서 마침 여름엔 오주하의 이것 노래가 떠올라요 해주셨는데, 아, 이곡 힌트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오주화의 땡땡.
1: 아, 날도 더운데, 시원한 그늘목에 쉬었다 나 갑시다.

맞습니다. 자, 볼게요. 4802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 이것 소리가 들리면 여름이구나 하죠. 격투기 선수 김동현 선수의 별명이 이것 킴이죠 해주셨네요. 왜죠? 저는 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자, 346 하나님께서요. 요즘 날이 더워서인지 이것 소리도 예전보다는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귀가 찢어질 정도였는데, 올해는 참을 만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이것도 더위를 타든가 봅니다. 그쵸? 자, 윤혜성 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8318님께서 지금도 창밖에서 울고 있어요. 밤낮없이 울어서 아침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해주셨네요. 아유, 저도요. 어느 해 여름엔 정말 방충망에 애가 붙어서 아우, 전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8199님께서 역시 보기부터 흥미 있는 만나. 제 미로 가득한 만나. 정답 맞춥니다. 이것 동그라미지요. 제 취미는 라디오 듣기. 그중 별미는 단연 만나 해주셨네요. 아, 이렇게 재치 있는 문자 어떻게 보내실 수 있나요? 저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승승장군님. 7년을 어찌 땅속에서 살까요? 우렁차게 우는 이것이 이해되네요. 그리고 이 소리가 있어야 여름이죠. 보기가 참 재밌어요.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보나명님께서 안녕하세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7년 동안 땅속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한달 내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것의 삶은 우리에게 기다림 끝에 감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올해도 맴맴하고 우렁차게 우는 참 이것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잡아서 채집통에 넣어서 보관하다가 저녁에 다 살려준 생각이 납니다. 이거 배를 간지럽히 맴매 무는 게참 재미있었던 초등 시절이 생각납니다. 오늘 저녁도 함께하니 즐겁습니다. 해주셨어요. 와, 이걸 잡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오,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배를 이렇게 간지럽히면 또 이렇게 우는군요. 맴맴하고. 아유, 그것도 신기하네요. 아우, 근데 저는 영원히 못 해볼 것 같긴 합니다. 자, 2939님께서요. 밤에 베란다 방충망에 붙어서 어찌나 울던지 잠을 설쳤는데 지금도 우렁차게 우는 이것 소리 들으며 정답 보내요 해주셨네요. 아,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셨네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정말 어찌나 울어대는지요. 자, 5205님 그리고 0750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7943님께서 이것 연주회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주회 때문에 시끄럽지만 한편으로는 귀가 즐겁네요 해주셨어요. 아이, 정말 마음이 넉넉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쵸? 사실은, 이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얘네도 또 살아야 되니까요. 그쵸? 자, 1325님께서는요. 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죠. 요즘 센터 아이들이 놀이 시간에 이거 잡는다고 이 더운 날도 밖에서 열심히 뛰어요 해주셨어요. 아이들은 너무 즐거울 겁니다. 그쵸? 자, 3033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5259님께서도 참짝 찾으려고 서럽게 돌지요. 해주셨어요. 아유, 한달 안에 찾아야 되니까요. 정말 얼마나 급합니까, 마음이. 그쵸? 2928님께서도요, 아내와 같이 택배 배달하면서 듣고 있어요. 지치고 힘들지만 만나 들으며 배달하니 기운이 불끝나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이 무더위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힘내세요. 자, 떠먹여 드리는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이네요. 아, 아까 김인설님께서 김동현 선수가 별명이 이것 킴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왜 그럴까요? 했더니 피디님께서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이 김동현 선수가 격투기 시합 중에 상대 선수의 등에 이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뒤에서 공격을 잘했기 때문에 아, 별명이 이거 킴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아, 너무나 멋진 선수죠, 그렇죠?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오늘의 정답.

0: 정답은요, 4번 매미였습니다. 이 매미과에 속한 곤충을 총칭하는 이름이 바로 매미죠. 이 매미과에 속하는 종이 전 세계적으로는 1,500종에 이르고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매미는 15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맴맴이라는 의성어를 탄생시킨 종은 참매미라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은 참매미보다 더 시끄럽게 우는 말매미가 우세종이 돼서 매미가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곤충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미 울음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매미한텐 목이나 성대가 없고요. 배 아래쪽에 있는 진동막을 빠르게 진동시켜서 소리 내는 거라고 하네요. 아까 보나명님께서도 배를 이렇게 간지럽히면 맴매 운다고 하셨잖아요. 자, 어쨌거나 이 소리가 죽기 전에 짝꿍을 만나기 위한 필사적인 구애가라고 하니 시끄러워도 우리가 좀 참아줘야겠죠.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게요. 오늘은 전남 담양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담양 곤충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미 소리에 둘러싸여 하루를 보내면서도 정작 매미의 생태에 대해선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물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드문데요. 이곳에선 곤충뿐만 아니라 파충류와 조류 등 다양한 생물들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실내 공간이 아니면 나들이 할 엄두가 안 나는 날씨인데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일부에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서울 구로구가 39도, 강남구가 38.7도 등 39도 안팎까지 수온주가 올라간 지역들이 있었고요. 영남권은 벌써 엿새째 40도를 넘는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밤더위도 기승입니다. 강릉은 이틀 연속 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은 12일째, 제주는 한 달 가까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대전 37도, 광주와 대구 36도, 부산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열기가 강하게 쌓이며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후에는 서쪽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0: 이한철과 장효선의 노래로 싸름, 승승장구님과 바람바람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6280님께서요. 마음피서하러 만나왔어요. 최근에 안과에서 비문증 검사를 했답니다. 우리 모두 노화 오기 전에, 상실하기 전에 눈을 소중히 다루어요 해주셨네요. 눈 건강이 사실 우리가 늘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눈이 좀 나빠지고 뭔가 침침해지거나 안경을 찾게 되는 시점이 오면 좀 조심해서 책도 조심해서 보고 어두운데 네, 조심하게 이렇게 할 걸 스마트폰도 너무 많이 보지 말 걸 그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 모두 오늘부터라도 좀 신경 쓰시면 네, 좋겠네요. 자, 0750님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3499님께서도 눈의 소중함을 느껴요. 50이 넘어가니 가까운 글씨가 자꾸 흐려지고 휴대폰 글씨도 점점 크게 해야 되니 서러워요. 젊을 때 잘 관리할 걸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조금 빨리 온 편입니다. 노안이. 네, 그래서 한 4년, 3, 4년 전쯤에 점점 가까운 글씨가 좀 이렇게 두세 겹 겹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보기는 하는데 네, 너무 불편해서 안과 갔더니 노안이 시작되셨군요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도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문자 사연들을 잘 읽고 있답니다. 눈 관리 건강하게 잘 하시면 참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7426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올게요. 루덴스키와 황지영의 연주와 노래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잘잘 듣고 옵니다.
1: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놀고 잘잘잘잘잘잘잘잘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네가 잘 먹고 잘

0: 맥주 한 잔
1: 찜하게 먹고자 소등 따시고 배부르니 잠이 절로 찾아드네.
0: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잘잘잘잘잘잘잘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되고 잘 되고.

0: Sleep well, play well.
1: 루덴스키와 황지영이 함께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잘잘 7426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2부에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있을 땐 몰랐던 어떤 감각의 소중함에 관하여를 주제로도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1부 끝곡은요. 아쟁앙상블 보우잉의 연주로 꽃의 전설 능소와 이야기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줍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노래로 상사몽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있을 땐 몰랐던 어떤 감각의 소중함에 관하여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꿈속에서요. 보미님 방송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눈이 부셔서 안과 갔다 왔어요. 노안인가요? 아, 꿈이라서 다행입니다. 그쵸? 네, 눈 건강 꼭 지키셔야 됩니다. 3033님께서요. 감각이 무뎌지면 촉박함이 들어요. 요즘 직장에서 할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자, 화이팅 하세요. 0118님께서요. 청취자분들 또 진짜 많나요? 좋은 글 많이 올리셔서 당첨되셔요. 해주셨네요. 네, 범 장기지떡에 떡 선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죠. 네, 여러분들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정답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0118님께서 이렇게 맛있다고 증명해 주시니까 네,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눈 건강 위에 스마트폰을 줄입시다. 맛있는 라디오 시간에는 괜찮아요. 안 줄여도 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만나 덩덕궁으로 듣는 거는요. 또 귀를 이용한 거니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게요. 날다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합니다. 너영 나영으로 날다.

봄 뒤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유럽과 북미 지역에 폭염과 가뭄이 덮치며 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미 지역은 폭풍우와 폭설에 시달리는 등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인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AP통신은 2일 워싱턴주 제2의 도시인 스포킨시 인근에서 산불 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약 21제곱킬로미터 이상 면적을 불태웠다고 보도했는데요. 기상학자들은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미국 서부 전역을 덮친 폭염을 지목했습니다. 폭염의 여파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인 섭씨 46.1도를 기록했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는 섭씨 47.2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폭염은 가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동유럽 일대를 지나는 다뉴브강 수위가 헝가리와 세르비아, 루마니아에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헝가리는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겨울을 맞은 남미 지역에는 폭풍우와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레 중남부 지역에 시속 100km를 넘는 돌풍과 폭우가 몰아쳐 최소 2명이 숨지고 이재민도 수백 명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을 잇는 안데스 산맥 지대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폭설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300명 이상이 이를 피해 대피했으며 국경 통행로도 폐쇄된 상태로 알려집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연주 김현보의 노래로 비를 기다리던 춤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다 힘들군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들이 자연재해로 돌아온 걸까요? 더위로 너무 힘들고 무섭네요 해주셨는데 정말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더우니까 에어컨 사용하고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온 더위가 또 다시 지구가 더워지고, 네. 이거 뭔가 악순환인 것 같은데, 이 고리를 좀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빨리, 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2723님께서요. 저는 체력이 저하된 게 느껴져요. 전에는 많이 걸어도 다음 날이면 거뜬 했는데 이제는 빨리 회복이 안 되네요. 소화도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흰머리도 많아지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요. 그래도 마음만은 이팔 청춘입니다. 적당히 먹고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히 잘 나이 들어야겠어요 하시면서 예쁜 꽃 두 장 네, 사진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몸에 맞게 점점 생활 습관을 또 다시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201님께서요. 있을 땐 몰랐는데 없으니까 허전해요. 출장 간 남편이요. 있을 땐 저녁 뭐 먹어? 집 청소는 한 거야. 옷이 그거밖에 없어. 잔소리 대망이거든요. 근데 그 잔소리가 없으니까 집이 공허해요. 너무 공허해서 너무 공허해. 삼겹살 구워 한쌈 싸서 크게 한입 먹고 와그작 와그작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 구수하게 한입 시원한 아메리카노까지 배불리 먹었어요 해주셨네요. 아니, 남편분 출장 가셔서 공허해서 좋으신 건지 아닌 건지 네, 어쨌든 저녁은 맛있게 드셨네요. 자, 그리고 2190님께서요. 오늘 얼마나 더운지 다들 아시죠? 밖에서 일하는 애아빠가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전화했더니 하나도 안 덥다고 하네요. 땀 뻘뻘 흘리고 차가운 물만 얼마나 많이 마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애아빠

좋아하는 복국 먹으러 여의도로 왔습니다. 이거 먹고 기운 충전해서 내일도 열심히 달리는 이승원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더운 날 밖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시원한 수박 주스 같은 노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이고 정말 우리 승원님 네 오늘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국 맛있게 드시고요. 기운 내시고요. 자 그리고 수박 주스 같은 시원한 노래는 저희가 끝곡으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3717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3499님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0858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3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수박주스 같은 시원한 곡 이 곡 어떨까 싶어요. 심박서클의 피톤치드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 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0: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녀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녀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바로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나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덥거나 춥지 아니하고 알맞게 선을 하다. 시원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풀이입니다. 그런데 1447년 간행된 옛 문헌 석보상조를

에 등장하는 시원하다라는 말. 그 뜻은요, 막힘없이 후련하게 잘 통하고 화창한 상태를 뜻한답니다. 실제로 정말 시원한 순간은 온도가 내려갈 때보다 답답했던 일이 풀리고 막혔던 마음이 열리고 한숨이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들이었죠. 8월의 첫 월요일, 여러분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드나들기를 바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공영원이 쓴 시에 송재철이 곡을 붙인 언덕에서 이는 바람, 테너 최태성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같은 30도의 더위라도 서울과 부산은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똑같은 폭염에도 내륙이냐 해안 지방이냐에 따라 몸으로 체감하는 그 영향이 다르다는 건데요. 도시를 지나는 바람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도 비슷한 것 같네요. 마음을 꽉 닫고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노래 한 곡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르를 때

가슴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환기시키는 좋은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노유섭 씨 한성훈 작곡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소프라노 이현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창희 씨 서혜선 작곡 그대와 함께하는 오늘 바리톤 양진원의 목소리와 심지석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현정이 부른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바리톤 양진원의 목소리와 심지석의 기타 연주로 그대와 함께하는 오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심흥문 시인의 시 별을 캐는 밤에서 뽑았습니다. 오늘 같은 밤에는 홈이 하나 들고서 저 하늘의 별밭으로 가 점점이 성근 별들을 캐어 불 꺼진 그대의 창 밝혀주고 싶어라.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심흥문 씨 정혜련 작곡 별을 캐는 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덩덕홍 앱으로요. 섬섬옥수님께서 저는 중국에 왔습니다. 청해에서도 국악방송 문제 없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멀지만 또 가까운 중국에서도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고 소식 전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섬섬옥수님의 애정에 보답하는 곡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하오기 씨 김규환 작곡 열정 테너 유승범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조병화 씨 김성태 작곡 추억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유승범의 목소리로 열정,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이 부른 추억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시원하다라는 말에는 막힘없이 통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당신을 위한 노래를 듣는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은 가벼워지고 생각은 밝아지길 바랍니다. 무더운 8월도 바람 한 줄기에서 견딜 힘을 얻듯 여러분의 하루도 작은 위로 하나와 좋은 음악 한 곡으로 조금 더 시원해질 거라 믿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입니다. 정가단 아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N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N구학당 오늘은 지난 7월 7일 국립고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가야금 연주자 신민서의 독주회 공명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과 남도민요 육자배기 연곡이 올랐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신민서는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동아고학 콩쿠르 학생부 금상과 또 일반부 은상을 수상했고요. 현재 사단법인 가야금산조보존연구회 회원이자 사단법인 예가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무대에서 신민서가 선보인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는 1918년에 태어나 1978년에 고인이 된

김윤덕 명인이 만든 산조입니다. 정남이와 강태웅 이렇게 두 거장의 가락을 전수받아서 1960년대 후반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로 완성한 유파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산조는 1968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진양조로 시작하여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이렇게 여섯 장단의 구조 속에서 거대한 건축물 같은 탄탄한 구성미를 자랑하는 산조인데요. 특히 선이 굵고 깊은 농연을 통해 담백하고 또 꼿꼿한 남성적인 어조를 자아내면서 선율의 맥 안에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역동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섯 개의 장단 속에서도 자진모리 부분에서는 당김음과 또 엇박의 독특한 리듬 변화가 큰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선보인 신민서는 이 산조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2007년입니다. 국립국악원 화요상설 독주회를 시작으로 박사과정 독주회를 비롯하여 2021년, 23년, 24년 등등 여러 무대에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한 산조 협주곡 꿈을 초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산조는 12살 때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신민서는 이번 무대를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처럼 짜임새 있는 미학을 지닌 곡으로 그 흐름을 온전히 관통해야 하는 무대는 늘 제게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민서의 연주로 그 산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순으로 흐릅니다. 신민서가 연주하는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전바탕이고요. 고수는 현재 모건대 교수이자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인 이태백이 함께합니다.

12살부터 어루만져온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전바탕을 선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신민서의 가야금 독주의 공명 공연 실황의 첫 번째 무대였고요. 가야금의 신민서 장구 연주에는 이태백이 함께했습니다. 약 45분간 이어진 산조 전바탕 공연이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두 번째 무대를 남도민요 육자배기가 장식했습니다. 남도 잡가의 대표적인 곡이자 또 남도 소리의 정수로 꼽히는 노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는 향토적인 노동요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이후 오늘날에는 여러 소리꾼들에 의해 세련된 예술가곡의 경지로 발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연창 구성으로 선보였는데요. 긴 육자배기로 시작하여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이어서 개고리 타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깊은 한가 그리움이 담긴 긴 육자배기, 그리고 빨라진 정서를 표현하는 자진 육자배기, 여러 자연의 산수와 이별 풍경을 그린 삼사는 발락, 또 사랑과 풍류, 그리고 신명나는 마무리로 맺어지는 개고리 타령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시간 되는 데까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신민서가 철가야금으로 연주합니다. 남도민요는 한 음을 굵게 떨고 밀어올리거나 꺾어내리는 농연, 태성, 추성 등의 여러 주법과 또 식임새가 중요한데요. 철가야금의 금속현의 그 선명하고 긴 울림이 이러한 남도소리의 굵은 성음과 식임새를 기하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잘 받쳐준다는 이점이 이번 무대에서 잘 드러납니다. 신민서가 철가야금을 연주하고요. 앞서 함께했던 이태백이 장구 연주를 맡았습니다. 또 노래인 만큼 소리꾼이 같이 하는데요. 현재 목원대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소리꾼 김나영이 함께합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 연곡 시간 되는 데까지 감상하겠습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 연곡 감상했습니다. 긴 육자배기부터 잦은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구리 타령.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오늘 FM과학당에서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신민서의 철가야금, 김나영의 소리, 이태백의 장구연주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7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신민서의 가야금 독주의 공명 공연 실황과 함께하면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과 또 방금 전 남도민요 육자배기의 일부 감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와 함께 또 어떠한 예술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지 신민서의 행보를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진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김선옥. 외할아버지 영향으로 6살에 풍무를 시작한 그는 당대 최고의 명인들에게 풍무를 익혔으며 진주농악단에서 활동하며 예술세계를 넓혀갔습니다. 또한 진주 삼천포 농악보존회를 활성화시켜 사라졌던 소떼쟁이 패를 복원하며 전통연희의 가치와 정신을 되살려 오늘까지 이어왔는데요. 평생 한 길을 걸어온 명인 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진주 삼천포 농악 예능 보유자 김선옥 명인을 만나보겠습니다.
1: 예, 저는 그 진주 삼천포 농악의 보존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예능 보유자이자 그리고 현재 그 세안대학교 전통연예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선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6.25 전쟁 때 태어났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피난 가다가 나무집 흙간에서 피난 가다가 도중에 나무집 흙간에서 저를 낳았다 그럽니다. 그 50년 그 6월 13일 날 저 정확히 저 사천 완살이라는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피난 가다가 급하게 저를 낳았다. 그런데 6.25 때 제가

안 났습니다. 예. 아버님은 주로 뭐 책만 읽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책만 읽고 뭐 스캠을 해가지고 뭐 옛날 학자죠. 그런 아버지시고 어머니는 저희 그 외갓집이 그 하동관이라는 큰 여관을 하고 밤에는 또 요정을 하고 낮에는 식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시죠.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두 살 세 살 되는 게 항상 외갓집에서 엄마 옆에서 전망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저희 외할아버지가 당시 이제 진주농학 단장이었고 1900년대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 유랑강대 소떼쟁이의 한 일원으로서 소떼쟁이 활동을 하시면서 소떼쟁이가 1936년도 그 한경도 원산공연으로 끝으로 이제 완전히 해지고 나서 할아버지가 1945년 이제 해방이 되고 50년대 초부터 할아버지가 그 소떼쟁이의 그 한 종목인 농악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중국 농악단 일을 다니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죠. 강두금입니다. 강자, 두자, 금자, 강두금. 그 예명은 이제 강판세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 어른들은 그 할아버지 이름을 잘 들어가거든 잘 모르시고 그 예명으로 이제 판세라는 그 예명을 하니까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주로 이제 본명보다 그 예명을 많이 쓰시는가 봐요. 그런데 강두금 카니가 잘 모르고 판세 카니가 판세인가? 이렇게 하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는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그 소떼쟁이 회원들을 그 당시 풍부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국 대회를 다니고 막 그렇게 했죠. 그 당시는 뭐 놀이기구고 장난감이 없다 보니까 항상 그 외갓집 할아버지 그 외갓집 그 큰 방에 농악 악기들이 항상 그 쟁여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세 살 네 살 때 항상 가가지고 상모도 머리 써가지고 혼자서 돌려보고 뭐 소고도 뜨고 치보고 북도 치보고 장군도 치보고 이렇게 하는 걸 할아버지가 항상 보고 계시다가 저를 네 살 때부터 이걸 직접 가르치겠다 그럽니다. 이제 어릴 때 이제 상모 소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무동을 타면서 할아버지가 어깨 올리가지고 무동을 타면서 이제 대회장 가면은 항상 그 대회장 갈 때면 입장할 때부터 그 인사구까지 제가 무동을 타면서 입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이제 그 대회장에 다니는 그게 이제 그 첫 출전이고 다섯 살 때부터 할아버지는 좋아했습니다만은 아버지하고 다른 분은 굉장히 안 좋아했지요. 그 당시에 저희 외삼촌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시계면 우리 엄마 동생이지요. 외삼촌은 그 토목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토목 거였죠. 쉽게 말이고 두만강 다리를 외삼촌이 나왔습니다. 두만강 다리를 외삼촌이 그 설계해가지고 외삼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외삼촌 좀 아주 유명한 토목 그 기술자였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은 식당 해가지고 그 돈을 처음부터 벌여 놓으면은 외할아버지가 그 돈 번 돈을 전부 다 이 농하는 데다 다 갖다 내버리니까 뭐 돈이 안 되니까. 만날 그 예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좀 쌍말로 만날 비루물짓 한다. 비루물짓 한다 하면서 예삼촌이 적고 반대를 했습니다.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 쉽게 말해가지고 제가 그 다섯 살 때부터 할아버지 대회장을 중국 따르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김천이고 대구 전 대회장 따라가면 예삼촌이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 대회장 가면 예삼촌이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어디 기억이 나요? 제가 일곱 살 때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면 서울까지가 뭐 불과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만 그 당시에는 50년대 초반에는 서울 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그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 가는 12열차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12열차 기차를 타고 진주역에서 서울까지 가면은 딱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7살 때 이제 할아버지 따라서 이제 대회 간다고 기차를 턱 타고 이제 할아버지 옆에 딱 앉아 있는데 기차를 내다보니까 외삼촌이 저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쪽에 외삼촌 오미라고 하니까 또 오면 이제 부딪히면 난리가 나니까 내보고 내려가다가 내려가지고 얘가 뺑 돌아가가지고 외삼촌 올고 내리고 나 와가지고 내려가면 네가 돌아서 다시 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차에서 내리다니까 내리니까 외삼촌이 타가지고 기차를 좀 더 내려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다가 이제 내가 내리고 없으니까 외삼촌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 보고 내가 다시 기차를 타가지고 할아버지 옆에 갔다 와가지고 정말 외삼촌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때 그 남사당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그때 이제 이금조라는 친구가 야 우리 그 전라도 여성단체 가자 그러는데 그거 많은데고 많은데고 하게 야 그거 가면 하루 매구리가 한 5번 6번 이상 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야 그렇게 그런 데가 있냐? 그래가지고 가자 하면서 따라 나섰는데 뭐 집에서 간다 하면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죽이고 상금 하나 달랑 싸가지고 금조하고 인퇴하고 내랑 셋이서 여성단체를 처음에 갔지요.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증음 여성노학단 그 당시 유지아 선생님이 있을 그 유지아 선생이 그 당시 그 상실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유지아가 20살 21살 19살 정도 요 정도 그래 이제 경상도에서 셋이서 이제 그리 갔습니다. 근데 전라도 노학 역시도 그 뒤집기가 속어 뒤집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막 뒤집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전라도에서 붙여준 이름이 나르는 삼총사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전라도 여성농학자에 가가지고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때문에 공부를 못했죠. 15살 때 내가 내려왔으니까 참 그 당시 그 여성단체에 있으면서 그때는 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농악이 좋았어. 농악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세월 가는 줄 뭐 이렇게 그렇게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금조가 평화 서커스에 서커스단으로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또 집도 가고 싶고 그래서 집을 가야 되겠다 다시 가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금조가 평화서커스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금조 나는 안 갈란다 나 이제 집으로 갔겠다 내가 안 갈란다 이제 서커스 가면 더 먼 가기 안 갈란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금조하고 인퇴하고 평화서커스 단체로 가버리고 그 당시 평화서커스 단체로 승금 받아가지고 가버리고 내한테 떨어졌죠. 그 떨어지고 나니까 단체에서 난리가 나버렸죠. 그 당시에 이제 단체에 이제 무감이, 연만기라는 그 무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단체를 단원들 총괄을 하는 사람이죠. 갑자기 서있어 이제 도망을 가고 나니까 이 도망을 가면 그냥 갔으면 또 괜찮은데 그 당시 징하고 부하고 장구하고 악기하고 의상하고 가지고 가버렸어요. 계속 간들 몇 년 동안 있어도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저들은 그 악기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보고 어디 갔는 거 밝히냐고 그 난 모른다. 난 모른다. 난 모른다. 항상 그 신경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13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방기 씨하고 나랑 싸움이 붙어버렸습니다. 내 어린 나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내 남이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몸싸움까지 이리만 못도 그래야 내가 이제 어린데 울고불고 막 난리 났지요. 그게 유자 누나가 나가지고 그 멀리서 경상도에서 친구 날 이리 와가지고 친구 이름도 서러운데 왜 애한테 그랬느냐 가서 선옥이한테 사과해라 나뉘고 떨어진 거 나뉘고 살면 사과해라 사과하면 이제 공연할게 안 그러면 공연 안 나오면서 유자 누나가 공연도 안 한다고 하고 포장 치고 공연도 안 한다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연명기 씨가 내한테 넌닝고 사주 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래 이제 공연을 하고 정말 그 여성단체에 있다가 생각이 도저히 못 했더라고 집에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보니까 진짜 한시를 읽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제가 도망을 오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단운하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전에 내가 목포에서 가다가 새벽 2시에 한 8시 되면 내가 빠져가지고 또 나올게다 활동 잘해라 하면서 단운한테 친한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그날 저녁 그 목포 유달산 그 여관에서 이제 누워 잤는데 금주하고 인퇴하고 도망가고 나서 항상 제가 이거 그 경비원들 그 당시 이제 유지아 남편이 이방근 씨라고 사업부장을 했습니다. 이방근 씨 남편이 사업부장을 하시는데 항상 그분이 나를 감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안에 눕고 경비원 둘이 눕고 이방근 씨가 문 앞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자다 보니까 기차 소리가 크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짝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살 들고 옷을 살짝 줄서 입고 문을 살짝 넣으니까 이방근 선생님이 내보고 오가 가나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요 화장실 갑니다 하니까 이방근 선생님이 화장실 가는 놈이 가방을 왜 들고 가 그러더라고. 그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냥 뛰어나가지고 그냥 무조건 뛰었습니다. 뛰으니까 막 호루라기 소리가 나더라고. 그 당시에도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 저는 새벽 4시가 넘었다고 나왔는데 새벽 4시가 안된 모양이더라고. 그래 가다가 이제 괜찮은데 잡혀가지고 사막도 파출소 가가지고 있으니까 한 20분 30분이면 못 있어가지고 경비원하고 그 이방근 씨하고 또 단장하고 다 잡혀가지고 파출소에 다 오더라고요. 그러는데 단장은 나를 보고 반가워서 어쩌려는 모자라더라고. 그래 내가 파출소 가가지고 이래 가지고 어릴 때 나와가지고 집에 가려고 단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출소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오니까 단장이 오니까 파출소장이 이제 단장한테 왜 어린아이를 잡고 집에 안 보내주냐 이렇게 아무 나무라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장이 또 파출소장한테 뭐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아마 그 당시 파출소에는 돈을 조금 주고 나태고 간것 같아요. 아마 안 깼으면 그래 됐고 이제. 광주에서 또 도망갔다 또 잡혔습니다. 또 잡히고 그 고창에서 제가 도망을 왔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도망을 오려고 그날 또 내가 마음을 딱 먹었죠. 마음을 먹고 그 당시 이제 여성 회원들한테 오늘 저녁에는 아침에서 내가 당시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이제 잤는데 자다가 내가 3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살짝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관 문이 요즘 대문하고 달라가지고 시골 대문이 되니까 큰 대문이니까 문을 여니까 이 문이 뭐 삐그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대문 여는 소리가. 소리를 그래서 열고 막 그거 뛰었습니다. 뛰니까 조금씩 막 잡으러 단체에서 막 오더라고. 그 도망을 가다가 요즘은 그런 간판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세워놓은 이 간판이 있습니다. 보이자마자 이렇게 세워놓은. 거기 숨어가지고 한 1시간을 있다가 1시간을 있다가 무조건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신흥리라고 노는데 기차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흥리 가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남강주 가가지고 남강주 내려가지고 남강주에서 다시 또 기차로 강주 가는 기차를 타가지고 강주서 그때는 뭐 진주 오는 버스가 바로 없었습니다. 강주서 하동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하동서 또 내려가지고 또 진주 오는 버스를 타고 그 진주 딱 내리면은 바로 우리 애가 집이에요. 우리 엄마의 집이 있습니다. 바로 식당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새벽 6시에 새벽 3시 40분 4시도 안 돼서 나왔는데 진주까지 오니까 밤한 8시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나비 난리가 났어. 몇년 동안 이변 장수이 있다던데 요즘 같으면 뭐또 신문 광고도 내고 이러면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전화도 없고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지나 이제 내가 그 여섯 날째 왔다 가니까 그 외삼촌하고 어머니하고 난리도 치사도 막 할아버지가 가면서 놨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공연하는데 제가 한번 공연을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뜬 세대가 왔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시고 다니네요.

제가 그 15살 초에 와가지고 15살 되는 그 해에 10월 달에 우리 진주농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1965년도 문화재 조사를 받았죠.

0: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국가무형유산 진주 삼천포농악 예능 보유자인 김선홍 명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노악 최초로 1965년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진주 노악을 조사를 나왔죠. 그때 제가 이제 끝부르고를 하면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지역 이름이 안 들어가고 그 우리나라 노악을 대표하는 노악이 돼가지고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 노악 12차 이런 명목으로 노악 12차라는 명목으로 우리 진주 노악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것은 우리 진주노악이 군악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주는 옛날부터 그 외적에 침입을 많이 해봤던 지대가 진주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 노악이 좀 군악적인 요소가 아주 많은 거죠. 그러니까 1차부터 12차까지 보면은 전부 다 군악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12차가랑입니다. 주로 이제 4, 5, 6차가 영남 사물놀이에 이 아들이 우리 4, 5, 6차만 가지고 영남 사물놀이를 만들었지요. 영남 사물놀이가 우리 4차, 5차, 6차에 있는 가락을 가가지고 약간 변형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영남 사물놀이입니다. 근데, 물론 그 4, 5, 6차도 좋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그 7차 등받이 가라. 등받이, 품하지 가라. 8차 안전벗고 노래 가라. 이런 가락도 아주 다른 가락에 비할 수 없이 아주 훌륭하고 좋은 가락으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북구노름이죠. 뭐니 북구노름이다. 진주노는 북구노름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장구 설장구를 하면은 장구 혼자서 합니다. 장구 악을 안 맞춰줍니다. 안 맞춰주는데 우리 진주노화만큼은 꽹가리하고 장구가 같이 악소리 내면서 같이 놀아주는 게 다른 지역하고 노화의 차이점이고 우리 노화의 그리고 가락의 특징은 우리 노화는 구선사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락이 빠르고 힘차고 다른 전라도 노악이나 경기도 노악이나 이런 충청도 노악이나 이런 노악은 조금 부드러우면서 여성적인 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노악은 아주 남성적으로 빠르고 힘차고 경쾌하고 다른 노악하고 차이점이 이제 그렇게 본다 보고 또 복색을 보면은 아래로 흰 옷을 입는 것은 별로 우리 노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빨간 꽃을 쓰는 것은 중국에서 우리 노아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아밖에 없습니다. 처음이라 흰 꽃이죠. 흰 꽃인데 전라도고 경기도고 충청도고 강원도고 전부 다 흰 꽃을 쓰는데 유일하게 빨간 꽃을 쓰는 것은 우리 노아밖에 없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우리 진주 노아에는 장미꽃을 좀 한다 해가지고 꽃도 장미꽃 같이 이렇게 빨간 꽃을 쓰는 게 중국에서는 우리 유일하게 장미꽃 모양으로 빨간 꽃을 하는 게 우리 유일하게 우리 노아밖에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 노아에는 정말 그 당대 훌륭한 그 예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조판준 선생님은 우리 진주 노악에서는 그 수북구로 주로 수북구를 했었습니다. 수북구를 하셨는데 전에 판구담에서 수북구를 그 리더하는 그 기능은 정말 어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도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소고부터 장구가 유명하셨죠. 장구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김도생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소고 기술도 김도생 선생님이 그 오른쪽 안질 사이, 왼쪽 안질 사이 하는 이 동작은 어느 소고수들보다 멋지게 안더라고요. 그 안질 사이 동작, 그 특이한 동작은 김도생 선생님 따라갈 동작이 없었고, 그리고 그 조판 선생님은 그 소고의 수북구의 리라는 동작, 그리고 그 항일생 선생님 그 소고 동작은 우리 육차가락

그게 또 다른 속옷짓은 없는 속옷짓이 있습니다. 겐지치 겐자리제치 기제인지치 겐자리제치 겐지치 겐자리제치 요 동작은 또 강일순 선생님이 제가 보는 눈에서는 어릴 때도 그 선생님이 너무 잘 봤어요. 또 지신박기는 이차생 선생님. 이 지신박기는 내가 언제 배웠냐면은 제가 8살로 기억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갓 1학년 대우신문사 주최 그 전국 대회를 진주농악 대회를 갔는데 달성공원에서 그 당시는 농악 갱년대회가 제일 요즘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큰 추룩에다가 예를 들어 진주농악이면은 그 추룩에 한 팀이 다 타죠. 타고 양주 추룩 옆에다가 경상남도 대표 진주농악단이라고 현수막을 갖다 걸고 그래가지고 한 일곱 단체가 추룩 한 일곱 개 끄고 대구 시내를 전부 다 요즘 말하면 길놀이 그 당시에는 맞지마지락 했습니다. 대구 시내를 이제 돌고 이제 대회장 가가지고 이제 대회를 한지 그때부터 한 4일간 5일간 그렇게 대회를 했습니다. 하면은 입장료가 가만히로 제듯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5일날 대회장에 가니까 주최 쪽에서 4일 동안 매표한 거를 싹 싸움치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잡지요. 그 당시에도 뭐 치안이 그 잡을 수 있습니까? 그 요즘은 못 잡지요. 그래가지고 여관에서는 밥값 내놔라. 어? 분명히 그 주최 쪽에서 여관비하고 밥값을 해결해줘야 돼. 끝나고는 해결해줘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밥값 내놔라. 징하고 깽가리하고 장하고 딱 잡아놓고 밥값 내라고 주도 안 하지. 밥도 안 해주지. 빈수 잡아놓으면 무작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또 대표가 되어놓으니까 저희 할아버지하고 그 당시 항상 참봉이라는 어른이 그 단체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며칠서 이제 경사서 가가지고 주체 잡아내라. 주인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경사서 못 잡아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대구 시내 안에서 집돌림, 우리 경상도 말로 집돌림, 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 지신받기. 그 당시에는 떨법이, 지신, 그 집돌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는 허가를, 대구 시내 전부 다 할 수 있는 허가를 이제 받아와가지고, 이제 여관 주인한테, 이제 우리 경찰서 가가지고, 이리 허가를 받아냈으니까, 집돌림 해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밥값 줄 때 아끼 내놔라. 아, 그 우리 밥을 해주라. 밥 먹고, 할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주인은 이제 여관 주인을 설득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여관 주인도 우리 따라 다니면서 그 딸 때문에 돈 챙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대구서 이게 하루 종일 집돌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집돌림 하는 거죠. 한 일주일 동안 그 당시 집돌림 그 사설이 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 제가 좀 어찌 좀 해야 되겠는데 생각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이 그 뭘 압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제가 전라도 갔다 와가지고 그 이차생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설을 내가 받았습니다. 성주조왕님네 하면 치외꾼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하면은 천리도록 말리도록 용해물이 호박지다 사무에 핑달아 핑징그릉징그릉 하거니와 아, 이 집 대주양만은 자녀들 거느리고 1년 12달 가년 16달 360일을 지나도 개주불도 안 하고 코불도 안 하고 안과 태평하게 금년 1년을 무사히 잘 넘어가는데 금년에 이 집 대주양만 아들에게 놓고구나. 아들에게 놓고들랑 정상감사 사회자고 딸에게 놓고들랑 열려 부인을 말은 하는데 여봐라 포수야. 그럼 포수가 이제 대등하죠. 이 사설이 제가 어릴 때 들어도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걸 애우려고 혼자 산에 가가지고 등산하면서 혼자 미친 듯이 제가 애우고 그걸 안 하면 이 없어질 겁니다.

소떼쟁이 놀이는 1800년대, 1900년대부터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쉽게 말하면 진주를 본거지를 해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유랑강대였죠. 유랑강대였는데 소떼쟁이 한 종목이 12샷 왕입니다. 가운데다가 그 막대를 채워놓고.

그 요걸 이제 솥대를 이제 올려가지고 요 꼭대기에서 제주를 한다 해가지고 요걸 이제 솥대쟁이라 그러죠. 이게 차이점은 남사당은 약 1m 52m 되는 줄로 치놨고 외줄 타기가 특징이고 진주는 약 4.5m, 5m 되는 높이에다가 양줄로 걸어놨고 쌍줄 타는 게 진주 솥대쟁이의 특기고 크게 말하면은 남사당은 외줄이고 진주 솥대쟁이는 쌍줄이고 쌍줄배기고 요 차이점이고 그 중에서 남사당도 이제 거기서 이제 줄타기 있고 농아 있고 여러 가지 무동놀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의 한 종목이냐? 남사당 농아이고 내려고 12자 농아이고 이게 솥대쟁이 한 종목이 다 사라지고 한 종목이 12자 농아이죠. 이게 아주 역사적 오래된 농악이 12자 농아이죠. 옛날에 800년대, 1900년대를 보면은 이 남사당에 활동하던 사람이 솥대쟁이에서 활동하고 솥대쟁이 농아하는 사람이 또 남사당에서 활동하고 그래서 전국 농악 상모가 똑같은 게 남사당 농아하고 우리 농아하고 상모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지요. 다른 지역과는 상모가 좀 차이가 나는데, 상모가 차이가 나는데, 남사당 농아하고 우리 농아하고는 지금도 상모는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교류하던 그 역사 흐름이 있어가지고, 상모는 지금도 남사당 농아하고 우리 농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2004년도 지금부터 20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솥대쟁이를 발굴해야 되겠다고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굴해라. 근데 너무나 자료가 없고, 너무나 자료가 없고, 솥대쟁이가 어떻게 놀았는가. 솥대쟁이가 꼭 예를 들어서 뭐, 마술도 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했다 하는 건 알지만은도 그뭘 했는가. 맨날 헤딩 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 남성진 박사, 민수가 박사입니다. 그 가가 어릴 때부터 이제 조사하는 거 있고, 그 야가 진주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있을 때그 소장을 있을 때그 김숙 교수님이 우리 진주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또 공부를 많이 하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04년도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했지요.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솥대쟁이 하나하나 준비하고, 제가 2009년도에 이제 55주년 공연할 적에, 2009년도, 풍불이생 55주년 공연할 때, 그때 이제 솥대가 처음으로 이제 올라갔지요. 솥대가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솥대 타는 거 하고, 그 연행 떠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2009년도에 처음 솥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2010년도에 솥대쟁이 그 후예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솥대쟁이 이제 활동하던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근데 후예들, 후손들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살아계시던 이제 솥대쟁이 활동하는 밑에 자손들 와가지고 이야기 듣고 또 후예들 이야기 듣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해가지고 첫 발표를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무 선생님도 불러가지고 솥대쟁이에 대해서 고증을 받고 그리고 한복 전문 우리 그 전통 한복 하는 사람 모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옷을 어느 정도 어떻게 입었을 거다100%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어떻게 입었을 거다 이런 고증을 받아가지고 의상도 맞추고. 저희 할아버지도 솥대쟁이 출신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하던 이야기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만주로 다니면서 이렇게 놀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할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하고 제가 그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복원을 하고 솥대쟁이의 문현재 그 이름은 문일입니다. 문현재 선생님이 그 어릴 때그 솥대쟁이에서 마술 얼린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냐 하면은 그 진도 다시대기의 강준섭 선생님의 장인어른입니다. 문현재 그분이 저를 참또 좋아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진주 약장사 무대를 차려놓고 그 당시 제가 7~8살 때 진주 무대를 차려놓고 그 약장사 할때그 마술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게 마술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술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분이 솟대장에서 하는 언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마술은 완전 다릅니다. 현대마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도지 마시라고 다 저놈을 좀 배워야 되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욕심이 참 많았나 봐요. 이걸 배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배우는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제가 전라도 여성단체에 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18살에 그분이랑 제가 약장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문인재 선생님은 약장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약장사를 다니면서 그 언론을 하는데 딱 얼른 가방을 갖다가 그 마술 가방을 갖다 딱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들리도 안 하고 자기만 딱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딱 마술하고 자기가 딱 손, 다른 사람 손도 못 대가 합니다. 손도 못 대가 합니다. 자기가 딱 싸고 가고. 그러니까 손도 대체 아이 되는데 어떻게 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신기해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간을 한 1, 2년을 갖다 지냈습니다. 그 언론을 보면서. 근데 한 분은 그 고성에서 그 경상도 고성에서 그 장에서 그 방을 얻어다 놓고 그것을 이제 누구자면서 이제 하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약장사 그 못 하고 하루 종일 비가 집에 있을 때인데 내보고 하는 말이 아들아 그러더라고. 선생님 아들아 그래 예 그러니까 너 아버지 하는 거 저 배우고 싶어 그러더라고. 예 아버지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니까 문을 딱 그릇장 하나 놓고 자기의 마술 도구를 이 얼른 도구를 패더라고. 패놓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럼 가르쳐준다고 당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한 것만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같이 몇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과연 소대장의 언론인가? 제가 100% 확신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활동하는 증언에 의하면 문희 씨가 소대장의 언론했다는 그 증언이 이제 나온 거죠. 문희 씨가 소대장의 언론을 사다 그 증언이 이제 나온 거죠. 뭐 송승화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 게 옛날 그 증언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때 우리가 2014년도에 진주성 박물관 앞에서 소대장이 복음 공연을 할 적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학자들이 엄청 와야 했습니다. 그 고려대학교 그 예종의 뭐 허영우 교수들 돼가지고 뭐 안양묘 교수 뭐 정경호 교수 뭐 박사들 뭐 학자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박사들이 그 학자들이 소대쟁이나 남사당이나 언론을 했다 하는 건 아는데 언론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놀았는가 요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내가 또 학자한테 물어도 자기도 모른다 하더라고. 했다 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놀았는 걸 학자들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날 언론을 발표하는 날 언론을 하고 나니까 학자들이 물론 다른 것도 잘 좋습니다만 언론이 다

0: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주 삼천포농악 예능보유자이자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교수 김선홍 명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96년, 98년 몇 분 내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 당시 왜 조사를 받았냐면은 우리 전수환 진주농악에서 진주 삼천농악 이름을 바뀌고 나서 문화재 관리구에서 내를 보유자 만들어 주려고 내를 보유자 만들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했는데 문화재법이 만 50세가 안 되면 국가문화재는 보유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2000년이 됐지 않습니까? 2000년이 됐는데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도에는 이제 나이가 제한이 무너졌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50이 안 돼도 이제 제가 생년월일상 52년이 돼 놓게 1952년생이 돼 놓으니까 50세가 안 되는 거죠. 나이는 50년에 태어났는데 이게 뭐 그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호적대로 가니까

내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완전 2000년도 무너지고 그 때니까 완전 내가 1순위로 이제 보유자 해주려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농업을 시작한 게, 시작은 제가 뭐 어릴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그 제 혼자서 연습하고 할아버지가 보는 거 비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할아버지한테 이제 5살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무동을 타면서 대장 가공이 이제 5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유자가 그 2000년도에 됐으니까 45년 만에 45년 만에 보유자 된 거죠. 85년도에 조교를 받고 그 이생가 선생님이 내보 전화가 와가지고 오가 좀 내려오라. 어? 진주 그 이승가 문화재가 밤비 살리나? 진주 내려오라. 내려오면 내가 일거리 너희들 얼마든지 만들줄게. 돈 구디다. 서로 뭐 돈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이생가 선생님 저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산모가 조금 들으시면 하루 공연에 산모들이 공연을 몇 분이나 다닐 때가 그 시기였습니다. 산모들이 빡 떠가지고 산모들이 하는 사람은 웃고 전신에 공연을 전신에 해달라고 산모를 이겨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생가 선생님이 내려오라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한가지고 딱 너 멤버 맞추면 특수 잡을 놈은 팀은 너부이 없다. 특수 잡을 팀은 너부이 없다. 제가 갔으면 지금 이 진주 농원 없죠. 이제 제가 류를 만나는 상세 노름도 제가 이제 우리 항일배 선생님 그리고 삼조모 문백년 선생님 그리고 옛날에 우리 윤판옥 선생님도 상세 노름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기억. 그래서 그 물론 문백년 선생님은 가락은 좋은데 몸짓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항일배 선생님은 가락도 좋고 몸짓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로 항일배 선생님 몸짓 가락 그리고 내가 생각하면서 윤판옥 선생님 하던 그 몸짓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상세 노름을 만들어낸 게 제가 2009년도 55주년 공연할 적에 제가 올린 게 무대에 올린 게 있습니다. 김선홍류 상세 노름으로 그래 올린 게 있습니다. 속옷 노름은 제가 이제 그 한글생 선생님이라든지 김도생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조판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몸짓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왜 정리를 했냐면은 지금은 이 농업 메인전이 많이 있습니다만 1994년도에 그 놀이마당에서 제춘 농업 명인전을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때 몸이 너무나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는데 제1회 농업 명인전 한다고 좀 공연 한 10분 동안 속옷 노름을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상태가 좀 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재 문화재 보호재단에서 재단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1회 농업 메인전 한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농업 메인이라고 자기 달라고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데 선생님은 직접 연락해도 왜 안 나갔느냐. 근데 아직 몸이 정상이 아니다 내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또 전화가 왔더라. 또 전화가 와가지고 김 선생님 속옷 노름을 꼭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래. 근데 내가 내 몸 정상이 아니다. 나중에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꼭 아니면은 또 공연을 못하면은 선생님 나와가지고 소개를 할 테니까 소개할 테니까 인사만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보호재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까지 원한다 소리라. 그래서 내가 이거 10분을 갖다 어떻게 노려야 돼. 그때만 해도 명인전이 아예 없었습니다. 농업 명인전은 그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명인전이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94년도 농업 명인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답을 하고 제가 이제 연습을 했죠. 가든 선생님들이 소금 와가지고 10분을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놀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옛날에 하는 선생님들 몸짓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가 놀았습니다. 놀아가지고 정리한 게 지금 현재 명인전 가도 그 동작 그대로 지금 현재 놀고 있는 게 김선호 선생님 소원입니다.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든 쓰러지든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쓰일 때 쓰이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진짜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도 그 자료가 어디 막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명의전 여행기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공연을 하고 그 놀이마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바로 병원실에 갔습니다. 공연하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작년 정기 발표할 때는 제가 완판을 다 했죠. 작년에 할 때까지는 완판을 했는데 올해는 또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면 아마 할 겁니다. 이 광대가 뭐에 평생을 뺀 사람은 올라가면 합니다. 옛날 우리 저희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작곡하신 우리 항희배 선생님도 그냥 평생을 그러면은 지평에 의지해가지고 그뜬 어른도 딱 동년에 들어가면 지평이 버리고 꼬꼬대시가 몸짓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하복영 선생님 밀양극기 노래 그 하복영 선생님도 84년도 우리가 일본 희배 공연에 같이 일본 문화교류정 가실 때 밀양극기 노래 그 하복영 선생님 그분도 평소 그동안 지평이 없으면 못한 어른입니다. 평소에 그동안 이제 지평에 짓고 그동안 하시는 어른인데 북을 메고 공연하면 그냥 또 그게 바로 귀신 진짜 신이 붙었던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 아무리 좀 힘들고 몸이 안 좋아도 공연자 딱 들어가면은 귀신이 몸에 붙을 겁니다. 예, 신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공연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대 올라가면 그건 무대 올라가가지고 신이 안 나면 그건 강대가 아니죠. 그건 강대가 아니죠. 이거는 30대, 40대부터 해가지고는 그게 안, 그런 힘이 안 나오죠. 어릴 때부터 다 몸에 배고, 너무 무대에 올라가면 이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대고, 그게 신입니다. 신이 받치면은, 우리 무당들 보면은, 그 여자들 무당들 보면은, 그 큰 대, 그, 제정신 들려 못하는 걸, 그 신이 받치는 뭐, 그 큰 대들고, 그 무당굿을 하자는 그게 바로 신 아닙니까? 우리 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딱 몸에 배인 사람은 무대에 올라가면은 아무리 컨디션 안 좋아도 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감기 몸살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만은 꽹가 들고 속옷 들고 올라가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에서 읍면동 대회를 많이 합니다만은 주로 한 절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진주 37개 읍면동이 다 참가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에 제가 진주시 읍면동 대회를 시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개최한다는 게 시장님도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37개 읍면동을 하는데 그 당시 그 동이 한 18개 동 그리고 나머지 또 19개 동이 또 읍면 쪽이고 그래가지고 양쪽 갈라가지고 이제 대회를 치르죠. 그럼 37개 읍면동에 그 아주 교육을 시키러 가면은 우리 보존 회원들이 가서 또 교육을 시키게 되니까 우리 교육도 되고 그리고 1년 하면서 37개 읍면동이 와가지고 축제를 하고 대회를 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진주 시민의 날이나 진주 개천예술제나 이렇게 37개 동이 읍면동이 그 풍을 치면서 하면은 정말 정말 축제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우리 진주가 유네스코 지정받을 적에 진주시가 그 민속예술창의공예도시로서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받을 때 읍면동 대회가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세계인들이 우리 읍면동 대회 하는 거 보고 큰 점수를 줘가지고 그 진주시가 세계 인류 무형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는데도 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정말 그 축제 30개 읍면동 정말 축제가 대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자극이 돼가지고 진주수 하야마다 하는 걸 갖다가 사천시에서도 이걸 하야마다 보러 갔습니다. 진주수 읍면동 하는 걸. 그래서 사천도 해야 된다. 사천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또 사천도 사천에는 14개 읍면동밖에 없습니다. 진주 푸절반도 안 됩니다. 14개 읍면동인데 사천에서도 사천시 읍면동 노아경인대회를 사천에서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제 욕성 같은 생각, 우리 진주 사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 읍면동 대회가 나오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농악으로서 우리 농악이 세계 인류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에 우리 농악이 세계 인류무형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될 적에 제가 프랑스 파리까지 직접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등재되는 과정도 직접 살펴보고 프랑스 2014년도 유네스코 등재될 적에 직접 공연도 하고 등재되는 과정도 보고 직접 제가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악이

0: 전국에서 읍면동 대회를 이렇게 풍성하게 열면은 정말 우리 농악이 시민의 품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보존회원이 한 109명 정도, 110명 정도. 우리 보존회원들이 내가 뭐 한다고 하면 무조건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허락을 해주는 편이죠. 네, 우리 회원들 이제 진주에 지금 한 30한 5-6명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현재 부산, 울산, 진해, 서울 이렇게 막 헤어지가 있는데 사실 그 진주 사천 같은 데 있어 가지고 현재 생활하기 좀 어렵잖아요. 진주도 물론 한 30명 이상의 진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한 100명 이상 있으면 진주서 활동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다 흩어져야 다 직장 잡아가지고. 근데 요게 우리 보존의 회원들은 다 품으로 해가지고 묶어 삽니다. 요걸로 다 묶어 삽니다. 다른 직업 없고 이걸로 다 묶어 삽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걸고 다른 애들 오고 다 이걸로 다 묶어 삽니다. 우리 진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 읍면동 37개 읍면동 그 교육 나가는 거 다 저 수입되는 거고 그 사천도 하니까 사천도 또 교육 나면 다 수입되는 거고 그 학교 수업 나고 동네 수업 나고 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다 회원들이 다.
1: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주 삼천포 농악 보존회 김선옥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좀 항상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일 아쉬운 게 좀 아쉽고 미안하고 재지은 것 같은 사람이 제가 집사람한테는 항상 재지은 것 같죠. 제가 7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이 농화해가지고는 지역에서는 먹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70년대 의상실을 했습니다. 의상실. 그 당시는 그 여자들 옷을 맞춤 옷이 한창 지금은 맞춤 옷도 안 입습니다만은 70년대는 저희 결혼을 하면은 보통 옷을 4벌 5벌은 맞추고 겨울 코도 여름 옷 봄 옷까지 수납옷까지 처음 맞출 입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의상실을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의상실을 제법 진주에서 크게 했습니다. 근데 의상실을 한참 하다가 요게 한 80년대 넘어가니까 의상실이 맞춤 옷이 일반 기습품에도 치이더라고요. 양품종에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상실 하다가 의상실을 접고 서울서 일반 기습품을 떼가 와가지고 집안에서 그 양품점 뭐라고 했습니다. 양품점을 또 그걸 또 시름을 또 했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그 세월이 좀 90대 가다 보니까 요것도 또 메이커에 메이커 상품이 옷이 놓으니까 메이커에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이커 할 만큼 그 저희 자본이 안 되니까 적고 그때부터 90대 후반대부터 집사람이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을 오래 하면서 우리 형들이 그리 밥을 먹고 그리 애로미도 하나도 짜증 안 내고 모든 회원들 하면 그냥 딱 밥 주고 맥주 주고 하면서 한 짜증 안 내고 근데 항상 결혼해가지고 2000년도 능력까지는 항상 지 사람이 버려가지고 생활했지 내가 버려가지고 생활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왔는가 후회도 많이 했고 할아버지를 음망도 했다가 또 종횡도 했다가 참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은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아왔다 이런 또 자부심도 내가 생기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칠순할 때도 제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참 김선생 세상 잘 살았다 제가 70년 공연을 끝나고 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김생 고생했다. 세상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참 들을 때마다 진짜 뿌듯하면서도 한쪽은 가슴 뭉클한 것도 있고, 내 인생사 슬쩍에 그런 데가 참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가족들은 정말 고생이 많았고, 헌신도 많았고, 그리고 이 단체를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우리 보존의 회원들도 정말 고생 많았고, 우리 보존의 회원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 보존의 회원들이 만약에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제자한테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 혼자 똑똑해가지고 절대 이 자리에 못 있는다. 그래도 묵묵히 참고 어려운 과정을 그렇게 고생하고 참아주고 열심히 따라준 여러분, 우리 보존 회원들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런 걸 항상 제가 제자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 강단으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냥 그럼 김선옥이는 평생을 광대로 살아온 광대의 삶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광대죠 뭐. 그건 뭐 유랑강대죠 뭐. 평생은 강대죠 뭐. 지금 우리 국악계통에 좀 큰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만은 정말 그 어렵게 광대로 살아온 사람은 지금 솔직히 얼마 없습니다. 오늘 뭐 자꾸 하신 강준수 선생님은 진짜 강대 중에 강대 아닙니까? 강준수 선생님. 그 돌아가신 뭐 박동진 선생님이나 배병입구 다는 그 이영관 선생님이가 그분은 정말 강대였습니다. 강대인데 요즘은 처음보다 피해가지고 지금 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온 이런 사람은 저가 생각할 때는 광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예술인일 뿐이지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 굶고 배 골아가면서 그저 이게 좋다고 제가 이선한 제가 가지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마워 풍물이 져가지고 그 추운데도 포장 쳐놓고 그립을 하면은 그 담요 같은 거 뚫려 쓰고 와가지고 벌벌벌 뚫으면서 구경하시는 그 졸로들, 어른들, 예. 그분 품에 안겨 박수소리에 안겨가지고 꼭 좋다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해치 없는 걸로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겨왔기 때문에, 이겨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장소에 있고 오늘 이런 자리도 있지 않나. 진주 삼천문학은 나의 모든 것이죠. 뭐 쉽게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이죠. 내 모든 삶에 다 녹아 있는 것이 진주 삼천문학이다. 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안 될까 싶은데 평생을 쏟아부었으니까 저는 진짜 우리 진주 삼천문학을 위해서 내 몸, 내 헌신 모든 걸 저는 나한테 다 쏟아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부에서는 저는 모르죠. 저는 다 쏟아부었다 생각하는데 예배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다 쏟아부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진주삼성원에서 나름대로 100% 헌신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인생은 오직 우리 진주삼성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보존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풍물 좋다고 따라온 우리 후배들 제자들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 아무리 지 아무리 예술 예능이 뛰어나도 인성교육 잘못되면 절대로 성공하고 그런 사람 될 수 없다. 이런 걸 강조하고 반면에 또 예수라는 사람은 무대에 올라가면은 최고가 돼야 된다. 무대에 올라가면 최고가 돼야 된다. 관객석에 좀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 있다가지고 기죽으면 그거는 예술한 사람이 안 된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관객은

0: 어느 누구가 있더라도 무대에 올라가면 내가 최고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고 무대에 내려오면 겸손 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항상 제가 인터뷰 때마다 우리 제자들 수업할 때마다 항상 그런 걸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국악방송을 함께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온 저희 삶에 대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국악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2년 풍물 외길을 걸으며 진주 삼천포농악의 역사와 함께해온 국가무형유산 진주 삼천포농악 예능보유자 김선홍 명인 편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실내에서 바깥 풍경 본 적 있으십니까?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햇빛은 쨍하고 핸드폰만 갖다 대도 작품 사진이 나올 법한 그런 날씨였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정작 나가보니까 작품은 얼어 죽을.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오고 음료수 얼음은 금세 녹아버리고 폭염주의를 비롯해서 안전 안내 문자는 계속 오고 가볍게 넘길 만한 날씨가 아니던데 오늘 무사히 보내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 이정선 씨, 한영애 씨 목소리로 여름 같이 들었어요. 아유 더우니까 여름이지. 이렇게 터프하게 넘길 만한 날씨가 아닌 것 같죠? 예, 무더위에 물놀이 사고도 조심해야겠고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조심해야겠고요. 한낮에 그 야외 활동은 좀 자제하시고 수분 보충도 틈틈이 해야 된다고 막 하루 종일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예 저기 뭐야 마을회관에서 계속 방송이 나옵니다. 예, 좀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 친구들도 좀 챙겨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아요. 4161님 저번 주 함양에서 공연 보고 라디오 처음 들어왔어요. 유리상자에 푹 빠졌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4161님 함양 언제였더라? 지난주 수요일이었군요. 예, 그때 유리상자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 오셨었나 봐요. 그날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엄청 재밌게들 즐기고 가셨는데 야 제가 공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연에서 딱 한 분만 응?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으로 모실 수 있어도 이건 성공이다. 성공했군요. 지난주 함양 공연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4161님 덕분에 앞으로 자주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민트소다님 오늘 볕에 빨래 말렸더니 뽀송뽀송하게 말랐더라고요. 그만큼 뜨거워서 밖에 서 있으면 마치 말린 오징어가 된 기분이 들긴 했지만요 하셨는데 아 다른 건 몰라도 빨래는 진짜 잘 마르나? 좀 습하지 않았나? 예, 뭐 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습도가 어디는 덥긴 더운데 습도가 높아서 빨래 잘 안 마르는 데도 있는데 민트소다님은 그나마 괜찮았군요. 아유 그래도 그거라도 잘 돼서 다행이다. 아유 세상에. 빵빵권쌤님 나중에 이 더위도 추억이 될 것 같아 충분히 즐기고 있어요. 아유 아주 멋진 마인드예요. 다만 너무 즐긴다고 막 필요 이상으로 놀아댕기신다든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아, 오렌지님 바다 또 가고파지네요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다녀오셨다는 얘기잖아요. 또 아주 오래전에 다녀오신 걸 또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보통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가고 싶다는 얘기 일단 두 가지가 일단 한 가지 부럽고 예 바다 근데 솔직히 바다 가면 지금 이렇게 더울 때 바다 가면 시원할까 모르겠네. 저는 산보다는 바다 좋아하는 편인데 바다는 잘못하면 그 비싼 파라솔 못 구하면 또 뙤약볕에서 고생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바다도 좋고 그 어렸을 때 자주 찾던 산에 그 계곡 흐르는 곳, 계곡물 흐르는 곳 거기가 진짜 시원했던 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 찾으면 내 키에 잘 맞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미니 풀장도 있고 너무 깊지도 않고 수박 같은 거 넣어놓고 좀 이따 꺼내면 완전 막 얼음돼 있고 아우 아무튼 너무 덥다 이럴 수 있니 진짜 그렇지만 예. 예, 요 여름도 언젠가는 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을게요. 덩덕궁 앱은 무료입니다. 월요일 월간 그 남자 함께합니다. 오늘의 그 남자는 김수인 씨죠. 김수인 씨의 멋진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기쁜 사연, 속상한 사연, 화나는 사연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그중 한 분을 위해서 또 직접 라이브로 노래도 들려드립니다. 2부에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길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쭌디도 만날 수 있고 잠시 후 김수인 씨도 같이 직접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산 멋쟁이님, 어제 해군 하사 막내가 목포에서 집으로 휴가를 와서 매우 기쁩니다. 같이 밥 한 끼 먹기 힘드네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하사, 해군 하사 시군요 막내가. 가만 있어봐. 집이 어디, 아 집이 일산이겠구나. 일산 멋쟁이시니까. 목포에서 일산이면 어우 진짜 먼 거리 달려왔네. 예. 모처럼 휴가 나왔는데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래야죠. 집에서 밥 먹기 진짜 쉽지 않죠.

어찌됐건 이 더운 여름에 너무 더울 때 휴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물론 뭐 요즘은 군부대도 이렇게 저렇게 냉방 장치가 잘돼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을 테니까 집에 와서 편하게 또 친구들하고 시원하게 카페에서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겠지. 해군이면 바닷물에 들어가서 계속 지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죠? 5299님, 불후의 명곡 출연하신 유리상자. 응원 열심히 했는데 아쉬워요. 노래 너무 멋지게 잘하셨어요. 제게는 유리상자가 우승이네요.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첫 번째 순서, 그러니까 저희가 2회차 녹화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저희 스케줄상 2회차 녹화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첫 번째 순서로 아예 내정이 되어 있어서, 그냥 돌리지도 않고 1번으로 나갔어요. 1번으로 나갔는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참가자까지 다 이기고, 마지막 주자만 이기면 이제 우승인데, 올킬이라고 하죠. 처음에 나가서 다 물리치고 우승하는 걸 올킬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거. 야, 목전까지 갔었는데, 너무 씬 언니들 만나지, 뭐야. 박미경 씨하고 신효범 씨하고 둘이 이제 반칙이지, 그 조합 자체가. 그러고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작정하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탁 위에 놓여진 그 생선처럼 발려졌어요. 그 누나들한테.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 누나들이 저희를 바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꽁치되고 승화영이 갈치되고 그래갖고 우승은 못했지만 아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너무 멋졌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했다고 해주시니 예, 우승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9414님, 더워도 너무 덥지만 그래도 땀 흠뻑 쏟으며 걷기 운동 꾸준히 한답니다. 요즘 진짜 하늘과 초록나무 풀들이 다 예술이죠. 그러니까 보기엔 너무 좋다니까 그냥 시각 정보로만 받아들이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촉각이 들어갈 때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자, 전람회의 노래 제이스바에서 듣고요. 우리 김수인 씨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덥디 더운 여름, 바쁘디 바쁜 스케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분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소리꾼 김수인 씨,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꾼 김수인입니다.
0: 김베리님, 오렌지색 볼캡 대학생 같아요.
1: 어, 감사합니다.
0: 볼캡이 뭐예요?
1: 볼캡이 이렇게 이제 캡 모자를 거의 이제 볼캡이라고
0: 그런 거예요? 야구 모자.
1: 야구 모자.
0: 아, 야구 네. 모자 볼캡이라고 해요?
1: 볼캡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구나. 클로버님, 수인님 너무 동안이시다 하셨는데.
1: 감사합니다. 제 나이 어린데.
0: 마이크 잠깐만. 예. 네. 아니 나 동안인데 나 워낙 어려요.
1: 맞습니다. 저 95년생이어가지고.
0: 95년생? 와. 나 군대에서 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아고 왜 누구 뭐 90년대 나오면 자기가 뭐 학교를 갔느니 군대를 갔느니 데뷔를 했느니 그런 얘기 좀 하려고 그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95년생 한창 군대에서 돌고 있을 때네요.
1: 그렇군요. 95년. 제가 95년에 태어났습니다.
0: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기 또 무대 또 해요. 제가 좀 만나자마자 네. 이제 공연 끝나고 좀 쉬나 했더니 아니에요. 또 뭐 하고 있어요.
1: 너무 힘듭니다.
0: 뭘 하고 계신 거예요?
1: 제가 저번 달 그러니까 뭐 효명 그리고 절창이라는 공연 그리고 여우락 페스티벌까지 마치고 지금은 또 새로운 작품을 준비 중인데
0: 예.
1: 그 국립창극단의 레퍼토리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레퍼토리인데
0: 네.
1: 귀토라는 작품이 있어요.
0: 귀토.
1: 네. 그러니까 토끼와 자라라는 뜻도 예, 되고 예. 또 내가 살아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0: 아하.
1: 그러니까 귀토.
0: 돌아갈 길에
1: 예, 흑토차 써서 야. 그래서 그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너무 재밌는 창극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거에 이제 또 주인공을 맡게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야, 또. 10월에도 뭐가 있던데?
1: 아, 10월에는 제가 한 번씩 여기서 들려드렸지만 제가 가야금도 하고 또 가야금 병창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을 타다라는 이름으로 가야금 병창 독주회를 준비 중입니다.
0: 현을 타다. 네. 현 그 가야금 현을.
1: 네, 현 가야금의 현을 타다라고 해서
0: 나는 그 뭐 글자 하나 빠졌나 오늘 회사
1: 현을 타다.
0: 어디 차 타느냐?
1: 아.

0: 가야금의 현을
1: 아,
0: 타다.
1: 그거죠?
0: 네,
1: 예,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어디 차를 타는 게 아니고 농담이에요. 아니 근데 항상 보면 사람이 밝고 맑고 네. 이렇게 그냥 해맑고 어떻게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0: 어려서 그러지 않을까요?
1: 95년생이라 그런가?
0: 95년생이어가지고
1: 그래야지 95년생이 한숨 푹푹 쉬고 다니면 좀 그러지.
0: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리고 약간 늘 낙천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재밌게 네. 살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 늘 재밌는 일이 늘 있진 않지만 모든 일을 재밌게 만드는 거죠.
0: 맞아요. 뭐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그냥 되게 재밌게 생각하면은 재밌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도 원래도 재밌지만 수인 씨랑 함께니까 더 재밌게 한번
0: 네,
1: 꾸며보죠.
0: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월간 그 남자 김수인 편입니다. 참여 안내해 주시죠.
0: 네. 오늘도 라이브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는 실시간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 제가 특별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 0302 그리고 우물정 0302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궁 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연이 뽑힌 분에겐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립니다.
1: 네, 첫 번째 라이브는 미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들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어떤 분이실까요?
0: 제가 제 꿈인데요. 부자 백수. 부자 백수님의 사연입니다.
1: 부자 백수.
0: 네. 선선해서 행복했던 초여름은 지나가고 연일 무더위와 습한 기운이 이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늘어지는 요즘 수인님께서 폭포수처럼 시원한 노래로 여름의 더위를 잠시 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인님의 목소리로 듣는 노래라면 더운 공기 속에서도 잠깐의 바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수인님도 청취자분들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0: 보내주셨습니다.
1: 역시나 요즘 뭐 가장 많은 이야기거리인 더위에 관한 사연이었는데 더위 좀 잘 참는 편이에요? 아니면 많이 타요?
0: 더위는 그래도 잘 참는데 습한 거를 좀 못 참아요.
1: 아, 아이고.
0: 그래서 집에 제습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1: 많아요 심지어?
0: 방마다 거의 꼭 두는 스타일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오늘이 너무 뜨겁고 더워가지고
1: 오늘 특히 더했죠.
0: 아 오늘 진짜 힘들더라고요.
1: 이번 주 내내 그럴 거라는데 어떡하지?
0: 정말 햇빛은 내려쬐고 예. 공기는 너무 덥고 뜨겁고
1: 이럴 때 조금 이제 나이 있는 사람들은 보양식 잘 챙겨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서로
0: 네네네.
1: 챙기고 95년생은 아직 보양식은 신경 안
0: 보양식보다는 95년생들은 영양제를 찾죠.
1: 영양제.
0: 예, 영양제를
1: 뭐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아니다 다르다.
0: 예, 예.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건데
1: 입에 털어 넣는 거랑 그냥 항상 차려놓고 예, 먹는 거랑 예,
0: 저희는 그냥 조그만한 거 그냥 탁 먹는 느낌으로
1: 그러네. 예, 예, 그래요. 어찌됐건 각자만의 그 건강 지키는 방법들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자 백수님 아 진짜 이 닉네임만 읽어도 그냥 기분이 마음이 편해진다.
0: 진짜 제가 너무 꿈꾸는 삶인 것 같아요. 부자 백수.
1: 그래요. 우리 부자 백수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0: 부자 백수님께서 덥다고 하셔가지고 네. 판소리 가운데 이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곡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1: 뭐가 있을까요?
0: 그 우리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예? 그 신봉사가 그 황성의 맹인잔치를 올라가는 길에 그때도 가사에도 나와요. 삼복성염이라고 너무 뜨거운 온유월 태양빛은 내려쬐는 삼복성염이어가지고 예. 옆에 이제 길가에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1: 오 갑자기
0: 그, 예, 유일하게 판소리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 유일한 대목을 제가 하는 곡 갖고 왔습니다.
1: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
0: 네 맞습니다.
1: 뭐 이래요? 아 아니야 그때 보통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살겠다 뭐 이러는데 네. 뭐라 하실까요?
0: 거기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1: 아, 그건
0: 거기는 진짜 시원한 거니까
1: 진짜 시원한 거지
0: 네.
1: 그래요. 부자 백수님을 위해서 우리 김수인 씨가 준비하신 곡 우리 자리 옮겨서
0: 네 옮기겠습니다.
1: 네네. 심청가 중에 신봉사가 목욕하는 대목이라고 하는데요 목욕하면서 우리 신봉사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요 대목만 잘라서 듣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인 씨의 첫 번째 음악 선물입니다.

0: 아, 역시 오늘도 고수 강경훈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 그때여 신봉사가 뺑덕인의 도망친 줄을 짐작하고 할 일 없이 혈혈단신으로 황성 맹인잔치를 올라갈지 날이 차차 밝으니 주인을 불러서 하리 닦고

입을 문지르며 에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 쌍 올라선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수를

0: 여기까지.
1: 아, 저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덜렁이 마녀님 얼씨구 잘한다. 콩콩이,
2: 감사합니다.
1: 콩콩이 손님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요. 얼씨 좋구나 해주셨어요.
2: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아까 누가 그러 다효주님께서 난 왜 북치는 분이 괜히 좋고 그렇지? 하셨어요.
0: 저랑 자리 바꾸실래요? 강경, 저랑 자리 바꾸세요.
1: 강경훈님이 아주 강경하신 분이세요. 예. 그래요. 아, 두 분의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
2: 맞습니다.
1: 참 신봉사니까 목욕하는 대목이 있을 수 있지. 뭐 다른 분은 좀 그렇잖아요.
2: 없죠. 없죠. 유일하게.
1: 예, 예. 다 싶었어요.
2: 목욕하는 대목입니다.
1: 아, 그래요. 어, 아까 그 위에 사연 좀 잠깐 볼게요. 예. 6186님 좀 읽어주세요.
3: 수인님 여우락 갔다가 옹혜아가 그렇게 시원하고 파워풀한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이 났어요. 가야금 연주하는 수인님의 멋진 모습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9월 귀토, 10월 가야금 독주회 다 티켓팅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1: 축하합니다.
3: 제가 기대에 부응하는 연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좋은 공연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라이브의 주인공이 되신 부자 백수님,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으시겠지만
0: 부럽다.
1: 성함 그리고 선물 받으실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아, 이세준의 노래입니다. 이것도 좀 약간 물결이 이 폭포 밑인데.
2: 네.
1: 폭포 밑에서 혹시 그 막 득음하신다고 이런 경험이,
2: 아, 무조건 있어요. 판소리 그쵸? 하는 사람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2: 진짜 그 계곡이나 폭포가 이렇게 내리는 데를 가서, 네, 진짜 소리를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뚫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1: 그러니까요. 저는 뭐 물론 폭포 밑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폭포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0: 만들었거든요. 홍제폭포 거긴 인공폭포긴 한데
1: 너무 좋죠. 홍제폭포
0: 그 앞에서 만들어서 불렀던 녹음했던 노래입니다. 이세준의 물결이 내리는 밤.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김수인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사연들 소개할 건데요. 과연 어떤 분이 두 번째 라이브를 선물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한분한분 사연 좀 볼까요?
1: 네. 크런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 네.
1: 축하해주세요. 일주일 독하게 탄수화물 안 먹었더니 살이 쪽 빠졌어요. 옷 사러 가려고요. 오예, 축하해주세요.
0: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요즘은 그냥 이렇게 주사
1: 위 맞잖아요.
0: 그거 많이 하시던데 그냥 물론 뭐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고는 하는데
1: 근데 그게 또 부작용이 또 있다고도
0: 없을 수가
1: 하더라고요.
0: 없죠. 네. 근데 뭐 사람에 따라 또 거의 수월하게 지나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좀 심각하신 분도 계신데
1: 맞아요.
0: 아무튼 그냥 할수 있으면 그냥 뺄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1: 저도 추천하긴 합니다.
0: 예예. 예. 탄수화물 안 먹으면 좀 기운도 없고
1: 에너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0: 기운도 없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막 이렇던데.
1: 저희 소리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 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밥심으로 소리한다.

0: 약간 이게 있어가지고
1: 예.
0: 고기랑 밥은 꼭잘 챙겨 먹으려고
1: 뭐
0: 노력합니다.
1: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막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이러잖아요.
0: 혼나요, 혼나요.
1: 그쵸? 그럴 것 같아요.
0: 왜, 너왜 이렇게 살 빠졌어? 막 이래요.
1: 넌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0: 근데
1: 지금?
0: 진짜 그래요. 이게 살이 붙어 있을 때와 빠져 있을 때의 소리 차이가 체감이 너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너살 너무 많이 빠졌어. 좀 찌워. 약간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1: 제가 아는 어떤 그 음원 강자 가수 한 분도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되게 처음에 등장할 때 체격이
0: 네.
1: 좋았거든요. 근데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근데 살을 쪽 빼갖고 나타났는데 와, 와, 너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형, 근데 노래가 조금 잘안 돼요. 그래서 조금
0: 맞아요.
1: 다시 쪼여야 될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0: 근데 이게 애초에 이제 그 골격 자체에 붙어 있는 살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그래도 해줘야
1: 아, 그쵸.
0: 소리하는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1: 크런치님께서는 뭐 소리하실 일 없으시다면, 예, 잘 유지하시면 될것
0: 네,
1: 같습니다.
0: 여기서 다더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미스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더위 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어떻게?
0: 더위 먹어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밤 되어 간신히 일어나 이제 설거지하고 내일 아침밥 합니다.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요새 더위 먹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1: 그러니까 본인은
0: 진짜 힘드시겠어요.
1: 더위 드셔도 또 가족들 밥은 먹여야 되니까 또
0: 그렇죠. 또
1: 설거지.
0: 불 앞으로 가시는 거죠, 또.
1: 아우, 힘들어.
0: 아유.
1: 알아서 좀 끼려 먹지, 라면이라도.
0: 화이팅 하시면, 네,
1: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1: 예.
0: 하세요. 746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린다. 위로해 주세요. 에어컨 때문인가 봐요. 다들 냉방병 조심하세요.
1: 조심해야 됩니다.
0: 진짜 이 냉방병 저도 옛날에 한번 걸려봤었는데
1: 아.
0: 진짜 이게 여름 몸살이 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1: 제가
0: 잘 떨어지지도 않고.
1: 아, 그게 밖에 진짜 요즘 그렇잖아요. 진짜 덥잖아요.
0: 네.
1: 안에는 진짜 춥고
0: 너무
1: 상대적으로.
0: 추워요, 또
1: 네.
0: 안에는.
1: 저도
0: 그래서
1: 하루 종일 그 오늘 연습실에 있었는데 연습실 안은 진짜 추워요. 왜냐면
0: 맞아요.
1: 조금만 더우면 막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땀나고
0: 네.
1: 땀이 나면 실내니까 금방 냄새 나잖아.
0: 맞아요,
1: 아예
0: 맞아요.
1: 땀이 전혀 안 나게 하려다 보니까 비행기 같은 데도 그래서 이렇게
0: 아,
1: 춥게 하는
0: 너무
1: 거래.
0: 너무 힘들어요.
1: 근데 그게 우리 몸이 95년생까지는 뭐잘 버티겠지. 추웠다
0: 아직까지는
1: 더웠다.
0: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1: 그러니까
0: 그래도 저도 늘 이렇게 셔츠 같은 걸 하나씩 가지고
1: 좋은
0: 다녀요.
1: 생각이시네요.
0: 저는 이제 몸이 차가워지면 안
1: 아,
0: 되니까 꼭 가지고 다닙니다.
1: 예. 참 어린 친구지만 배울 게 많습니다.
0: 안잘레나 졸리언님이 보내주신 사연. 우연히 옛 친구 소식을 들어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그 첫사랑 그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너무 무거운 하루네요. 위로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이고, 저런.
0: 아이고, 진짜 이럴 때 너무 힘들죠. 정말.
1: 인생에 있어 또 굉장히 그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해줬던 분이잖아요. 예, 아주
0: 그렇죠.
1: 각별할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안젤레나 졸려님 위로가 필요하다고 사연 주셨고요.
0: 네. 모자이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겨울에 유럽 가려고 항공권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큰돈 쓰는 건 처음이라 떨려요. 열심히 일해서 카드값 갚을게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잘하셨어요, 진짜.
1: 잘하셨죠. 예.
0: 이거는 항공권에 큰돈 쓰시는 거는 잘하신 겁니다.
1: 그럼요, 무조건 잘한 거죠.
0: 네.
1: 아, 유럽 어디 나라마다 또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유럽 하면은 너무 멋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0: 너무 비싸요.
1: 주의해야 될 것들,
0: 네.
1: 소매치기도
0: 아,
1: 여기
0: 맞아요.
1: 초치는 소리인데,
0: 프랑스 뭐 이런데.
1: 네, 그런 좀 조심하셔야 될 거,
0: 네.
1: 꼭 누려야 할 거, 미리미리 공부 잘해서 재밌는 여행 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네.
0: 미나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다 더운 사연이네. 너무 더워서
1: 더워.
0: 아이스 음료만 하루에 몇 개씩 먹다가 배탈 났어요. 며칠째 기어다니고 있어요. 얼른 나오라고 호호해주세요.
1: 어떡하니 세상에.
0: 어떻게 진짜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얼죽아요. 저도
1: 그러세요?
0: 저는 진짜 막 얼어 죽을 것 같아도 아이스를 마시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1: 아유,
0: 그러더라고요.
1: 그럼요. 오히려 차라리 겨울에 마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
0: 그렇죠.
1: 예.
0: 아예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을 때.
1: 예. 그 여름에 한잔 정도는 괜찮아도 그거 계속 입에 달고 살면,
0: 맞아요.
1: 그러니까 자칫하면 여름에 더위 먹거나 배탈 나거나 이둘 중에 호 해달래.
0: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0: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호 한다고 배탈이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0: 그러니까요. 어디 그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보통 호는 어디 꽝 붙이거나 맞았을 때.
0: 맞아요, 맞아요.
1: 배탈은 이제 이렇게 쓰담쓰담. 7416님.
0: 네, 한여름밤 잠 못 이루는 영혼들에게 감성 돋는 노래로 스르르르 눈을 감게 만들어주세요. 열대야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1: 그래요. 뭐 사연이 계속 덥다. 난 더워서 네, 이런 식으로 힘들다.
0: 네, 맞아요.
1: 나는 이런 식으로 힘들다. 다 그 얘기네.
0: 그 잠 못, 그러니까 스르르 눈을 감게 만들어주는 노래는 우리 선배님의 노래들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눈을 번쩍 띄어야 할 때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7416님 오늘 일단 탈락. 죄송합니다. 자, 하이랑님.
0: 네, 고등학생 아들이 물리학원에서 블랙홀 이론을 배워와서 자꾸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괴로워요. 그만하란 말도 못하겠고 제 답답함 알아주세요. 그래도 네. 이게 저도 워낙 이제 엄마한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1: 효자다, 효자. 네. 다정한.
0: 그 저는 진짜 엄마랑 오늘도 어머니랑 한 1시간 정도 통화하고 그냥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또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1: 그럼요.
0: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또 저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또 이렇게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연락이 소홀하게 되면은 또 그런 거에 또 서운해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1: 근데 또 어머니도 우리 수인 씨가 블랙홀 이론 한 시간 동안 통화하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안 바쁘니 하실 수도
0: 그러니까요.
1: 있죠.
0: 그러니까요.
1: 그 우리 고등학생 아들이 빨리 우리 엄마가 블랙홀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네.
0: 맞습니다.
1: 인상파님이십니다.
0: 며칠 전 정신 잃고 쓰러져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평생 안고 갈 흉이 생겨 인상이 나빠진 것 같아요. 더운데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1: 어머나 세상에.
0: 어떡해.
1: 아니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고요?
0: 그러니까 얼굴이 크게 이게 좀 이렇게 평생 이제 남아 있는 흉이 생기신 것 같아요.
1: 되게 큰 일을 당하신 건데 그냥 별거 아닌 듯이 써주셔가지고
0: 어떡하지? 되게
1: 아이디도 세상에 인상파라고
0: 인상파
1: 내가 못 살아.
0: 인상이 나빠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글 쓰시는 거 보니까 네. 속이 너무 따뜻하신 분 같으신 것 같아요.
1: 너무 긍정적이시고 예, 다 그런 분들한테는 흉도 잘 안 남아요.
0: 맞아요.
1: 예,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흉터 크림 잘 바르시고.
1: 네네.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0: 콩콩이 순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발목을 다쳐서 한동안 운동도 못하고 있어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계속 먹게 되고 힘들게 뺐던 살도 다시 쪄버려서 마음이 많이 속상해요. 오늘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수 있는 노래 한 곡 선물해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1: 이야. 한 분은 살 빠졌다고 축하해달라고 노래해달라고
0: 한 분은 쪄지셨다고
1: 속상하다고 노래해달라고 오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가 궁금해. 일단 콩콩이 손님 빨리 발목 다치셔야 되는데 진짜 오랫동안 아프시네.
0: 그러니까요.
1: 예, 예. 잘 먹어야지 빨리 아니다. 아니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빨리 다친 거 빨리 나으셔야 되는데 제가 다치셔야 된다 그랬나?
0: 발목을 다치신 게 빨리 쾌차하시기를 그래요. 바라겠습니다.
1: 그래요. 빨리 그러시길 바라겠고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오늘 일단 제목부터
0: 다 오늘 더워요. 아파요 이런 게 많아서 네. 사실 제가 들고 온 노래랑 잘 맞을지는 묻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제가 들고 온 노래 마지막 곡은 그 춘향가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과
1: 예?
0: 그 옥 중에서 이제 풀려난 춘향이 재회를 하는 대목인데
1: 이몽룡과 춘향이 재회하는
0: 대목이에요.
1: 예. 말 그대로 금이환향해가지고
0: 네, 금이환향한 이제 이도령이 이제 춘향을 다시 맞아들이는 대목인데
1: 네.
0: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원합니다. 곡이 근데 진짜 곡 자체가 시원시원한 음계로만 다 짜져 있어서
1: 네.
0: 이 노래를 듣고 좀 더위를 식히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 그래요. 그러면 재회와 어울리는 사연이 뭐 있을까?
0: 재회. 아까
1: 네.
0: 그 친구분이
1: 예.
0: 그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한테
1: 네.
0: 들려드리면은 좋지 않을까요?
1: 그래요,
0: 이게
1: 그래요.
0: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몸은 떨어지게

0: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다 만나잖아요.
1: 언젠가는 다 다시 만날
0: 언젠가는 다
1: 사이죠.
0: 다시 만나는 거니까
1: 네.
0: 재회의 의미로 안잘레나 졸려님께 이 곡을 선물해 드릴게요.
1: 아.
0: 우울하신 마음이 조금은 좀 해피바이러스가 찼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자리를 또 이동해
0: 네.
1: 주시고요. 아, 우리 하늘의 별이 된그 친구, 예, 또 한양의 과거 시험 보러 간 이몽룡, 예, 서로 더 좋은데

0: 하는 대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1: 그때여 춘향 오치는 어사또가 벌써 사위인 줄도 알았고 춘향이가 상방으로 붙들려가 울다가 웃다가 이 야단이 난 줄을 벌써 알았건만은 간밤에 원체 사우를 괄세운 관함이 있어 염치없어 못 들어가고 저 산문 밖에서 뒷짐 짊어지고 이만하고 서 있다가 춘향 입에서 우리 어머니 소리가 나니 옳다 인제 되었다 싶어 이 말이 떨어지듯 마듯 들어가는디 어디 가야.

나나나 말도 마소 내가 났네 장비야 배달칠라 열려주냥 난비루네 네 여러분들 오늘도 3분간이 그리 드실 것이냐 예 헐시구나 절시고 절시구나 절시고 풍신이 저렇거든 보국 충신이 아니 될까 어제 저녁에 오셨을 때 법사 헌주를 나눴으나 남이 알까 염려가 되어 천기도 서를 막노라

달이야. 위에서 부신 물이 발치까지 내린다고 내 속에서 떠나거든 만구열려가 아니 되겄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절로

0: 보소 아들 낳기를 원치 말고 춘향 같은 딸을 낳아 곱게 곱게 잘 길러 서울 사람이 오거들랑 묻도 말고 사위를 삼수 월시구 월시구 절시구 헐시구 절시구 칠시구 팔시구 헐시구나 절시구.
1: 춘향가 가운데 이몽룡과 춘향이 제외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칠씨구 팔씨구?
2: 네, 이게 저희 제가 하는 버전이라고 할까요?
1: 아,
2: 이
1: 예, 예.
2: 저 제가 하는 버전의 춘향가는 예.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많은 게 특징이어가지고
1: 만들어내신 거죠?
2: 네, 그 이제 그 동초 김현수 명장이 선생님께서 만드신 가사입니다. 칠씨구 아. 팔씨구.
1: 아, 그런 게 진짜로 있어가지고 만약에 소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면 그거 그렇게 막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2: 네, 이럴 뻔했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1: 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안잘레나 졸려님께 선물해 드렸던 김수인 씨와 강경훈 씨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2: 감사합니다. 예, 예.
1: 보름달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2: 와, 감사합니다. 이런 판소리를 방송에서 라이브로 듣다니 나 국악 좋아했네. 항상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김수인이 너무 감사해요. 이음밤 만세. 아, 감사.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저희 방송 들으시다가 이런 분들 많으세요. 어? 나 국악 좋아했구나. 몰랐네.
2: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인은 다 그 내재되어 있는 DNA에 국악의 DNA들이 있기 때문에.
1: 맞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까요?
2: 2112님이 보내주신 건데, 캬, 목청이 시원시원하네요. 부산은 40도 넘었는데 열대야도 다 날아갈 음색이네요. 아이 좋아하러 보내주셨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우와.
1: 40도? 40도 부산 40도 넘었고 양산 거기는 며칠 연속 40도를 훌쩍훌쩍 넘었더라고요.
2: 진짜 더우시겠어요.
1: 예, 근데 열대야도 날아갈 음색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멀간 그 남자 김수인 씨와 함께 했습니다.

0: 입니다. 오늘도 두 곡의 라이브 너무 멋지게 해주셨고요. 가시기 전에 참여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참여 안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네 남자들이 각자 개성에 맞는 라이브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사연에 맞춤 라이브로 준비하고 있어요. 노래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인별그램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클릭하고 남겨주시면 아주 좋은 노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두 번째 노래 사연자분이신 안젤레나 졸려님께서 또 사연을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만나고 싶어요.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얘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1: 네, 꼭 만나시길. 예, 다음 생에 아니, 만나시길.
0: 거기 코멘트는 안 합시다. 우리는 그냥. 네. 9751님께서 수인아 누나다 몸 조심하거라. 친누나?
1: 아닐걸요. 이 번호는 저희는 가족들이 이제 같이 함께 번호를 쓰고 그냥 있어서
0: 그냥 9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1: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누나님.
0: 그럼 우리 4주 후에 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주 후에 오겠습니다.
0: 그리고 015B의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들려드리면서 수인 씨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문을 열어준 곡은 혜은이 씨의 파란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던데 아마도 공연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사랑빛님, 애들 방학이라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네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맞습니다. 여름방학 너무 더우니까 어디 집 밖을 나서기가 무섭죠. 이런 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영장 가기도 무서워요. 수영장 물도 미지근해요. 시원하지가 않고. 그리고 왔다 갔다 그 햇볕에 노출이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야 진짜. 1089님 우리 아들 처갓집 식구들이랑 피서 갔어요. 아들아 나도 여행 가고 싶단다. 나도 딸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너무 속상해요. 아, 요거는 그냥 가벼운 푸념 정도가 아니고 정말 서운하신 마음 담으신 것 같아요. 아드님께서 그래요. 뭐 처갓집 식구들이랑 피서 가는 거 뭐라 할 수는 없죠. 또 예, 그쪽에 또 사랑받는 사위이면 좋은 거고 예, 그쪽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있고 아내들도 다 좋은데 거기만 가? 아니겠죠. 예, 갔다 와서 무슨 또 다른 계획이 있겠죠. 예, 미리미리 좀 알려주면 좋으련만. 아유 참 같이 속상하네. 1089님 딸 하나 더 낳으시지 그러셨어요. 진짜 기회가 없던 것도 아닐 텐데 좀 어? 에이 진짜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네, 다른 계획이 우리 아드님께 더 좋고 귀한 신나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러블리 수우님 무리하게 바쁘게 근무하다 보니 몸살이 심하게 나서요. 오늘도 수액 맞고 왔어요. 모두 모두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아이고 저런 어떻게 이게 건강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뭐 그 이유는 벌써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언급을 했고요. 더 몸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 풍경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새 벌써 가물가물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다면 예, 사진 찍은 거 있나 한번 핸드폰 보시죠. 어디 가서 놀러 가서 찍은 사진, 뭐 그냥 집안에서 뒹굴뒹굴하다 찍은 사진, 책 한 권 오랜만에 읽고서 뿌듯해가지고 그냥 내 손 나오게 딱 잡고 찍은 사진.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주말 사진 보내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봅니다. 모두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뽑아드리고요. 우리 스태프들이 또 투표로 한 분 뽑아서 유튜브에 사진 공개하고 선물 두 개 보내드립니다. 주말 인증샷 샵 0301로 받습니다. 이미지 전송에는 기본적으로 100원이 들어요. 송골매의 노래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넌 내게 반했어. 노브레인의 시원한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주말 풍경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9315님, 시원한 계곡 사진 보내드립니다. 사진 보시면서 이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고 시원한 기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계곡, 저런 데가 진짜 제일 시원해. 일단 사진에 나와있는 그 물이 그늘져 있어요. 저런 데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고 차가워. 아니 얼어 죽을 것처럼 시원하죠. 5300님, 주말에 햇볕 좋은 마당에 고추 널어서 말리고 너무 뜨거운 한낮엔 태양을 피해 바닷가 카페에서 시원한 차도 마셨어요. 몸은 힘들지만 나들이 다녀오면 힘이 좀 나네요.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마당에다가 고추를 말리는 지역에는 옛날에는 동네에 카페 같은 게 없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고추도 말리고 뭐 밭에서 뭐 재배해도 또 좀 나중에 또 근처에 카페 가가지고 예, 더위 식힐 수 있고. 야, 이게 참 옛날에 비하면 진짜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5300님 아주 알차게 보내셨네요. 예, 고추도 말리고 카페도 가서 차도 마시고. 3496님 주말에 문화생활하면서 보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하고 싶은 문화생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올해 작가상을 받은 어떤 책, 예, 뭐 많은 그 작가분들이 예, 함께 책을 지으신 건지 아니면 작품들을 모아놓은 건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제 책을 사셨군요. 그러니까 또 주말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주말까지 막 죽어라 일하는 사람도 뭐 의미가 있겠고 또 그만큼 열심히 산다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쉬는 날에는 쉬시는 분들이 제대로 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이고 물론 뭐 여건이 허락이 돼야 되는 거지만 이 뭐야 친구분들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영화 보셨구나. 저 스파이더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굿즈라고 해야 돼? 그거 이렇게 손으로 들고 포토 티켓? 저런 식으로 나와요? 티켓이 요즘엔? 아휴 진짜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이 하도 바뀌니까 갈수록 무식해지는 것 같아. 이게 뭔가 계속 그거예요. 흐르는 물에서 배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계속 노를 저어야지 그냥 현 상태라도 유지를 하지 안 그러면 그냥 흘러간다고. 어제보다 조금 무식해진 준디는 몰랐던 포토티켓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니다. 좀 아까보다 조금 유식해졌다. 이제 배웠으니까. 아, 겨우 노 세 번 저었네. 자, 수박 화채님께서 주말에 야외 포토존과 이벤트가 있는 공연에 다녀왔는데 그 사연 좀 볼게요. 수박 화채님 사연. 수박 화채님 사연 좀 볼게요. 오른쪽에. 예. 사연. 네. 정말 잠깐 서 있는데도 땀이 줄줄 뜨겁더라고요. 예, 소년시대 OST 모어의 깊은 밤에 우리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어의 깊은 밤에 우리 신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게요.

저밭 아 저는 아니다 바다에 누워 예, 이무진 씨의 노래였습니다. 높은 음자리의 노래를 이무진 씨가 멋지게 다시 불렀죠. 7416님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말에도 어김없이 일어나서 집밥하고 남편 도시락 쌌어요. 이른 아침 덜 더울 때 집밥하면서 여름나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렸고요. 아이고 도시락도 정성스레 참 맛있게도 저기 도시락에 저걸 다 싸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옛날 네모난 형태의 도시락은 아니고 둥근 형태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도시락인가 보다. 남편분 도시락 쌌다는 얘기는 주말임에도 남편분은 출근하셨다는 얘기겠죠? 예. 설마 나 친구들하고 소풍 가 도시락 싸줘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애 많이 쓰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저녁을 오늘 좀 일찍 먹었는데 갑자기 그냥 확 식욕을 당겨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5299님 몇 년 전부터 여름만 되면 한 달 반 정도 택배 기사님들 드시라고 음료수 드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주말에도 택배 기사님들이 일을 하셔서 주말에도 음료 챙겨드리고 있어요. 더운 여름 잠시나마 쉬어가게 시원하게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쁜 사연과 함께 그 아이스박스에 각종 음료수 착 꽉꽉 눌러서 예, 챙겨놓으신 사진 그 옆에 뭐였죠? 아 예예 뭐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과자 같은 것도 챙겨놓으시고 와 얼마나 힘이 나실까요? 사실 택배 기사님들 뭐 그렇고 또 아파트에서 이렇게 경비를 해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고마운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가끔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 당신들이 뭐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벌라고 하는 거지. 내가 주문하니까 일거리가 생기는 거고 내가 관리비 내니까 직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보더라고요. 뭐 그게 100%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왕 사는 거 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실까요? 그러면 더 행복한가 의문이 가곤 합니다. 예, 제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5299님의 멋진 사연이었어요. 4101님 아파트 윗집 이웃님이 따뜻한 마음 가득한 쪽지와 선물을 전해주고 가셨어요. 따님 첫 생일을 맞아 예쁜 마음 전해주시는 이웃님 덕분에 흐뭇해지는 시간이었네요.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하셨어요. 자 위층에 사는 분이 그 딸의 첫 생일을 맞아서 아래층에 사시는 이웃께 선물을 전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주변의 모든 분들께 드린 걸 수도 있고 제가 그 작은 편지까지는 제 눈에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는 남자의 두 명이 살다 보니까 아래층 사시는 분들께 거의 뭐 원죄를 지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딸기도 보내고 뭐 귤도 놓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안 보내셔도 된다고 그 정도 층간소음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이렇게 고맙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마음 존중하여 이제 끊었는데 그런 일환이 아니었

였나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이 주고받는 선물들 너무 부담되는 게 아니라면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예. 그 선물 누가 처음 이름 지었는지 참잘 지었어. 선물 우리가 하도 좋은 뜻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이름이 이뻤던 건가 모르겠네. 싸이와 헤이즈가 같이 합니다. 밤이 깊었네.

또다시 밤이 깊었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 둘러보니 혼자 세상의 짐을 싹 다 짊어졌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다가지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래본다. 그게 뭐든 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지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만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돌이 정에 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다가야 돼.

바람의 노래, 소향 씨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몇 장만 더 보고요. 장원을 또 뽑도록 하죠. 6148님, 어제 남편님이랑 1박으로 여행 다녀왔어요. 너무 더웠지만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이라는 거 다녀왔네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님께서 이젠 더우면 밖에 나가지 말자. 굳은 의지를 밝히셨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되게 멋진 곳에 다녀왔는데 좀 더워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남편분 얼굴에도. 그러니까 이게 사연에 뭐 너무 더웠지만 둘이서 여행 다녀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이라는 곳 다녀왔네요가 다야. 예, 두 분 다 많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요. 더울 때는. 근데 이게 사진으로 보면 참 멋진 곳인데 우리나라예요? 1박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겠거니 싶은데. 9193님, 주말에 책상 정리하다가 M4 사인 CD 발견해서 찍었어요. 우리 쭌디 완전 아기 시절을 하셨는데. 보고 또 아니다. 저게 맷집이지 뭐 어떤 노래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백이성 씨, 최재훈 씨, 김원준 씨, 이세준 이렇게 한껏 멋을 부리고 사진 작가님이 시키는 대로 이 포즈 저 포즈 하다가 결국 저는 손 하나를 어쩔 수 없어 주머니에다 찔러 넣고 한 손은 어디 갔냐? 한 손은 김원준 씨 어깨에다 올리고 애기 시절은 아니 한 십몇 년 된 거네요 저것도 벌써. 이번 주말에 제 콘서트 때 이제 M4가 모입니다. 김원준 씨는 원래 오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다른 스케줄이 생기셔가지고 아쉽게 참여를 못했고 백이성 씨, 최재훈 씨, 저 이렇게 셋이서 M4, M3라고 해야 되나? 예, 이제 게스트 형태로 그 무대를 꾸미는데 친구들 오랜만에 모여서 노래하겠네요. 자, 오늘 풍경 주말 풍경 나눠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5분 선정하였습니다.

있습니다. 7426님, 5300님, 5299님, 5753님, 6186님 이상 다섯 분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베스트 포토, 아주 오늘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또 시원한 사진이 많아서 제작진들이 굉장히 한 분 고르는데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올라갔죠? 예, 5299님이십니다.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나눔 몇 년째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아주 귀한 사진을 보내주셨죠? 자, 5299님께 두유와 떡세트 선물 두 개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것도 혹시 나눔하는데 쓰이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됐든 본인이 드시든 나눔하시든 예, 귀하게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아이스박스에 저 음료수들 꾹꾹 그냥 테트리스 하듯이 차곡차곡 눌러서 쌓아놓으신 것 좀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K 클래식 한 장 넘기러 넘어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요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는요,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토속 민요도 있고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노래도 있습니다. 또 20세기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민요도 있고 20세기 중반쯤에 만들어진 민요풍 가요들도 민요처럼 널리 불리곤 합니다. 꽃타령이라는 곡 많이들 아시죠? 꽃을 사시오 꽃을 사 하는 그 노래. 이 곡은 남도 소리를 바탕으로 한 신민요라고 합니다. 이 신민요 꽃타령은 가야금 병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악 이론가이자 교육자 박헌봉 선생이 작사를 했고요. 가야금 병창 예능 보유자였던 박귀희 명창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가야금 병창 꽃타령은 흥겨운 장단, 경쾌한 선율의 밝은 노랫말로 널리 사랑을 받아왔죠. 이 노래를 재즈로 편곡한 곡이 있습니다. 가야금 대신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이 함께하고 재즈 보컬리스트 남예지가 부르는 꽃타령 들어볼까요?

가야금 병창으로 불리던 아주 경쾌한 꽃타령이 아 요렇게 끈적끈적하게 약간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곡은 남예지의 오래된 노래 틈이라는 음반에 실려 있어요. 자, 이 음반에는 고려가요 가시리의 곡을 붙인 노래부터 남도민요, 경기민요, 서도민요 그리고 사해찬미, 목포의 눈물까지 오래된 우리 노래들이 재즈로 다시 만들어져 담겼습니다. 나무님께서 공중에 하트꽃이 마구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 나다님 국악이에요? 와인바에서 듣는 음악 같은걸요? 웨스턴가드님 흐느적거림 꽃이 싱싱한 느낌이 없어요 해주셨어요. 이게 그 재즈라는 음악 자체가 좀 굉장히 친절한 음악은 아니죠. 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 귀를 막 파고들어서 가슴에 온다기보다 좀 내가 내 의사를 갖고 다가가야 친해질 수 있는 음악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서 꽃사시오도 약간 꼭 이걸 팔아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뭔가 이렇게 의지가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고 아무튼 난 파니까 네가 마음에 들면 사 약간 이런 느낌? 재즈적인 정서를 담고 있어서 그런지 예, 그렇게 꽃을 사시여 꽃을 사 적극적으로 판촉 활동에 나서지는 않는 꽃집의 아가씨였던 것 같습니다. 남예지의 꽃타령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네요. 인순이 씨의 창부타령 이어집니다.

고영렬의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대의 날개가 되어. 그린에비님께서 이 노래는 생경한 이끌림, 왠지 모를 허허로움은 뭔지, 님 그림 하는 맘 하셨는데 감상평도 작품입니다. 자, 이음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순서도 모두 마치게 되었네요. 덥다 얘기하면 사실 더 더운데 덥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덥기를 기대하면서 김율희, 서영도가 함께한 끝없는 마음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예, 편안하게 푹 주무시는 그런 밤 되세요.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차올랐다. 사라졌다. 치솟았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멈춰섰다. 돌아봤다. 떠올렸다. 나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0: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동안 만 시간의 법칙이 마치 유행처럼 회자되던 때가 있었는데요. 한 분야의 전문성을 얻으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은 투자해야 한다 하는 이론이었죠. 우리의 뇌가 일정한 숙련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기 위한 시간이 1만 시간이란 건데요. 물론 이견이 제시돼 있긴 하지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적어도 만 시간을 투자해야 어느 분야든 일정 경지에 도달한다는 이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지난날의 우리 예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1만 시간의 법칙 이상으로 자신의 기예를 연마하고 마침내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예인이 됐던 유사한 사례가 여러 기록에서도 보입니다. 끊임없는 연습, 연마 과정 무척 중요한데요. 우리 음악인들이 수없이 반복 연습을 하는 중요한 곡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밑도들인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들어봅니다. 조성래의 대금 연주입니다.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 지곡 들으셨는데요. 조성래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정 분야의 일가를 이룬 분들이라면 아마도 그 누구라도 긴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그 결과 일가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걸로 정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이견이 제시돼 있긴 합니다.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고 지능이 다르고 또 몇 살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이견입니다만 중요한 건 한 분야에 입문을 해서 꾸준한 시간을 투자하고 한 길을 걷는다면 언젠가 일정한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정직한 그 이치겠죠. 오늘 밑도들이를 듣다 보니 10년간 매일같이 인왕산에 올라가서 밑도들이를 연주했던 대금의 명인 정약대 이야기 그리고 남들보다 몇십 갑절 연습을 했다 하는 김계선 명인 우리 지난날 명인들 이야기가 생각나서 1만 시간 법칙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뛰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어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는 당악곡의 하나, 낙양춘 준비했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낙양춘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소용이 불안이 뗄지라도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남창가곡 중에서 떠들썩한 기분으로 호탕하게 부르는 노래 바로 소용이입니다. 소용이란 제목이 시끄러울 소자와 솟구칠 용자를 써서 표기하는데요. 이 가곡의 후반부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때론 해악도 곁들여지고 약간의 과장도 나오는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용이도 바로 그런 곡에 속하는데요. 다른 말로 삼뢰라고도 표기합니다. 석삼자와 우뢰뢰자를 쓰는데요. 삼수대엽을 뇌성처럼 부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남성들의

5가지 희망사항을 담아놓은 노래, 우조 소용이의 노랫말 장별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초장, 불 아니 뗄지라도 절로 익는 솥과 2장, 여무죽 아니 먹여도 크고 살저 한 걷는 말과 3장, 길쌈 자라는 여기첩과 술 샘는 주전자와 양부로 낳는 가문 암소 4장, 평생에 5장, 이 5가지를 두량이면 부러울 것이 없어라. 남창가곡 우조 소용이 불 아니 뗄지라도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입니다.

불 아니 뗄지라도 절로 익는 솥과 여무죽 아니 먹여도 크고 살쪄 한 걷는 말과 길쌈 자라는 여기첩과 술 샘는 주전자와 양부로 낳는 가문암소 평생에 이 다섯 가지를 둘량이면 부러울 것이 없어라. 남창가곡 우조 소용이 불 아니 뗄지라도 들으셨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진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듣겠습니다. 정릉학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가진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정농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입니다. 평농은 조선 후기에 형성된 음악인데요. 농낙편 풀어서 평농 계락 편수대업 이런 음악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면서 음악의 속도나 내용 면에서 근엄했던 가곡이 한결 속도도 빨라지고 내용 면에서 해악도 곁들여지거나 또 긴장이 완화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들으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과 같은 노랫말도 그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우리 소원을 들어준다는 별로 섬겨왔던 북두칠성에게 무언가를 빕니다. 비는 내용은 연인과 더 함께 있고 싶으니 샛별을 뜨지 말게 해달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요. 이 농락편과 같은 음악에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듯한 혹은 재치 있는 그런 내용의 노랫말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겠죠.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던 임을 만나 정엔 말삼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 놓아 샛별 없이 하소서.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롱 북두칠성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박범훈류 피리산조 준비했습니다. 박범훈류 피리산조는 스승 지영희가 경기 남부지역의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형성해 놓은 피리가락을 기반으로 한 음악입니다. 거기에 작곡의 개념을 더해서 자신의 피리산조를 완성했습니다. 사실 피리라는 악기는 몸체가 작고요. 음역도 좁은 편이라서 이 악기로 산조를 연주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피리산조가 늦게 형성된 이유이기도 하죠. 박범우는 피리 연주자 겸 작곡가이기도 해서 좁은 음역의 피리로 산조를 연주할 때 다양한 전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피리에 다양한 주법을 넣어서 피리 산조의 멋을 한결 더하고 있습니다. 진양부터 자진 몰이까지 연주되는 박범훈류 피리 산조 짧은 산조 듣겠습니다. 이종대의 피리,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범운유 피리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남도민요 오곡타령 준비했습니다. 오곡하면 곡식을 먼저 연상하실 텐데요. 오곡백화의 오곡이 아니고요. 음악 다섯 곡을 말합니다. 조국래 명창이 평소에 자주 부르시던 노래 다섯 곡을 모아서 엮어 부르는 곡인데요. 목화밭을 맬 때 부르는 염장소리, 또 매화타령, 개고리타령,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을 이어서 부르는 음악이죠. 조국래 외 여러분의 소리로 오곡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로 이세 난방에 연하려나.

고 올리고 미나리.

아니니 불려셔놓고 반지미대 갱아리할로

남도민요 5곡 타령 들으셨는데요. 조곡리의 왜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웃다리 풍물가락 들려드립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입니다.

웃다리 풍물가락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 배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단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운담 풍경인데요. 운담 풍경, 구름운자, 맑을 담자, 바람풍자, 가벼울 경자를 씁니다. 구름은 맑고 바람은 가볍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산천의 여러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이 곡의 제목이 운담 풍경 근오천으로 시작되는 송대의 정명도의 시에서 가져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가 운담 풍경을 장서윤의 소리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렇지. 성곡선우

단가 운담 풍경 들으셨는데요. 장서윤의 소리,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비나리 골랐습니다. 이 8월을 시작을 잘 해보자 하는 의미로 골랐는데요. 비나리 선고사 소리 듣겠습니다. 전병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발언. 이 8월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드네요. 비나리 선고사 소리 들으셨는데요. 전병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라서 오늘은 뭔가 신선한 기분이 드는데요. 8월은 전체적으로 7월의 기분과 많이 달라진다 하는 생각이네요. 앞으로 한두 주 휴가 기간이 집중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주로 가면 날씨 변화가 많아집니다. 날씨에 따라 기분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좀 더 쾌적한 기분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즈음이 8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8월의 첫째 월요일 시작 산뜻하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배금 무릎 쓰고 가중아 둥둥 넣대 땅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저쪽 지척이요 동네 장망 허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는 상혁도 활혁도 작교 바래보니 어쩌둥 남가는 헛내는 도거를 둥둥 울리며 허기야 저간이 어떻게 법이 아니냐 소벽사명장한테 불승청원 각비래라 날아오나 저기 이러기 가르떼를 집에 모르고 일점이 좀 떨어지니 평사다 아들기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지 청파상 왕래거니 석양촌이 거인올 오현봉을 너무 황등도 들어가 이십오여 다녀오래 안주까지 시앉아 두견성을 받아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거대공 강자유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들고 불부반 백운청자 공유유라 금등을 진대여 춘사촌 들어가 공소장과 누르게다 당대화를 통 전부의 내포를 통 떠오르지고 이소를 진대여 개명산을 올라 장사방은 간구도 군단중산 올라가니 실성당이 빈터요 연조지간을 지내여 창성을 진대여 갈성산을 넘어 정경을 들어가 한극전에 굴라 앉아 만호장안 구경하고 경상문 내달라 장남은 지내 동강을 들어간 산밀대의 백이로다 조동 700리로 숙기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그주를 다달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마 할망국의 강동다리 건너 평양은 영광경 무병누를 대경하오 대동강 장류물 지내 통도로 들어가 망울대 광덕정 파경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의시가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로 살펴보니 저리한 그대운 내기 중력으로 흘리죠 금화금성 분개하고 중당중춘이 해돌아 토북망월 대소사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뿐물이 빈빈하고 궁소에 그게 가야만 만세 지금 당일하동 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어를 품에 흥부가 사는지라 저제비 가동을 보아 닭실을 집에 물을 고가중어 동동 높이 성내다라 칠패팔패 비들어진 애국애를 얼른 넘어 동작강 흐르가 성방을 지나요 남타령 고개 넘어 두쪽 제접 베끼고 허중어 둥둥 높이 떡 흥부지부를 당도 안으로 벌벌 날아들어 털보구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운다 지지지지지지지 거지연지 우집에 낙지각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소재차로 한지포지 우집에요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번거없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한 물고 동서로 남는듯 미국 정한계 난처럼 물고 송대간으로 넘노란듯 방으로 벌벌 날아들 때

간대지리 전쟁비에 거동을 보아 봄평박실할 집에다 물건 일지 허르건 일다 흥부양주 안진 앞에 또 날 차리고 백군간으로 날아간다 흥부 마누라가 주소들더니 여보 영감 제비가 연실을 물어왔소 어디 보세요 이 사람아 이것은 연실이 아니라 박실로세 동편 처마 끝에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건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다리고 가난 다량으로 한바탕 우는디 가난디야 가난이야 은순주로 가난이야 혹이라

좀지 어느냐 몹쓸

있어. 흥보가 들어와, 여보 마누라. 그렇게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이나 따다가 박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랑 부잣집에 팔아서 이 굶어가는 자식들을 구해내면 되지 않소. 그 말이 옳소 하고 박을 우선 한 통을 따다 놓고 우선 타는디 지르르르르

풍요라 톱질이야.

그 또

전자수원 소리가

만하세 당겨 주소 항상 웃던 난 배가 수천

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렁시르
한번 떨어 비어보는디. 흥부와 좋아라오, 흥부와 좋아라오, 개두 짝을 떨어 붓고 나면 도로수부.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동가살가 도로 가뜨,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동가살가 도로 가뜨. 아이고 좋아 죽겠다.

꾸겨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흥보가 돈 안 꾸미러 들고 한바탕 노는디.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명성거리 술래 바퀴처럼 둥그르 둥그르 생긴 돈 생사를 지구를 가진 구경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에 주부가라 큰 자식아 건두군 말 건두가 쓴그 백부님으로 오시래라 형사를 보고도 우리 형제 보자올 시구월 시구절 시구 주부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말 들어보오 부자라고 자세를 마르고 한타우 하늘 마소 엊그저 끝까지 박흥궁아 문제도 헐색을 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어

한다. 얼씨구나 저씨구 얼씨구 좋구나 씨와 자 좋은데.

8시 8시 5 여보 여보 마누라 저 우리 박 한 통 더 타보세요. 저 박 동생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박을 두 통째 따다 놓고 또 한바탕 타는디 지르렁 실군 당거주소

1박을 타고 들라면 아무것도 나오지를 빨고 은근

들일란다. 흥.

아니겠소. 흥부가 예를 내면 가까우구나 이 사람아.

조이라 의복은 떨어져 커지면 에이

몸이라 시르르르르렁 시르군.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쓱싹 독하. 딱 저게 놓고 보니 이 박통 속에서는 웬갓 비단이 나오간다. 웬갓 비단이 나온다. 웬갓 비단이 나온다. 통한 무상은 삼백척 혼돈 따시 일광대한 군손대한 양도 적손에 비가벌 강대한 소황부여 지르친 사허든 천도문 전하군여 산천 초목 그르내든 지도문 태산수 전가의 공부자 그 대단 단명 초다 경주운데 나르공화룡난 사해가 분부 노란허니 들고 함성영초단 풍지를 스르르르르르치니 태평근본 태운다 연불타령 지어놓고 중축이 좋은 장단

장가루단지 국화세긴 완자문 초당년 화계상 머르다래 보도문 전항군요 산천초목 그르내든지도문 등태산소주헌가에 공부자그대단 난명 존나경주온대 천하주공화룡난 사해가 분분요란하니 되고 함성영초단 공기를 스르르르르르치니 대평근곤 배운다 연불타령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세길 완자문 초당년 학인상 머루다래 보도모 화려한 춘석마라방창 동여풍부로 하초란 꽃섬 불협까지 어르크르졌다는 조르문 동영칠 대무반의 안성육이 대전문 정구윤월의 기량 거급해부르구다 한포다 알뜰사랑정도님이 나흘을 포류가유류 두손길 탑상 잡고 가지 말라들 보르소 김본대와 홀로 간지어 독수공방의 상사다 주월 증마공단이오 김힘군 국숭님 간에 무섭다 호피단 늦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은주사부기 단한복수단 포식화계구공초단 행실포조극계초단 쩔개진든 송죽단 서부렁섭적세발랑능 노방주 청사 홍사 통경이며 백낭능 흥낭능으로 자주당포중포세양포 수수 동호주 향상두 흥조포매매 흥정어 갑사로다 대주원주 콩주옥구 자주 길주명천세마포 강진나주 극상세모이기며 한산세모시 정수삼팔엽직무사관사 경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려

뭐가 어찌 좋던지. 여보 마누라, 내 집에 시집 온 대로 의복에 그리웠으니 마누라 마음껏 한번 골라 입어보소. 그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던가? 나는 평생 소원이 송화색 사모장 쪼그리가 제일 좋습디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디까? 그 나는 검지 않는 흑공단이 좋대. 여보 영감, 언제 우리가 꿈이 있어서 입을 한번 꾸며봅시다. 흥보가 흑공단으로 먼저 한번 꾸며보는디. 흑공단 만근, 흑공단 가근, 흑공단 저구리, 흑공단 드르막,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본선, 흑공단 대님, 흑공단 하루수 하루수로 어떤가 날 보소. 흥보 마누라도 꾸민다. 송화색 팽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다니,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속속고, 송화색 부선, 송화색으로 수화를 들고 떠손 내매지. 하리름 없는 깨꼬리 같네. 영감은 영락 없는 까마귀 같소.

망치든 놈이 가리든 놈이 그저 꾸역꾸역꾸역 나오더니 금고집을 짓난대.

아병에 아병에 앙터를 다져 달걀을 놓아 맨나 멀치고

놓여 있고 제자 사전 주역이면 입에

좋아하라고 얼쑤구나. 여보가라 큰 자식아, 난 간에 가서 너 큰 아버지 주로시해라. 병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불난다. 얼쑤구나 좀 더 좋네. 이리렁성 저리렁성 흐트러진 근심일랑 마.

놀보가 흥보 부자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탄섬에 건너갔지. 흥보집 문전을 당도더니 하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을꼬. 야 이놈 흥보야 하고 불러놓으니 흥보가 저 형님 소리를 듣고 나와 인사를 드리니 이 집이 네 집이냐? 제 집이 옳시다. 그 집 참 좋단다고 바꾸자. 형님 처분대로 하옵시오. 흥보가 저 형님을 사랑에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걷는 말 시숙이 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나 드려. 흥보 마누라 시숙 왔단 말을 듣고 구박탕 헛던지를 생각하니 사지가 벌렁벌렁 떨리나 가장 명령을 거여 무대어 나오난데 흥보 마루대가 나온다. 흥보 마루대가 나온다. 전일에 난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 겁나 돈이

고사를 많이 시켰고 흥부 마누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강청아무를 부르소름.

나와 시숙기 인사를 드리면 고맙게 받는 것이 아니라 뭐야 세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되었구나. 흥부 마누라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데 안성유기 동영칠파 전우수주 그리죠 김예설 수거리도 주르르르 버려놓고 꼭 그렸다 오족판 대모향한 당할 얼기설기 송편유번들 정절편 주르르 역가산비덕과 핑거칭칭생칭 놓고 조라산 유찜 제양획한 처녀 콩판 양편에다 버려놓고 정당수단 잣빙이며 인삼채 도라지 찐 낙지연포 공기름에 가진 양님 모아놓고 산초어사리 수군 미나리 똑두채 만난 자고 주르르르 부어놓고 청동하루 백단수 부채질 활활 계란을 툭툭 깨우 우딱지를 띄고 길게 내려오라 국기우로 따 연계찜 오두독 포도독 맷절이 땅 손뜨건데 쉬지 않고 나무절을 들여라 고기 한 점을 덥뻑 집어 만난 기름에 간장국에다 붕덩들이 쳐 강아지 좋은 술을 화잔에 가득 부어. 소시숙님 박조나 약주 한잔 드시죠. 제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처먹는 것이 아니라 흥부야 초상마당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 안 먹는 송도 잘 알지. 네 계집 곱게 꾸민 김에 그 권주가 한마디 시켜라. 흥부 마누라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싸 제성

골부가 요만하고 보더니 뭐야 이 계집 못 식었다. 당장에 썩 버려라. 내가 다시 장가 보내주마. 손님 처분 대로 없시오. 그런데 저기 저 운목여 울고 불고던 거 저건 무엇이냐? 박통 속에서 나온 화초장이 올시다.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금보화가 다 붙들었죠. 은금보화가? 그럼 날 둬라. 형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내일 아침에 하인제 보낼 테니 건너가시죠. 시식자는 놈, 나 보내놓고 속에 좋은 몸을 싹 빼버리고 빈규만 보내려고? 오라 오라 오라,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 했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놈이 걸빵을 느지막하게 해서 짊어주고 화초장 세 글자를 잊어버릴까 봐서 외면서 가겠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당장 전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동장 구둘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초장화 장장초 화장초. 아따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답답하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나누래. 집안으로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보면 쫓아다 와서 영접하는 게 도래할지. 저의 무덕이 웬일인가 에라주 나주 망하다. 울고 마누라 나온다. 또 울고 마누라 나와. 누가 무슨 줄 내 몰랐소. 누가 무슨 줄 내가 몰랐소. 이곳이 주일이와. 이놈이 저는 잊어버렸으면서도 저는 아는 척하고 저 마누랑이 묶었다. 여보 마누라, 내 이 등에 있는 게 이게 무엇이지? 영감은 그건 무엇이오? 아이 사람은 나는 알지만 알아맞혀보소. 서울 친정을 갔더니 그걸 화추장이라고 합디다. 어이구 내 딸이야. 아니 여보 마누라 보고 따르는 말이 어딨어? 아이 사람은 급할 때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세. 그런데 그거 어디서 났소? 그런 것이 아니라 흥부집을 건너갔더니 제비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 맹태 껍질을 얻고 당사실을 구하여 살려보냈더니 그 이듬해 박씨를 물어왔더라니. 통편 처마 끝에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렸는디 그 박통 속에서 은금보화가 나와 그 부가 되었대. 나도 제비를 한 열대 마리 잡아다 다리를 부지러 살려보냈으면 그 부창자 안 되겠는가. 그날부터 제비집을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통편 처마 끝에 여기저기 붙여놓으니 집이 동쪽으로 새로움하지. 아무리 기다리나 죽을 제비가 들어올 리 있겠느냐.

0: 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조금 보소. 동기스딸 꽃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

양목 접촉거리 연분홍 점화 열두 번 죽어도 못 나겠네.

땅콩 아란이가 난데 아리랑 꺼절시고 잘라먹간다 물명주 땅소가 널러야 좋아 홍당 옥치마는 볼가야 좋다 아리당가 공공 서리당

0: 고개 만댕이 얹어놓고 만단 말가.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라먹간다.
2: 남의 집에 서방님 가마를 타는데 우리 집에 저문니는 콩밥골만 탄다.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

0: 방 늘려줘고 보리방 물고라놓니 생각이 난다.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2: 어시랑 살랑 죽거들랑 내 품에 안기고 비계 주춤 낚거들랑 내 팔을 비어라.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0: 꿈에 잠잠동만동
1: 아리랑가공 서리랑가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0: 질같이 단장 높아야 좋고 주막지 술어 마시고 봐야 좋다
1: 아리당당 공서

0: 아랑각을 박이네.
1: 아리당다봉 서리당다봉 아라리가 난데 아리당 어절 쉬고 잘 넘어간다.

0: 살고 가스만 가지 술 담배 군고는 내 못 살겠네.
1: 아리랑다공 서리랑다공 아라.

산나물 먹고 싶어 산나물 떠나 총각난군 바라스 산나물 떠지 아리다.

0: 닦고 무사히 간다고 아라리가 나한테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1: 꽃동나무 열매는 감슬감슬한데 그 내기 젓가심은 올통볼통하다.
0: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

0: 산노 갱치가 좋아 팔도야 한량이에 다 모여드네
1: 아리당당공 서리당당공 아라리

꼴비는 총각아 눈 지나 이끄들라 떡 받으라 아리당가 공 서리당가 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 열시고 잘 넘어간다

0: 사장부 소리 동문한 큰애기가 공동 춤을 추네.
1: 아리당다봉 서리당다봉 아라리.

0: 왔어. 나 갈로 왔나 큰애기에서 몰랐고 나 갈로 왔지.
1: 아리방당.

0: 거지 봉사 어때 두고야 산중에 오나.
1: 아리당다고 서리당다고 아라리가 나네. 아리가 어르시고 잘 넘어간다.
2: 아주까리 동배가 리어지 마라. 촌년들 기름머리 눈꼴시다.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

0: 열려가 되나 한강 속 깊은 물에 빠져 죽자
1: 아리당당 뽕 서리당당 뽕 아라

0: 때다 술 받아요 고개 춤 주다가 술 쏟았네.
1: 아리당당 공서리당당 공.

장가고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꺼져시고 잘 넘어간다 산천에

0: 바래바래로운데 인간의 염물은 묘한나로구나.
1: 아리당다고 서리당다고

포종사 박달나무 홍두깨 방마치로 다 넘어난다. 아이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

생겼나요 다디 곱게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 다디 곱게도 왜 생겼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 입맛까지 싹 달아나면서 무얼 먹어야 힘이 날지 고민스러운 순간이 찾아오죠. 이럴 때면 국물에 살얼음 동동 떠있는 메밀국수 한 그릇, 어떻습니까? 지친 몸과 마음의 청량함을 안겨주는 메밀국수. 네, 새콤한 동치미를 부어 먹어도 좋고요, 매콤한 양념장에 비벼 먹거나 고소한 들기름을 곁들여도 별미입니다. 또 그 가다랑어 국물을 우려내서 콕 찍어 먹는 것도 입맛을 돋우는데요. 그럴 때면 작은 정성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갈아둔 무를 넣어서요, 시원한 감칠맛을 더해줘야 합니다.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갈은 무를 넣지 않으면요, 그 특유의 맛이 나질 않아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사실 이게 또 번거롭기는 번거로워요. 이럴 때도 이왕 만드는 거 무를 한꺼번에 많이 갈아서 얼음틀에 넣어서요, 냉동실에 얼려두면 나중에 하나씩 꺼내 쓰기 참 좋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자, 오늘도 무더운 하루 소박한 살림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시원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여밀락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여밀락 6장이었습니다. 검은고의 임석윤, 장구의 김태섭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메밀국수와 얼린 무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실제로 메밀은 찬 성질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몸에 열을 식혀줄 뿐만 아니라 일반 밀가루 소면보다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고마운 건강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식성에 따라 수분이 가득한 오이를 넣는다거나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을 곁들인다거나 또는 깔끔하게 가다랑어 국물에 콕 찍어 먹게 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훌륭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다만 시판 육수나 쯔유는 당분과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까요. 간은 정갈하게 맞춰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그 무 간 것 이거 매번 가려면 귀찮거든요. 이왕 가는 거 한꺼번에 왕창 만들어서 냉동실 얼음틀에 부어두시면 이게 바로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리고요, 면을 고르실 때는요, 메밀 함량이 70% 이상인 것을 선택하시면 내 몸을 가볍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음미해보는 도들뼛 우리 음악과 건강 더하기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함께하고요. 이어서 화요일 2부의 특화 코너 수백 년 전 조상들이 남긴 소박한 일상의 흔적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 견문록 마련돼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곡 서도풍류 소개합니다. 연주의 류군하우의 여러분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정성껏 제작해온 새 음원 시리즈 속 곡들을 엄선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2011년에 발매된 박선옥의 가야금 병창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단가로 시작하여 춘향가, 수궁가, 심청가, 흥보가의 논대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감상하실 부분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춘향 모친입니다.

0: 건넌방에서 춘향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나와보는 대목인데요. 이도령을 향해 이왕에 갈 거면 춘향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단이까지 마저 죽여 땅에 묻고 가면 갔지 살려두고는 못 간다라고 하는 애절한 대목입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줄 박선옥 명창은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14살에 소리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이후 1974년 박귀희 명창의 문화로 들어가 수제자의 길을 걸으며 수군가와 흥보가는 물론 적벽가, 심청가, 춘향가의 주요 눈대목을 모두 전수받은 이 시대의 거장입니다. 젊은 시절엔 KBS 국악대제전 대상과 경주 신라문화재 대통령상을 휩쓸며 그 실력을 입증했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명창 예능 보유자입니다. 박선옥 명창의 낭창낭창하면서도 깊은 가야금 명창 선율과 그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김청만 명인의 명품 장구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춘향가 중 춘향 모친 함께 들어보시죠.
1: 그때여 춘향 모친은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거나 울음소리가 장차 길어지니 동정을 살피러 나와 보는디

조상도 어려운데 새 조상이 웬일이냐. 쌍창문 벌쩍

박선옥의 가야금 병창과 김청만의 장구로 춘향가 중 춘향 모친 감상하셨습니다. 정통성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스승 박기희 명창의 맥을 올곧게 이어가면서도 국악협회와 여러 보존회의 이사직을 맡아 우리가락 전승에 한평생을 이바지해온 박선옥 명창. 그 깊고 단단한 공력을 만나보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도살풀입니다. 사물의 김청만 외 여러분이고요. 피리의 이재혁, 대금의 이철주,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들으신 곡은 도살풀이었습니다. 사물의 김청만 외 여러분, 피리의 이재혁, 대금의 이철주, 구음의 왕기철과 김유경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 해가 진 뒤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밤 운동을 하실 때는 특히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내 모습이 잘 보이느냐입니다. 밤에는 시야가 좁아져서 운전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앞에 있는 사람을 늦게 발견할 수 있겠죠. 특히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 옷을 입게 되면 운전자가 사람을 알아보는 거리가 매우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클립 라이트입니다. 이 클립 라이트는 작은 집게 모양의 LED 조명인데요. 불빛을 받아야 보이는 반사판과 달리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멀리서도 위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뒤에서 잘 보이도록 안장이나 배낭 뒷면, 허리춤에 부착하는 편이 좋고요. 또 달리기를 할 때는 신발 뒤꿈치나 발목, 손목처럼 움직임이 큰 부위에 달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능하면 밝은색 옷이나 반사띠가 있는 운동복을 함께 착용해 주십시오. 이어폰 소리는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 차량과 자전거가 오가는 길에서는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길보다는 조명이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안전한 길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 운동은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주변을 잘 보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위치를 알리는 작은 빛이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논산 두레풍장 중 잦은 마치 들려드립니다. 연주에 주시준 외 여러분입니다.

논산 두레풍장 중 잦은 마치였습니다. 연주의 주시준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부 마무리곡 들어보실 텐데요. 서도민요 배치기 함께 하시죠. 소리의 전병훈입니다.

전국의 문화 소식 들려드릴 거고요. 화요일 코너 조선견문록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마무리 곡 서도민요 배치기였습니다. 소리의 전병훈이었습니다. 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검은고 풍류 이중주입니다. 연주에 검은고 앙상블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속초로 가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속초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낮에는 바다를 걷고 저녁에는 조금 선선해진 바람을 따라 박물관으로 향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여름밤의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요? 속초 시립박물관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야간 개장과 전통문화 공연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오는 8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전시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낮 시간에 박물관을 찾기 어려웠던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저녁 시간에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겁니다. 야간 개장 기간에는 여름방학 특별기획전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시 제목은 우리들의 작은 친구 곤충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박물관

야외 무대가 공연장으로 바뀌는데요. 저녁 7시 30분부터 고향의 밤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이 공연에서는 속초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가운데 하나인 속초 사자놀이를 비롯해서 속초 시립풍물단의 창작, 닭공연 등 흥겨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국가무형유산 태평무와 살풀이춤 전수자들이 선보이는 전통춤 공연도 함께 마련된다고 합니다. 바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여름밤에 박물관에서 만나는 전시와 공연, 그리고 우리 전통까지 이번 속초 시립박물관 야간 개장에서 속초의 색다른 밤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읍사 들려드리죠. 연주의 뮤르입니다.

뮤르의 연주였습니다. 정읍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희종 작곡의 섬진강 감상하실 텐데요. 해금과 18연 가야금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섬진강의 풍경을 그려낸 2악장 구성의 작품입니다. 그윽한 정악풍의 가락으로 시작해 점차 산조풍의 역동적인 선율로 이어지는데요. 정순연의 해금과 민의식의 가야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섬진강 들려드리죠.

민의식의 가야금과 정수년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섬진강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침의 서곡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유기준 외 여러분입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부동산 이야기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분은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걱정이고, 집이 없는 분은 나는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부동산 걱정, 우리 시대에만 생긴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 한양 사람들도 집값 때문에 속을 끓였고 비싼 집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은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뒤 새 수도를 정하면서 먼저 궁궐이 들어설 자리와 종묘와 사직, 관청, 시장 같은 공공시설의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땅을 왕족과 관리,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한양에 살고 싶은 사람이 희망하는 곳을 정해 신청서를 내면 한성부에서 이를 살펴본 뒤 이반이라고 부르는 문서를 내주었는데요. 이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사실을 관청이 확인해주는 증서였던 셈입니다. 한양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사방으로 끝없이 넓힐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만 관청도 한양에 있고 시장도 한양에 있고 출세할 기회도 한양에 있었습니다. 세종 때 기록을 보면 도성 안과 성밖 가까운 지역에 태종 때 1만여 호였던 한양의 집이 세종 때는 2만 호를 넘을 만큼 빠르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도성 안에 집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서 어린아이가 집 몇 채만 지나가도 길을 잃을 지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조정은 도성 밖에도 거주지를 마련해 인구를 분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동대문과 남대문, 서소문 밖에도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들으실 곡은 지경다짐입니다. 연주에 한산화 가야금 수성가락 보전회입니다.

직영다짐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한선화 가야금 수성가락 보전회였습니다. 자, 조선 겸록 함께하고 계신데요. 좀 전에 그 조선시대 한양의 집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한양에서 가장 비싼 동네는 어디였을까요? 오늘날 서울의 비싼 집값을 말할 때면 강남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당시 한양의 중심은 궁궐과 관청, 시전이 자리 잡은 도성 안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로와 청진동, 공평동, 인사동 일대는 정치와 행정,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직장도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중요한 정보도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이었으니까 집값이 비싸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당시 한양에 오늘날의 부동산 게시판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장통방 기와집 매매합니다. 종로 시전이 가깝고 관청 출입이 편리합니다. 마당이 있고 일부 수리 완료됐습니다.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오니 관심 있는 분은 집 주름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통방은요, 오늘날 종로 일대에 해당하고요. 집 주름은 당시 집 흥정을 붙이던 중개인, 거간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있던 한 기와집은 72여 년 동안 12차례나 주인이 바뀐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어떤 거래에서는 산지 1년 만에 값이 2배 넘게 오른 집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입지가 좋은 중심가 주택이 계속 매매되며 가격이 오른 셈입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세를 얻었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임차 제도가 널리 퍼졌습니다. 관리도 세를 살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남의 집에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또 집세가 너무 오르면 세입자들은 관청에 깎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영조 때는 종로 어이동 일대에 살던 군인들이 집단으로 집세를 낮춰달라는 문서를 비변사에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한양 백성들이 바랐던 것도

0: 대부분의 우리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작은 집 한 칸. 수백 년이 지난 오늘도 그 소망만큼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들으시죠. 판소리 흥보가 중 도승이 흥분의 집터를 잡아주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성희입니다.
1: 흥보 마누라 나오며 여보 영감 무엇으로도 왔소? 돈이 되거든 쌀을 바르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원합시다. 여보 마누라, 내가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형님과 형수씨가 반가이 반기시며 닭 잡고 술 받아 더운 점심 지어 먹이시고 돈 단양과 쌀 3마를 주시는 것을 그놈을 짊어지고 저 강정 모퉁이를 막 돌라 흐는 뒤 웬 시커먼 놈이 칼을 들고 달려들며 내 이놈 흥보야 목숨이 중하냐 재산이 중하냐 하더니 실컷 때려주고는 쏙 다 뺏어갔소. 포기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흥보 마누레가 기가 막혀

여보, 마누라 우지 마. 아나미들은 안 보기로 내 집에 흉만 나지 않겠소. 흥보 내외간에 서름이 복받쳐 가난 타령을 흔한디.

판소리 흥보가 중 도승이 흥분의 집터를 잡아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성희였습니다. 오늘 마무리 곡 들으실 시간인데요. 준비한 곡은 비나리 굿입니다. 연주의 장단 DNA입니다.

삼천리 금속강산 생명평화를 위하자.

아저 너를 드릴 적에 알아는 국태민 안허를 점지하고 대한민국 만백섭.

되는 뜻은 어느 후손의 명마다 하오리고 어느 자손들 봉

어디를 저게 하늘 생겨 땅 생기고 산 생겨 물 생기고 온갖 나무가 생겨나고 길짐승 들짐승 날짐승이 생겨나.

탄생을 하여나니 임명은 제천이라

되던 선조님들 을을 받아서 금일정삼 금일 조건하를 드리시니 의하니.

장단 DNA의 연주로 오늘 마무리 곡 비나리 굿 들으셨습니다. 자,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폭염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폭염 생존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외출을 피해라. 갈증이 나지 않아도 한 시간에 물 한 컵, 최소 하루 2리터를 마셔라. 하루 두세 시간은 시원한 장소에서 보내라. 기온이 40도를 넘으면 선풍기를 끄고 에어컨을 꼭 켜라. 또 낮에는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막고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라. 더워 죽겠다라고 습관처럼 내뱉던 이 말이 이젠 현실이 됐는데요. 올여름에는 일을 좀 미루더라도 폭염은 피하고 내 몸의 이상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박한결의 타기연주, 장명서의 소리로 대나무숲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어제도 폭염의 기세가 대단했죠. 경남 밀양 41도, 의령 40.8도, 함양 40.3도 등 어제 하루에만 전국 11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전국이 폭염 경보를 넘어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에요. 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폭염 시에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가족 중에 어르신들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 안부를 찾아뵙는 것으로 또 묻기도 하고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기온이 40도 이상이면 선풍기 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에 선풍기 바람이 체온보다 더 높은 온도로 우리 피부에 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36.5도가 우리 체온인데 바람은 38도, 39도 이러면 더운 바람이 되는 거니까요. 꼭 에어컨 있으신 분들은 에어컨 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극한 폭염 속에서도 이분들 앞에서는 덥다는 말 절대 못합니다. 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햇볕 아래서 일하시는 분들, 두꺼운 작업복과 제복을

입어야 하는 분들, 그리고 너무너무 더위 타는 분들 앞에서는 절대로 덥다는 말 못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죠. 내가 제일 더워. 내 남편,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더워. 또 우리 부모님이 제일 더워. 이런 사연들 보내면서 서로 잘 챙기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문자 보내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널리 함께 사연과 신청곡 나눠주십시오. 자, 타니모션의 노래 듣습니다. 탄다 타.

덥네요. 더워서 쉬고 싶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니까요. 가장 더울 때 일하시네요. 자, 이렇게 덥다 덥다 하는 사연들 많이 도착하지만, 오늘 사연 주제, 정말 더운 분들. 정말 더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연, 그분들 앞에서는 덥다 얘기 못한다. 이런 사연들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4829님, 가마솥 곰탕집입니다. 주방은 에어컨 바람이 쌩쌩 부는데도 더위를 완전히 잠재워주진 못합니다. 땀이 비 오듯 하는데 마스크도 못 벗어요. 한디, 제가 제일 더운 거 맞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더울까요? 그 와중에도 오늘 이제 영업 준비하고 계실 텐데, 보통 곰탕집은 좀 일찍 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갑 벗고 핸드폰 딱 펴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길게 써 보내주셨네요. 4829님, 고맙습니다. 0267님, 고추 농사 짓는 오빠가 가장 더울 것 같아요. 요즘 수확철이라 하루 종일 고추 따고 말리고 있을 텐데요. 고추 수확 끝나고 나면 한 10kg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저도 이게 좀 처음 알았네요. 한여름에 고추를 따는군요. 지금이 고추철이군요. 아이고, 진짜 힘드시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안전하게 고추 따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소리로 목욕이나 가실라우 듣습니다.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소리로 목욕이나 가실라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무더운 한여름 내가 제일 더워 사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967님, 여름에 세탁소는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켜고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켜고 그냥 습식 사우나라고 할 수 있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세탁소 맞네요. 그 세탁소 갈 때마다 그 훅 끈한 열기 느낄 수 있는데 한여름엔 진짜 힘드실 것 같네요.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시는지 와 대단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3749님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아들 이 무더위에 헬멧도 써야 하고요. 그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물 마셨냐고 아들과 통화를 합니다. 잔소리 같아도 이 전화 안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잔소리로 느끼겠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물 한 잔 마시고 잠깐이나마 멈춰설 여유를 찾는 거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7054님 갱년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서 열이 확확 나는데 사춘기 딸이 우라를 치밀게 합니다. 아우 저 너무 더워요 흑흑흑 하셨어요. 그 마음 사춘기 딸은 언제 알게 될까요? 본인이 갱년기 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알게 될 텐데 말이죠. 좀 하루라도 빨리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포키키 하와이안 음악하는 팀인데요. 남쪽 끝섬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남쪽 끝섬은 저기 어딜까요? 마라도? 제주도? 또 멀리서 그 지구를 바라보면 뭐 남극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원한 남쪽 끝섬은 어디인지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푸키키가 연주합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하와이안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마푸키키의 남쪽 끝섬에 이어서 바이디의 연주곡이었습니다. 이안이 기쁠 소냐까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8199님 오늘 첫 사연 주셨는데요. 내가 제일 더워. 제가 제일 덥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체격이 좀 있어서요. 과학적으로 체격이 큰 사람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이 더 많고 움직일 때 에너지 소비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더위를 더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어디선가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체격이 좀 있으시군요. 그러니까요. 아우, 땀 많이 흘리면 또 수분 쫙 빠지면 건강에 나쁠 수 있으니까 하루 1시간에 한 번씩 물 한 컵, 하루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셔야 여름철에는 건강 유지가 잘 된다고 합니다. 명심하시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일본에서 저희 방송 애청하고 계신 치즈꼬님, 오늘 면접 보러 갑니다. 직업은 아니고 그냥 작은 할 일입니다. 작은 일도 정성스럽게 하시는 치즈꼬님, 면접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면접 보신다고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아마도 별소녀님, 그죠?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셨고, 서류 합격하고, 면접 보러 간다고 지난 금요일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면접 결과 나왔나요? 아이고, 궁금해라. 자, 계속해서 유지숙 명창의 소리로 풍구타령 듣습니다.

유지숙 명창의 소리로 풍긋타령 듣고 왔습니다.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0: 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탐미주의 희곡을 판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 창극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역에는 김준수와 최예림, 헤로데 역에는 유태평양과 이승민이 출연하고요. 정은혜, 서희철, 김도환 등 실력과 소리꾼들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창극 살로메에는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월맥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에 초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책 선물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작품인데요. 베트남 전쟁 속에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소설 크리스틴 헤나의 더 우먼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연이나 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혹은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책은 5분, 창극 살로메는 5쌍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가야금의 12줄을 받쳐주는 나무조각 이름이 뭔지 아셔유?
0: 알쥬, 안족이잖아. 줄을 단단히 받쳐주고 음정 조율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부품이잖아. 근데 혹시 오늘 정답이 안족은 아니겠지?
1: 와, 한철이 삼촌, 이제 진짜 국악인 다 되셨네요. 그러면 바로 문제 드릴게요. 가야금 줄 밑에 받쳐놓는 안족은 어떤 동물의 발모양을 닮아갖고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어떤 동물의 발일까요? 1번 닭발, 2번 족발, 3번 오리발, 4번 기러기발. 아, 진짜 PD님, 자꾸 이상한 걸 낑겨 넣으시면 어떡해요. 암튼 이 동물은 철새로도 유명한데 옛날부터 부부금슬을 상징해가지고 혼례 때 나무 인형도 선물했대요. 이제 아시겠죠?
0: 네, 창호가 오늘은 가야금의 안족을 퀴즈로 가져왔습니다. 가야금 줄을 받쳐주고 음정을 맞추는 중요한 부품인데요. 안족이란 이름은 어떤 동물의 발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떤 동물의 발인지, 이것이 오늘의 문제고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닭발, 2번 족발, 3번 오리발, 4번 기러기발입니다. 청호가 힌트를 많이 줬죠. 대표적인 철새로 예부터 금술 좋은 부부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에 혼자 남아서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는 아버지들을 이거 아빠라고 부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노선택과 소울소스 그리고 김유리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정들고 싶네 들어보죠.

0: 노선택과 소울소스 김유리가 함께 부르고 연주한 정들고 싶네 듣고 왔습니다. 청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가야금의 안족에 관한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야금 줄을 받쳐주고 음정을 맞추는 중요한 부품인데요. 이 안족이라는 이름, 어떤 동물의 발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게 문제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닭발, 2번 족발, 3번 오리발, 4번 기러기 발로 보기를 드렸는데요.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파리사이님 정답 4번 기러기 발입니다. 보기 1, 2, 3번은 제가 좋아하는 안주예요. 닭발, 족발, 오리발 좋아하시는군요. 아, 오리발을 안주로 드시나요? 오리발은 수영할 때. 605님 4번 기러기발 정답입니다. 저도 기러기 아빠 3년 차입니다. 출근길 재미난 퀴즈에 미소 짓게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우, 3년 차시군요. 어여, 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가족들과 함께한 하면서 삶의 재미를 찾는 시간 다가오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8199님 오늘 첫 사연 주신 분이신데요. 오우, 처음 알았어요. 정답 기러기. 기러기 발 모양이 궁금해서 검색할 날이 올 줄이야 라고 하셨어요. 검색해 보셨군요. 마지막으로 9214님 아침에 일이 있어서 도통 못 듣다가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더워서 에어컨 틀고 창호에 드린 햇살 들으면서 밥 챙기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답 기러기 발로 보내주셨고요. 아이고, 1년 만에 오신 것을 대환영 환영합니다.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기러기 발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잉.
1: 가야금뿐만 아니라 검은고랑 아쟁에도 안족이 있는 거
0: 아유,
1: 아시죠?
0: 아유 아유 알죠. 악기는 달라도 이 안족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품인 거야.
1: 지도 알아요. 그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5911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9214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6055님께는 소금구이 막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911 범장기지 떡, 9214 어쩌다 못난이 김치, 6055 소금구이 막창 선물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바라지의 소리와 연주로 생사고락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박씨 은혜를 갚을 양으로 보험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멀리 조선을 나오는 뒤 좋은 경치만 찾아 이리 가.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보내드린 햇살.
1: 자, 무슨 자를 내야 산단 말이냐. 뜨고 물고 들고 내리면 일자로다. 일어나고라 다 밝았다. 오경 밤중에 달기 울었구나. 그러하면 무슨 자를 내야 산단 말이냐. 앓고 돌고 백년 스밀다. 백년 스물 불렀는데.

0: 벌림 잘못 냈구나 장에 갈 길 거쳐가고라 장특거리에는 큰솔째 그라하면
1: 오경 말을 비겨 다구 성인 선생 찾아

무슨 자를 내야 산단 말이냐? 삼매 용간 김웅선하려를 간다. 사물이 두리면 윤사모를 불렸는데 내구 떨고 무얼 내어 산단 날이냐. 그대

귀 뜰새 울고 동이 턱구려 내구 떨고 무얼래여 산단 말이냐 치를 없애 배 죽는다 아니여 무슨 자 1월이 중천금일다 삼남계연이 걸렸구나 내구 떨고 무얼래여 산단 말이냐 오춘 때이면 당수문하려를 간다니 우리

0: 장안이 설렁 끓었네.
1: 육날 밑으로 간발신을 불렀는데 내구 떨고.

0: 뭘 알가니 나의 낼 자바이 없어 못 살갔네.
1: 이한철의 청어들이 내 쌀 2부 첫 곡 인천 곱새치기 노래 투전 뒤풀이였습니다. 전유배, 김덕봉, 운용태 할아버지의 소리로 들어봤어요. 자, 청어들이 내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05분 17초 지났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미시간주 미국이죠. 디트로이트 출신의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이 디트로이트의 모타운 레코드라고 엄청 유명한 50년대부터 70년대 무수한 히트곡을 발표했던, 발매했던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 소속의 템테이션스의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템테이션스는 스모키 로빈슨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이끄는 그룹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뭐 템테이션스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한테 준 히트곡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Get Ready라는 노래입니다. 1966년에 발표됐고 당연히 스모키 로빈슨이 작곡했습니다. 그 당시 빌보드 R&B 차트 1위에 오르는 등등등 히트를 기록했고요. 흑인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소울의 그루브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피부색으로 음악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좀 쓰겠습니다. 그 표현을 백인 음악이라고 했던 팝적인 세련됨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댄스 음악이었습니다. 단단단다 단다린든든다 하는 리프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음악. 자, Get Ready, The Temptations의 연주와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이 노래 못 참지 추천곡 오늘은 더 템테이션스의 음악이었습니다. Get Ready 함께 들어봤어요. My Girl이라는 느린 템포의 노래가 대표곡이긴 한데 오늘 좀 신나게 가봤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국악에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국악이 기가 막혀 김유석 박사님 바로 만나봅니다.

0: 음악만 들으면 귀가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1: 뚫어
0: 뚫어. 자, 오늘도 기뚜람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2: 저만의 피서법이 있긴 있습니다.
0: 뭐예요?
2: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0: 옛부터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물론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에어컨을 좀 켜야 가만히 있으면 안 덥고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재작년에 예. 그 인버터형 이런 걸 하나 샀는데
0: 전기세 적게 든다는 거.
2: 역시 가전 제품은 신제품이 좋습니다.
0: 아,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국악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국악기 분류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잖아요.
2: 그랬죠.
0: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2: 기억이 어떻게 새록새록 나실지 모르겠어요.
0: 팔음 분류법.
2: 네네, 맞습니다.
0: 그 팔 8가지 재료를 다 쓰는 악기는 해금이다.
2: 아, 네.
0: 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2: 곧 해금이 이제 우리 준비가 될 거고요. 아하. 오늘은 해금은 아닙니다만 네. 팔음, 금석사죽, 포토, 형목 이렇게.
0: 아, 맞다.
2: 기억나시죠?
0: 예. 네,
2: 또 그것도 있었고 뭐 사크혼보스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그렇게 또 실제로 많이 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나눠본 악기를 하나씩 하나씩 직접 만나는 시간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2: 네. 뭐 지난주가 우리 말하자면 이렇게 지도를 어떻게 펼쳐본 그런 예. 시간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그 지도 위에 한 지점 한 지점을 실제로 걸어가 보는 셈이 되겠죠.
0: 오, 멋진 표현인데요. 지도 위에 악기들이 촘촘히 있는데 그중에 한 악기씩 이제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악기로 시작할까요?
2: 뭐 다 아시잖아요. 이미 우리 창호가 다 얘기를 해놨어.
0: 일부의 창호의 퀴즈로 스포를 좀 하긴 했습니다.
2: 예, 그래서 뭐 가야금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좋습니다. 가야금 가장 친숙한 국악기잖아요. 그런데 또 친숙한 만큼 상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입니다. 오늘 시간을 빌어서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가 보죠. 자, 가야금 가야국에서 만들어진 악기라서 가야금이라고 한댔는데요.
2: 네, 맞습니다.
0: 네. 네.
2: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삼국사기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0: 예.
2: 이제 이런 내용이 실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의 악기를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악기를 만들었다.
0: 오.
2: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악기가 바로 가야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륵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악곡을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우륵이 12곡을 짓게 되는데 그 12곡을 뭐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막 외웠던 기억이 있네요.
0: 네. 그 12곡 곡 제목이 다 가야국 안에 있는 지역 이름을 딴 곡이라는 얘기도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요.
2: 네, 맞습니다.
0: 네.
2: 뭐 첫째, 둘째

0: 둘째 셋째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상가라도 하가라 아, 하가 어? 상가라도 하가라도 보기 달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1: 예. 예, 예전에 그, 네. 청아의 퀴즈 퀴즈에서도 가야금에 대한 퀴즈 낸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요. 상가라도 하가라도 등등등등.
0: 지금의 그 경산 지역고 언저리더라고요. 다들 보면.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경상북도,
1: 어, 합천 예. 뭐 이쪽이잖아요. 네네. 고령. 네.
0: 그래서 그런 옛 지명들이 그쪽에 있었던 뭐 그 이름을 그 공명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1: 그 다음.
0: 네. 네. 가야가 이제 쇠퇴를 하면서 우륵이 신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가야에서 지금 망해가는 나라에서 악기를 갖고 온다는데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신하들이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1: 또 음악에 대한 미신도 좀 있었겠죠.
0: 그러겠죠.
1: 저 소리가 울리면 우리나라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도.
0: 망국지음이라고 했어요.
1: 망국지음.
0: 네. 망해가는 나라의 나라의 그 소리였어요.
1: 오.
0: 그런데 당연히 이제 처음에 배척을 하다가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라의 진흥왕이 아, 그 음악은 음악이 뭐 무슨 죄냐?
1: 네,
0: 그 나라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음악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제 신라에 머물게 해준 거죠.
1: 아,
0: 그러면서
1: 거군요.
0: 학생들을 붙여줬습니다.
1: 음흠.
0: 그래서 산에 가서 우륵이 예. 뭐 춤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아하. 네. 가야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악기와 음악은 살아남았다 이런 건데요.
0: 네.
1: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주제곡인데 주제곡은 너무나 잘 아는데 영화 내용은 좀 가물가물한 그것과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0: 사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한마디가 있어요.
1: 예.
0: 낙이 불류 A 불비.
1: 낙이 불류 A 불비.
0: 네.
1: 네.
0: 좋은 말입니다.
1: 낙
0: 즐겁긴 즐거운데
1: 예.
0: 불류. 흘러 넘칠 정도로 즐겁지는 아니하고요.
1: 아.
0: 그다음에 에이블비 슬프긴 애통하게 슬퍼요. 근데 비통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음악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1: 네.
0: 진흥왕이 신라의 진흥왕이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제목을 우리 무슨 뭐 누구 독주회나 아니면 무슨 연주회나 이런 데 제목으로 참 많이 씁니다.
1: 낙이불류 에이블비.
0: 네.
1: 오.
0: 그게 바로 이 삼국사기 이 가야금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야금의 구조를 한번 알아볼까요?
0: 네, 가야금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길쭉한 몸통을 가진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위판은 오동나무, 뒷판은 밤나무를 보통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1: 위판 뒷판이 재질이 다르네요.
0: 네, 네. 그게 이제 울림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악기 만드는 분들에 따라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1: 예.
0: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1: 오.
0: 특히 이제 오동나무는 가볍고 울림이 좋아서 옛날부터 이렇게 현악기에 앞판 재료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1: 네, 나무의 울림을 이용해서 소리를 키우는 거니까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오.
0: 그리고 밤나무는 이제 상대적으로 단단하니까 울림을 잘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1: 아, 그러네요. 야, 나무 하나 쓰는데도 다 이유가 있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실크죠. 실크를 네. 꼬아서 만든 12줄이 나란히 걸리고요. 그리고 그 줄마다 밑에 오늘 창호가 퀴즈로 냈던 안족이라는 받침이 있습니다.
1: 네.
0: 서양 악기 브릿지의 역할인 거죠.
1: 그러네요.
0: 예, 그 이름이 바로 4번 기러기발.
1: 4번인 것까지 기억하시다니. 닭발, 오리발. 얘네는 네. 아닌 것으로.
0: 예, 그래서 기러기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1: 네.
0: 그래서 요 안족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음높이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1: 오.
0: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거죠.
1: 네. 전통악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예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족을 공연 중에도 조금씩 옮겨서 조율을 이렇게 하면서 연주를 하던데요.
0: 네네. 이 줄이요. 어찌됐건 실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명주실이어서 꼬아서 만든 거예요. 그 누에고치가 만든 한 가닥이 아니라
1: 예.
0: 여러 가닥을 꼬은 거죠.
1: 오호.
0: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더운 날씨나
1: 네.
0: 아니면 조명을 세게 받는 무대 위나 이러면 악기 줄이 좀 풀릴 수도
1: 풀리겠네요.
0: 있겠죠.
1: 네. 그 꼬임이 점점 이렇게 좀 풀린다.
0: 그럼요.
1: 그래야 되나?
0: 그리고 네. 또 새로 얹은 줄 역시도
1: 네.
0: 이렇게 당연히 풀리겠죠.
1: 기타 줄

0: 또 그래요. 네. 갈고 물론 이제 감은 때 잘 감아야 되긴 네. 한데 갈고 나면 조금 연주하면 풀리고 조금 연주하면 풀리고 그래서 공연 직전에 기타 연 그 줄을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되는 건데요. 국악기는 더 그렇겠죠?
1: 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기타도 그렇고 가야금도 그렇고 어쨌든 현악기잖아요. 네. 같은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0: 그렇군요. 아 근데 왜 안쪽? 왜 하필 기러기일까요? 안쪽의 모양을 보면 뭐 기러기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은데.
1: 사실은 이 문제로 작가님하고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네. 왜 안쪽이죠? 그래서
0: 왜 안쪽일까요?
1: 작가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아봤죠. 예. 그랬더니 기러기가 뭐 부부의 정절이라고 해서 신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 또 소식을 전하는 새라고 해서 예. 어떤 뭐 그리움을 나타내는 새이기도 하고 또 철새이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오. 또 비행을 할 때 이렇게 V자로 비행을 한대요.
0: 아 맞아요. 네.
1: 그래서 뭐 질서를 지키는 뭐 이런 새로도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러기의 발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있지만 기러기라는 새의 여러 가지 의미 같은 것도 같이 담긴 명칭인 거네요.
1: 그런 게 더 컸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창호 그 보기 네, 나온 네. 거에 보면은 오리발도 있었고 닭발도 있었고 그래요.
0: 네.
1: 기러기발도 역시 이렇게 물갈퀴가 있어서 떨어져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새 네. 발이 붙어 있고 오리발처럼 생겼는데 굳이 기러기발을 썼다라는 거는 이름을 기러기발에서 채용을 해서 이름을 썼다는 거는 아무래도 생김새보다는 의미가 좀 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연주할 때 어떻게 앉아서 연주하나요?
1: 지금 우리 관현악에 연주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하지만 예. 전통적인 연주법을 볼 때는 일단 바닥에 앉습니다.
0: 바닥에
1: 앉고 악기를 무릎 위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걸칩니다.
0: 오.
1: 네, 그리고 오른손가락으로 줄을 뜯거나 네. 튕기기도 합니다.
0: 아, 튕기는 것도 하네요.
1: 그래서 가야금
0: 뜯고
1: 보통
0: 뜯고 튕기고.
1: 네. 무슨 약선적 같은데.
0: 아, 그러네요.
1: 네. 우리 튕긴다고 할 때 정말 이렇게 꼴밤 주듯이 네.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탕탕. 네. 그렇게 튕깁니다.
0: 그 여담입니다만 가야금 전공자분들한테 꼬집히면 엄청 아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1: 그건 이제 손가락의 줄을 힘. 꼬집듯이 짚고 땡 이렇게 하는 건데 에이 뭐 줄을 짚지 사람을 짚지 않습니다. 가야금 연주자는 헐키지 않습니다.
0: 예. 자 예. 오른손가락으로 줄을 뜯거나 소리를 손가락을 튕겨서 소리를 냅니다.
1: 네 튕겨내는데 그게 한 손가락을 튕길 때도 있고요. 네. 어쩔 때는 따당 이렇게 두 손가락을 튕길 때도 있습니다.
0: 네.
1: 네 어쨌든 그런 식의 연주법이 들어가고요. 또 왼손은 안쪽을 중심으로 바깥쪽인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안쪽 한 줄이 있다면 안쪽이 가운데에 있으면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해 주겠죠.
0: 네.
1: 장력이 생기겠잖아요. 그럼 오른손으로는 안쪽에 오른쪽 우리 입장에서
0: 예.
1: 그쪽을 건들게 되고 안쪽에 왼쪽 반대쪽은 왼손이 오른손 연주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0: 아 그래야겠죠.
1: 네, 네. 그래서 뭐 줄을 눌러서 음을 뭐 이렇게 꿀럭꿀럭하게 하거나 또는 뭐 욱 띠용 하거나
0: 띠용
1: 띠용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우스개 소리로 띠용 했지만 네. 전문 용어가 있는 소리예요.
0: 띠용이요?
1: 네, 띠용이 아니라 땅이 되겠죠.
0: 땅,
1: 흘러 내려오는 소리, 퇴성이라고 그러고요.
0: 예,
1: 띵 하고 밀어내는 소리를 추성. 그러고. 뭐 이런 네, 소리의 이름들이 또 있어요.
0: 예.
1: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왼손을 그 줄을 눌러서 각가지 표현들을 만들어냅니다.
0: 네.
1: 바로 이 갖고 노는 줄을 갖고 노는 형태인데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농현이란 말을 씁니다.
0: 농담하다 할 때 그 농자가요?
1: 네.
0: 오, 가지고 논다.
1: 현을 갖고 논다. 네, 이런 농현이 어떻게 보면 가야금 소리의 특별한 그 여운과 어떤 특징적인 그 음색을 더해주는 그런 기교가 되겠습니다.
0: 예. 가야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던데요.
1: 그쵸. 일단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또는 뭐 가야금의 입문을 하면
0: 예.
1: 두 가지를 먼저 배웁니다.
0: 아, 두 가지요?
1: 네.
0: 입문하자마자 두 가지.

0: 이미지를 배우나요? 아, 버거워라.
1: 뭐 입문하자마자는 아니겠죠. 조금
0: 예.
1: 이제
0: 입문 즈음에.
1: 그렇죠. 입문 즈음에 정학가야금과 산조가야금이라는 게 있고요.
0: 정학가야금, 산조가야금.
1: 네. 그리고 제가 입문 외의 걸 얘기한 거는 계량가야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하,
1: 네.
0: 예.
1: 일단 두 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궁중이나 선비 사회에 연주하는 풍류방 음악 기억나시나요?
0: 네, 기억나죠. 아, 풍류 우리 비중 있게
1: 네.
0: 다뤘습니다.
1: 네. 그 풍류방 안에서 연주하는 그 가야금을 우리가 정악가야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풍류방에서도 연주하지만 죄송해요. 풍류방 안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우리 보통 일반 가야금으로 보통 연주하고요.
0: 예.
1: 궁중 안에서 연주하는 경우를 우리가 법금이라고 해서 좀 몸체가 크고 줄 간격이 조금 넓은 그런 악기를 사용합니다.
0: 오, 정확가야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악기들은 통이 좀 크고 울림이 좀 있어서 묵직한 그런 맛이 있어요.
0: 예.
1: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산조라는 장르를 연주하는 악기, 그래서 산조가야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가야금이 뭐 산조뿐만 아니라 민요반주 또 하다못해 뭐 풍류방 안에서의 어떤 풍류 그야말로 이
0: 풍류음악,
1: 연주하는
0: 예.
1: 현악 줄풍류죠. 이런 연주들을 하는 악기로 개발이 아니라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조가야금의 용도 내지는 그 쓰임새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르기 했다거나 이렇게 우리 전통적으로 연주하는 그런 곡목에서는 정악가야금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네, 정악가야금이 통이 크고 그래서 울림이 좀 묵직하고 깊다. 반면에 산조가야금은 통이 좀 작고 좁아가지고 빠르고 섬세한 표현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12줄인데도 이 몸집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또 쓰임도 좀 다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몸집이 더 커진 게 있어요.
0: 예.
1: 요즘 근래에 17, 25 이런 숫자들을 앞에 붙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맞아요. 30몇도 있던데요?
1: 네.
0: 35인가 36인가?
1: 네. 그냥 사실 이거는 계량 가야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붙이는 거죠.
0: 예.
1: 그래서 17연 가야금, 25연 가야금, 또뭐 21연 가야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야금의 모든 종류를 통틀어서 계량 가야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예.
1: 전통 12현 가야금으로는 약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음역이 있겠죠.
0: 예.
1: 아무래도 좀 높은 음역이라든지 또는
0: 오호.
1: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는 이 칠음 음계를 다룬다든지
0: 예.
1: 요런 음역을 넓히거나 또는 뭐 화성적인 이런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0: 그럼 원래 정악가야금이나 산조가야금보다 더 낮은 음이나 더 높은 음도 낼수 있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예.
0: 오호.
1: 그래서 국악관현악 단에서 뭐 이렇게 저음 파트를 담당한다든지
0: 예.
1: 아니면 창작곡 연주에서는 오히려 독주 악기로 또 많이 활용을 하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저음, 중음, 고음 이런 식으로 음역대로 나눈 가야금도 또 따로 있습니다.
0: 아, 예.
1: 네, 그래서 계량 가야금의 종류를 따지자면 이 또한도 꽤 많습니다. 예.
0: 진짜 종류가 많네요.
1: 네.
0: 이 가야금도 시대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고 확장되어 온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쯤에서 직접 소리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우리 정악계열 악기 한번 먼저 들어보죠.
0: 네.
1: 도드리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영산회상이라는
0: 아,
1: 곡.
0: 연산회상.
1: 네,
0: 네.
1: 그 한바탕 하면 원래 굉장히 길잖아요. 1시간 이상
0: 네.
1: 연주하는데 그중에 그래도 조금 좀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선율 위주로 들어보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0: 예.
1: 그래서 도드리라는 곡을 골라봤으니까 한번 가야금 소리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현정 명인의 가야금 연주로 듣습니다. 도드리.

0: 고현정 명인의 가야금 연주로 도들이 듣고 왔습니다. 아주 소리가 맑고 단정하고 박자를 정확하게 딱딱 밀당 없이 지켜주어서 편안한 느낌이 있네요.
1: 그 나름대로 밀당이
0: 아,
1: 있었습니다.
0: 그래요?
1: 네, 사실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야금 정악곡의 큰 매력이기는 한데요.
0: 예.
1: 우리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외에는 이렇게 독주로 연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풍류잖아요.
0: 예. 아, 다
1: 풍류.
0: 같이.
1: 네, 개념 기억나시죠?
0: 아, 풍류방에서.
1: 네, 풍류
0: 이거는
1: 곡.
0: 듣는 음악이 아니라 연주하면서 즐기는
1: 네,
0: 음악이다라고도
1: 그러면 훨씬 더잘
0: 말씀하셨고요.
1: 즐길 수 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풍류로 같이 합주하는 음악 위주였다 보니까 개별 독주로 연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 뭐 정말 개인 독주회를 한다든지
0: 예.
1: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음반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특별히 시범을 보일 때라든지 이럴 때는 독주가 있죠. 그래서

0: 10주는 그렇게 일반 분들이 많이 듣는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귀한 걸 한번
1: 그런
0: 들으셨다.
1: 음악을
0: 네.
1: 들었다라는
0: 이렇게 한번 더
1: 말씀이십니다.
0: 의의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요즘은 가야금이 창작 음악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쓰이던데요.
0: 그쵸. 특히 이제 가야금 같은 경우는 뭐 전통곡뿐만 아니라 창작 음악 또는 우리 창작 국악이라고 얘기하는 이 분야에서 아마 거의 활발하게 쓰이는 악기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1: 그렇죠. 네.
0: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이후 작곡가들이 가야금을 위한 뭐 독주곡, 합주곡 또는 관현악곡 이런 것들을 잇따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 악기로도 기존의 음악을 해왔지만
1: 네.
0: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 어법에 적응하는 이런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뭐 음역대도 확장되고 여러 음계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야금의 줄수가 막 늘어난 건가요?
0: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현악을 하게 되면
1: 예.
0: 한 악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악기가 같이 합주를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특히 뭐 이제 서양의 오선보 개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7음 음계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1: 예.
0: 그러다 보니까 12연 갖고는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17연, 21연, 25현
1: 5현.
0: 뭐 이렇게 점점점 늘려가는 그런 추세도 있었고요. 물론 이게 순서대로 늘어난 건 아니에요.
1: 아,
0: 네.
1: 그래요? 네.
0: 17 했다가 25 했다가 21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주자와 악기 제작자 그리고 작곡자 이들 간의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1: 오호.
0: 지금은 이제 그런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25연 정도면 그래도 웬만한 거다할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25연인 거죠.
1: 네. 그리고 가야금에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 이제 뭐 기타나 뭐 베이스 기타, 바이올린 이런 그 어쿠스틱 악기들을 일렉트로닉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 소리들을
0: 네.
1: 그 픽업이란 걸 달잖아요. 요즘
0: 네.
1: 가야금에도 픽업 다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0: 그런 경우도 꽤 봤습니다. 예,
1: 예.
0: 거문고도 그렇게 하고요.
1: 오.
0: 가야금도 그렇게 하고 아마 그것도 이제 실험적인
1: 필요에 의해서.
0: 네.
1: 예.
0: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가야금 연주곡 한곡더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창작 가야금 곡을 들어보는 거네요.
0: 네. 창작 가야금 곡뭐 당연히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초기에 비교적 초기인가 한 1960년대 정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작곡된 창작된 그런 독주곡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1: 예.
0: 바로 황병기 명인의 봄이라는 곡입니다.
1: 오, 이 계절별로 이렇게 음악을 발표하셨더랬죠.
0: 그쵸.
1: 예. 근데
0: 1900
1: 들으면 진짜 그
0: 네.
1: 계절이 막 느껴져서 저도 소름 돋았던 적이
0: 그러세요?
1: 있거든요. 예.
0: 네. 1963년에 가을이라는 곡이 발표가 됐다고 하고요.
1: 예.
0: 67년에 오히려 이제 좀몇개 계절을 지나서 몇년 후에 이제 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봄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뭐 그런 서정적인 느낌을 가야금 선율로 나타낸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교적 우리 가야금 창작곡의 초기예요. 1960년대
1: 60년대라서.
0: 초면은.
1: 네.
0: 그래서 좀 전통적인 어법이 그나마 묻어 있으면서도 그래도 좀 이렇게 기존하고는 뭔가 다른 이런 느낌이 묻어 나 있는 그런 곡입니다.
1: 예.
0: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
1: 오.
0: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께는 굉장히 익숙한 곡일 거예요.
1: 우리에게요?
0: 네.
1: 아, 그럼 국악이니까요.
0: 물론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물론 그런데 특히 우리 청혼해드린 햇살 청취자분들 그리고 요 다음 시간까지
1: 네.
0: 굉장히 아마 익숙한 곡이 되실 겁니다.
1: 채널 고정하고 계신 분들, 주파수 고정하고 계신 분들한테 더 익숙한 음악이라는 건데요.
0: 네, 뭐냐면요.
1: 예.
0: 그 잠시 후죠. 이제 9시 이 음악이 또 나올 텐데요.
1: 22분 남았어요. 9시가
0: 네,
1: 되기까지.
0: 송지원의 국악산책.
1: 예.
0: 잘 아시죠? 네, 요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로 그 곡입니다.
1: 아, 그 말씀을 하신
0: 네,
1: 거군요.
0: 그래서 매번 역시 이제 우리 송지원 선생님이 멘트를 이제 인사말 하시니까
1: 하시면서, 네.
0: 그풀 버전을 듣는 기회는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는 이제 송지원 선생님 목소리를 한번 들으시고 오늘은 가야금 그 황병기 선생님의 가야금 독주곡

0: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곡 봄 듣고 왔습니다. 도입 부분 들을 때 지금 출근 준비 혹은 어딘가로 막 향하고 계신 분들, 어머, 9시야? 아, 나 지각이네. 라고 걱정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지금 8시 43분 06초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빨리 당겨서 음악 들려드렸습니다. 가야금 연주곡, 가야금이라는 악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음악 좋네요.
1: 네.
0: 봄날 아지랑이 막 이런 것들 막 떠오르는데요.
1: 그렇죠.
0: 봄의 풍경.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조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산조도 아니고 뭐 창작곡도 아니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느낌이 주어지는 그런 선율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자, 지난주에 팔음으로 여러 악기 분류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악기 여행의 첫 번째 주인공은 가야금이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가야금의 역사, 그리고

0: 있고 정학가야금, 산조가야금, 그리고 계량가야금까지 다채로운 가야금의 모습과 소리도 느껴봤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악기 만나 보게 될까요?
1: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악기 분류부터 얘기한 게 벌써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밑밥을 쫙 깔아놓고 네. 네,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요. 악기 시리즈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아마 거문고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0: 와,
1: 네, 또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거문고 매력 있죠.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귀를 시원하게 뚫어주신 김유석 씨와는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1: 안녕히 계십시오.
0: 보내드리면서 가야금 연주자 세 사람의 연주 헤이스트링입니다. 습격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후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바로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 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려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0: 나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우! 올해 축제의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인데요. 소리와 사람이 만나 함께 어우러졌던 전통의 공간, 바로 판의 의미를 다시 살리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축제 첫날인 8월 12일 저녁 8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개막식 무대엔 가수 송가인과 국악그룹 바라지가 올라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요. 이어 청배연희단의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바로 판소리 공연입니다. 먼저 판소리 다섯 바탕 무대는 8월 12일 장문희 명창의 춘향가를 시작으로 13일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14일엔 김차경 명창의 흥보가, 15일 왕기성 명창의 적벽가, 16일 김세미 명창의 수궁가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인데요. 올해 선정된 소리꾼은 춘향가 이수연, 심청가의 박시본, 흥보가 최강균, 적벽가 고한돌, 수궁가 소장 등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에너지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새롭게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통의 깊이를 느끼고 싶다면 명창들의 소리를, 새로운 판소리의 모습을 만나고 싶다면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를 찾아보세요. 자,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매력, 판소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이부터 대중음악, 월드뮤직, 그리고 동시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특별한 매력이죠. 전통과 세계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8월 14일엔 인도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츠나 스리칸스가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이고요. 8월 15일엔 한국과 폴란드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쇼팽 앤 아리랑 무대가 펼쳐집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공연들도 이어집니다. 산조의 밤에선 박대성과 박범훈 명인이 함께 산조의 진수를 선보이고요. 특히 이번 축제에선 우리 민족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굿과 농악 무대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강릉 단오제 보존회의 강릉 단오굿에 이어 김소라의 여성 농악 안녕 평안굿, 또 고창 농악 보존회의 만두래 풍장굿이 펼쳐집니다. 축제 현장을 보다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공연도 풍성합니다. 두 번째 달과 장명서, 상자루, 악단 광칠, 컨트리 공방을 비롯해 다양한 팀들의 공연이 축제 곳곳에서 펼쳐지고요.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팔봉예술공장 어린이 소리축제도 추천드립니다. 판소리의 깊은 울림부터 세계음악, 대중음악, 그리고 우리 전통의 신명까지 세대와 취향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2016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올여름 특별한 소리여행을 떠나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남원 시립국악단의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인데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공연됩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가족, 용서,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정지하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합니다. 평생 진지함 하나로 살아온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뜻밖의 3일장이 시작되는데요. 조문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고아리는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자세한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은 전주 세계소리축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더위가 만만치 않죠. 이미 우리 체온을 뛰어넘어서 에어컨 없이 이 여름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에어컨이 없는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무더위가 오면 어떻게 보냈을까 가끔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한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해서 동빙고나 서빙고에 보관을 해두었고요. 왕실에서 쓸 얼음은 특별히 궁궐 안에 있는 내빙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동빙고의 얼음은 주로 제사 때 쓰였고요. 서빙고의 얼음은 관료나 양반 외에 특별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궁궐 안에 두는 내빙고의 얼음은 지하를 깊이 파고 특별 보관을 한 뒤에 무더위가 찾아왔을 때 열었는데요. 요즘 같은 폭염이 올 때면 왕이 정무를 보는 공간에 커다란 노쇠 그릇에 얼음을 담아두어서 공간을 시원하게 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오늘날의 에어컨과 유사한 장치이겠죠. 조선시대 폭염 시기의 얼음, 신하들에게 얼음을 교환할 수 있는 빙표를 나눠주어서 혜택을 받도록 했고요. 옥중에 갇혀있는 이들에게도 얼음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대인난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입니다.